꿈과 이상이 이미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의 뛰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결국 보살지는 보살 수행은 부처님의 수행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염 보살의 불가이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예. 염 보살의 불가에 부처님의 불퇴전을 부처님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 생각하는 겁니다. 염열의 교화 중생고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함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능영 중생으로 하여금 덕 이익고로 남이 이익되는 걸 보면서 한이롭고 부처님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생의 이익을 주는 작용을 떠올리는 거죠.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중생을 위한다는 거죠. 부처님을 위한다는 것은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 그게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염, 입, 일체, 재불, 지혜, 방편에 들어가는 까닭으로 환희한다. 예,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것, 지혜의 행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한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수행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뻐진다. 참 꽃이 꽃도 꽃 역할도 하고 등도 등 역할도 하고 좋은 시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

0: 마음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물을 깨우고 스스로도 깨웁니다.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이정표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불화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곡사는 불화를 그리는 화승을 많이 배출한 도량이었습니다. 화승에게 불화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불화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술로 수행했던 역사가 남아있는 천년 고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입니다.

0: 충남 공주 태화산 동쪽 산허리.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 마곡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곡천이 사찰의 허리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죠. 하늘에서 보면 태극 모양의 한가운데입니다.
1: 마곡사는 손꼽히는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과 물이 서로 도는, 그래서 수태극, 산태극의 그런 형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는 그러한 지세를 수행에 긴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0: 마곡사는 640년에 세워졌습니다.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이 중창하면서 크게 번창했죠. 마곡사의 정문은 해탈문입니다. 속세 넘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해탈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보입니다. 내부에는 동서남북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수미산 중턱에 살던 천신이었던 사천왕은 불교에 귀의하면서 사찰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불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창건 당시 마곡사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오래 간직한 정각이 마곡사 남쪽 영역의 중심인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7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불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다는 7분의 부처입니다. 7불은 생김도 다르지만 수인도 모두 다른데 깨달음의 순간부터 설법하는 모습까지

0: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곡사 영산전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모신 일반적인 영산전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1: 영산전은 또 우리나라에 없는 과거 칠부를 모셔놓고 뒤에 후불로 천부를 모셔놓은 그러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영산전은 세조 대왕께서 영산전이라는 어필을 내려줬기 때문에 천불전에서 영산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0: 마곡천을 건너면 북쪽 영역입니다. 중앙에는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동포탑으로도 불리는데 가장 윗부분인 상륜보 때문입니다. 중국 원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원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지승원의 불교 문화가 전파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문화로 꼽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사에는 범종, 모거 등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세조가 마곡사를 오면서 탔던 가마인 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큰 법회나 의식대에 내거는 괴불로 한국 불교만의 문화입니다.
2: 괴불은 걸 괴자, 부처님 불자 써서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요. 마곡사의 괴불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통 귀걸이나 보관을 쓰지 않고 장식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장식을 한, 장엄을 한 부처인데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제 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0: 마곡사의 중심 법당은 대광보전입니다.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극락이라고 부르는 서방 정토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 뒤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영산 회상도가 걸려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대형 백의 관음도가 있습니다. 관음보살 발 아래의 연꽃, 푸른 새를 나는 선제동자는 관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나카산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광보전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모두 화승, 즉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작품입니다. 바닥은 손으로 엮어 만든 삿자리입니다. 가난한 앉은뱅이 노부가 서원을 세워 100일 동안 삿자리를 짰는데 다 짜고 난 뒤 걸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내부에는 벽화들까지 남아있죠. 이 벽화들은 사찰의 벽화가 드물었던 조선 후기의 법당 내부 벽화 중 진수로 꼽힙니다. 이처럼 마곡사는 화승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남방 화수로서 대가람을 이루었습니다. 마곡사의 가장 뒤쪽, 가장 높은 곳에는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흔치 않은 중층 건물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뜻입니다. 대웅보전은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 공간은 하나입니다. 덕분에 높은 층고가 확보되면서 더 웅장한 부처님의 공간이

완성되었죠. 이곳의 나무 기둥은 신도들의 보물입니다. 많이 돌수록 극락에 가깝고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스쳐갔죠.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사찰의 면모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창고로 쓰였던 고방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당시에 쓰던 사다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고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이라는 최고의 명당에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었던 천년 고찰. 불화로 마음길을 닦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대구 산모사조지 동문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설근은 극락세계가 가까운 데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위기상징이 아주 수승한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상근대지로 생각을 합니까? 그냥 어리석은 하근중생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하근이면 어떻고 상근이면 어떠냐까지 그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뭘 거기에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이뉴양종이나 위기상진이 이뉴양종이나 법무양반일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천당이니 지옥이니 있니 없니 진리가 먼데 있니 가까운데 있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은 이뉴양반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항상 먼데 있냐 가까운데 있냐 자꾸 말하지만 법무양반일세 법은 두 가지가 없을세 그 반자는 가지반자라고 그래요. 그럴 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오유수하여 어리석은 자와 깨달은 자가 서로 달라서 견유지질일세 보는 바 견해가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다. 미인은 염불로 구생을 피하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오인은 자정기심이야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을

청정케 한다. 어때요? 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에서 극락세계 태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케 한다. 이게 확실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확실한 것이 뭐냐? 이 마음이 청정한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극락세계 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어리석으면 어떠하냐? 극락세계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야. 자기가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 말이. 어리석으면 극락인 줄 알고 찾아가 보았는데 거기가 지옥이야. 그 자리가. 지혜 있는 자는 극락세계를 곧장 찾아간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그전에 저 여기 프라자 호텔에서 아침 8시쯤 해서 평화교수단이라고 있어요. 교수들만 우리나라에 상당한 사람들만 모여서 한 20, 30명이 아침을 먹고 헤어지는 그런 그 교수단이 있는데 그날 마침 논문 주제 발표를 나에게 하라고 떨어져서 내가 그걸 발표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날 그 사학도로서 우리나라의 참 제1인자인 이병도 선생도 거기 와서 앉아있고 또 내가 주제 발표를 하자면 사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는 또 이제 내가 대학 시절에 은사 선생님이었던 아 우리 이경 박사님이 사회를 보아요. 어 그게 참 딱해요 그게.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발표하는 사람보다 좀 못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서울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도 그날은 긴장해가지고 경전에 있는 말씀을 한글 하나도 없이 그냥 순한문만 가지고 그냥 가서 프린트를 해서 쫙 놓아주었더니 반쪽아리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쪽 반쪽아리는 볼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보더니 탁 덮어놓아버려. 그게 누군가 했더니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보려고를 안 해요. 뭐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 교수를 보니까 탁 보는데 설명을 해야 물론 알겠죠. 그런데 내가 한번 설명을 쫙 했는데 보충 설명하겠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보충 설명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분이 누군가 하니 건국대학의 사학도로서 유명한 이영무 교수가 여기 태고종의 총무원장도 지냈어요. 그분이 못다한 설명을 보충해서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원체 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른이 쫙 설명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임을 가봐도 보니까 역시 글쟁이는 절집에 다들 앉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해요. 거기에 보니까 토론하는 가운데도 그 경전에서 나온 걸 그 책상에서 보면서도 그것을 토론하는 걸 보니까 전부 거기에 보니까 전부 불교인들입니다. 불교인들이 전부 토론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새카매가지고 그냥 아 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순한 문만 가지고 갔으니까 그거 한번 보려면 한 10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질문하기를 서울대학 교수가 뭘 질문하냐.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스님,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지옥은 가면은 뭐 화탕 지옥이 있고 도산 지옥이 있고 뭐 이런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완전히 위대한 즐거움의 극치를 나는 극락이라고 말한다 그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 그 극치
피의 고통의 세계를

지옥이라고 말한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 사람 혼자만 막 박수를 쳐요. 질문했던 사람이 혼자 박수를 쳐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평소에 의심하고 있던 점을 스님이 일치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지식인들은 거의 통하는 겁니다, 다. 그런데 참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는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불로 구생업표하니와 오위는 자정기심이라,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을 청정케 하느니라. 소위로 불어넣었을 때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숙이심정하여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즉 불토종이라 하시니라. 마음이 청정한 것을 극락세계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거 확실하죠? 기독교와 같은 미신스러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 나는 참 불쌍하게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불교 참 잘 믿은가요? 이렇게 위대한 종교를 우리가 접했다는 것은 그래도 과거 생에 여러분이 다 닦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불교인 된 거 아니에요. 여기 남정네가 몇 개가 앉았는데 이 남정네들한테 내가 가끔 당신 종교가 뭐냐 물어봅니다. 절에 온 그 불교신도 보고. 그러면 대개 남정네들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뭐 확실히 뭐 이렇다 할 종교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조계사를 나갑니다. 자기도 일건 와서 불교 믿고 여기 앉았다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쟤는 확실한 종교는 없지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확실히 나는 불교 신도요 말할 수 있는 신도가 되어야지. 어떠세요? 불교 신도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그 희미한 소리를 하고 앉았냐 말이야. 그 전에 어떤 생일 불공하러 와가지고 어떤 분이 남자는 저기 섰고 여자는 열심히 절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 그 선생도 절 좀 하시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말은 대답하지 않고 스님 우리 옆에 절 참 잘하죠? 또 이러고 앉았어요. 세상에 그 뭐 하는 소리예요 그게. 수의 심정하여 불토정이라 하시니 사구나. 동방인이라도 왜 여기에 동방인이 나옵니까? 서방 쪽도 극락세계가 있기 때문에 동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방인이라도 단 심정하면 증무제요.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곧 죄가 없을 것이요. 서방인이라도 아 서쪽에도 사람은 있을 거 아니요? 서방인이라도 심부정하면 그 마음이 청정치 못하면 여유건이니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건은 허물건자라고 그래요. 여유건이니 동방인이 조조하면 우리는 다행히 동쪽에 지금 앉아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염불로 구생서방이 아니와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지만은 서방인이 조조하면 염불로 구생하고 서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염불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거냐 그거 아니에요. 서쪽 동쪽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우린 관념적으로 말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도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땅에서 서쪽으로 뛰어보시오. 계속 뛰어봐.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런지 아시오? 그 자리가 그 자리일세 이럽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원래로 동서남북, 동서남북이란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시간이 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이 관념적으로 만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서방인이 조제하면 연물로 고생하고 서쪽 사람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연불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날고 범우불효 자상하고 범속한 사람들은 자성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자성을 알지 못하고 부식 신중정토하여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 극락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 원동원선아 동쪽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서쪽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오이는 제차가 일반이라 깨달은 사람은 있는 곳이 바로 일반이 어느 곳이나 극락세계요. 유가에 그런 글이 있죠. 효봉구하니 올빼미가 비둘기를 만나니까 자네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올빼미가 향인이가 왕이라 이 고을 사람들이 다 나의 울음소리를 싫어하는지라 시로 동산으로 동쪽으로 이사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말하기를 자른 경매가 이르되 옮겨가기 전에 목소리를 뜯어고쳐서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것이 좋지 그 듣기 싫은 목소리 가지고 동쪽으로 간들 누가 너를 좋아하겠는가 그거 아니야. 사바세계 중생이 버르장머리 고쳐서 앉은 자리에서 극락세계 만들어서 사는 게 좋지 그 버릇 가지고 극락세계 간들 그것이 극락이겠는가 어떠세요 좀? 앉은 자리에 극락을 만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지극한 신심 있는 기독교인과 지극한 신심 있는 불교인에게 내가 이런 말을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참 고생스럽지.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고생스럽지. 신심 있는 불교도나 신심 있는 기독교인이 말이요. 믿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고 하던더라니요.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아주 고생을 너무 많이 해.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러지 말고 사바세계에서 고생스럽게 살지 말고 그런 신심쯤 가지면 딱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니 지금 죽어서 천당에 가지 왜.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갈 값에 이 세상이 좋대요. 이 세상이 좋. 네? 세상에 내세가 좋다 해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버릇 고쳐서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촌부도 여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극락정토를 만들어서 살아라 그랬어요. 기독교에도 보면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뜻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왜 그렇게 외우고 맨날 그 천당이니 지옥이니 그 말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럽니다 또.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 하지 않 근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불교인만 보면 보통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백이면 백명이 기독교인 치고 거만하지 않은 놈을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한지 이게 다 이게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린 내일 또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들이 의문이 나는 점들을 과연 풀고 있는가. 내일 결석하지 마시고 와서 본문을 들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한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9: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8: 세계 최대 청동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교학발전과 후학지도에 매진한 백운당 지흥대강백 6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진우스님과 다례 참석 4부 대중은 한뜻으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를 기리는 제52주기 열반대제가 청분산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마녀 4부 대중은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는 정진을 발언했습니다.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술에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 전격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은 범어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3대 관음 성지인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모든 존재는 연결돼 협력하는 연기법 속에 살아간다고 법문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호응을 얻었던 순례단이 스리랑카에 이어 인도에서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평화의 개로 불리며 순례단의 마스코트가 된 알로카도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생 교학 발전과 후학 지도에 매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은사, 백운당 지흥대강백 6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진우 스님과 다례에 참석한 4부 대중은 한뜻으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지난 2020년 원적에 든 백운당 지흥대강백의 6주기 추모 다례제가 어제 제18교구 본사 장승 백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은사 백운 대강백의 가르침을 이어 불교 중흥과 종단 화합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임기 4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봉행된 다례에는 용주사, 신흥사, 법주사 등 15개 교구 본사 주지, 중앙 종회의원, 종단 부실장이 대거 동참해 백운 대강백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범어사 수불스님과 백양사 무공스님은 생전 스님의 법향을 그리며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2: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부 잘해라. 임명종 시에는 평소 하던 공부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듯 큰 스님의 자비롭던 모습과 목소리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1: 백운 대강백은 1944년 백양사 석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 동산 스님 문화에서 수행하며 교학에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화엄사 강원을 시작으로 범어사, 송광사, 백양사 강주를 맡아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초이 담액 계승에도 힘쓰다 범납 77년, 세수 87세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동참 대중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3: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때로가 심적으로 열심히 영향을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기리는 제52주기 열반대제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이마녀 4부 대중은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는 정진과 구근융창을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천태종 중종 도용대종사가 상월원각 대조사 영전에 향과 꽃을 올립니다. 천태종이 어제 총본산 구인사에서 총무원장 독수스님, 종회의장 화산스님, 감사원장 용구스님을 비롯해 이마녀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상월원각 대조사 52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종종 도용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사부대중이 대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국권이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5: 대조사께서 남기신 법의 등불을 높이요 일심청정의 길에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라.
4: 총무원장 독수스님은 대조사의 자유로운 가르침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변함없는 신심으로 수행에 매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6: 오늘 상월원각께서 사는 열반 52주년을 봉초 고별식을 맞이하여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말고 천추만대에 이 마음을 두고 정진합시다.
4: 이충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은 대조사의 가르침을 받도록 구군융창과 세계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7: 천태종 중앙신도회도 대조사님의 가르침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종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구군융창, 세계평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날 열반대제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대조사의 중생구제 원력을 기렸습니다.
8: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단절되었던 천태의 법맥을 다시금 일으키시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지표 아래 한국불교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9: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대중의 일상 속으로 이끄시며 개인과 국가는 물론 온 인류가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4: 상월원각 대조사는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고려 이후 단절됐던 천태종의 맥을 이어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했습니다. 열반에 든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에 도를 넘은 바가지 상술에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사찰의 문을 전격 개방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따뜻한 자비의 마음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 보랏빛 설렘을 안고 부산을 찾은 BTS 팬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11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되는 범어사 템플스테이 참여 아미들입니다. 페루와 프랑스, 일본,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20여 명의 팬들이 3박 4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속속 도착한 참가자들은 사찰 예절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본격적인 사찰 체험에 나섰습니다.
11: 부산에서 템플스테이 외국인들한테 가능하다고 했는데 특히 BTS랑 같은 날로 하니까 제가 당연히 빨리 신청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깊게 재미있는 정보를 처음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10: 참가자들은 범어사 곳곳에 담긴 천년 고찰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경험하며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12: Well, today was wonderful. It was a discovery day. So we really enjoy to have this walk inside the forest and discovering the temple. It's wonderful, so relaxed, but also so many history in

0: side of it. So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o every single person to visit a temple or to stay in a temple to come here at Bomosa Temple.
1: 범어사 투어를 마친 이들은 연잎밥을 중심으로 정성껏 차려진 저녁 공양을 맛보며 한국 전통 사찰 음식도 경험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연꽃등 만들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각자의 소망을 담아 등을 완성한 참가자들은 연꽃등을 들고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이어 전통 나전칠기 쟁반에 아이스크림과 약과, 금귤 정과를 정갈하게 담아낸 디저트도 제공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2: BTS 팬들 이제 부산 들어오면은 무료로 이제 숙박을 좀 제공하면은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오시니까 이제 콘서트 위주로 이제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뭐 연등도 만들고 차담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당연히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일부 숙박업소의 상술로 실추될 뻔한 지역 이미지를 지켜낸 건 한국 불교계가 보여준 조건 없는 나눔과 환대. 사찰의 문을 열어 전 세계 팬들을 맞이한 이번 자비행은 한국 불교의 매력을 알리고 국가의 품격까지 높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한국의 3대 관음성지이자 천년고찰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법상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돼 협력하는 연기법 속에 살아간다며 이웃과 좋은 인연을 맺고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발언하며 1978년부터 매년 봉행해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한 강화보문사 용왕대제. 보문사는 지난 11일 49일 동안 이어온 간절한 염원을 모아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회향법 속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삼라만상의 이치가 인연과 연기법 안에 담겨 있다고 설했습니다.
5: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탄생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4: 자광대종사는 세상은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연과 마음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투고 화내며 사는 것은 미련하다고 경책하며 가족, 이웃과 좋은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연기법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문사 주지 원경 스님은 방생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회향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6: 1년에 한두 번이라 방생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무생명들에게 그 어떤 자비심으로 환원, 돌아가는 회향의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방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4: 용왕대제는 사부대중이 함께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법회로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회향했습니다.
7: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된 걸 보니까 마음도 후련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8: 방생을 통해서 좀 그런 자비 실천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울림이 좀 있었다고나 할까요?
4: 49일간의 지극한 정성을 나눈 사부대중은 오늘 세운 자비의 원력이 온 누리에 평화로 피어나길 염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서울 도심에서 부탄의 전통 문화와 불교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부탄 문화의 날이 남산 충정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부탄의 전통 의상인 남성복 고아. 여성복 기라를 곱게 차려입은 무용단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부탄인들의 춤사위는 경제성장보다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부탄의 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 모던 타악 연주자 표선아 씨가 아름다운 나라 선율에 맞춰 힘찬 북소리를 울리며 한국과 부탄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서울 남산 충정사에서 제3회 부탄 문화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한국부탄우호협회와 충정사, 부탄관광청이 공동 주최한 행사는 양국 간 문화, 관광, 불교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 부탄은 부처님이 가르치니 깊이 뿌리내린 아주 작은 히말라야 왕국입니다. 또한 부탄의 국민총행복, 지엔에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를 다시금 깨워줄 것입니다.
9: 이번 행사는 지리적 거리를 넘어 불교라는 공통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해온 양국의 소중한 인연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부탄 왕실 불교 회장 다쇼타시 도르지 회장이 8세기 부탄의 불교를 전한 파드마 삼바바 존상을 충정사에 증정하며 양국 우호의 뜻을 전했습니다.
11: We celebrate not only our culture heritage, but also our shared purpose for a more peaceful, compassionate, and harmonious world.
12: 오늘 제3회 부탄 문화의 날이 오늘이 부탄과 한국을 잇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로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하고 앞으로 추진될 한국 부탄 거점 사찰 이 충정사가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9: 개막식 이후에는 부탄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부탄 전통 의상 체험 부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선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13: 히말라야 오지의 자그마한 소왕국, 그 부탄 왕국하고 대한민국의 불교라는 그 하나의 끈끈한 종교와 연결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부탄의 행복이 한국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 이틀간 펼쳐진 행사는 서울의 도심 속 시민들에게 부탄의 정신 세계와 진정한 쉼의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지난해 108일 동안 미 대륙 10개 주를 횡단하며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던 워크포피스 순례단이 지난 4월 스리랑카에 이어 평화의 걸음을 처음 내디뎠던 인도에서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서 워싱턴 DC까지 10개 주 3,700km를 횡단하며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워크포피스 순례단이 지난 4월 스리랑카에 이어 이번에는 인도 순례에 나섰습니다. 미국 흥다오 사원 주지 판나카라 스님 일행이 지난 8일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불교 4대 성지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백여 스님과 석 달여 동안 3,400km 네팔 인도 순례에 나서 워크포피스의 첫 단추가 된 부처님의 땅 인도에 4년 만에 다시 선 겁니다. 털뭉치 스님, 평화의 개로 불리며 순례단의 마스코트가 된 알로카도 함께였습니다.
15: 2,300 miles from Texas to Washington in the USA and miles in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not for fame, but to cultivate universal loving kindness, metta, non-violence, ahimsa, peace and harmony in the world. Alongside Yusuf Aloka, an Indian rescue dog who has become a global symbol of peace.
14: 산스크리트어로 지혜의 빛, 광명을 뜻하는 알로카는 떠돌이 유기견으로 2022년 인도 순례 중이던 판나카 스님 일행을 만나 차에 치이고 병을 앓으면서도 일행을 떠나지 않아 미국 텍사스 흥다오 사원으로 입양된 후 지난해 3,700km 평화 순례에 동행해 화제가 됐습니다. 인도 상월결사단의 마스코트, 순례를 연상시키는 사연으로 한국 불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알로카는 워크포피스 순례 후 공식 SNS와 홈페이지까지 둔 스타견으로 금이 환영해 순례단 못지않은 관심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순례단을 초청한 인도 국제불교연맹 IBC 아비지트 할도 총재는 순례단의 행보가 현대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으며 마스코트 알로카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16: USA and Sri Lanka, and now we are here in India to do these meetings, and of course we want Aloka to be back here to his home, his country. And from there, we'll continue our journey of Waffle Peace.
14: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유기견에서 자비와 평화의 상징이 된 알로카가 함께하며 순례단은 세상 모든 존재의 존귀함과 상생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IBC와 인도 마하보디 협회의 뉴델리 환영 행사에 이어 순례단은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성도지 보드가야 열반

0: 현지 쿠시나가르 등을 순례하며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 직할포교원 부산 진여원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28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진여원은 지난 12일 화명동 현충그린공원 내 호국 추모탑 앞에서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을 증명으로 남보타월 원장과 이남일 부산지방보훈청장, 오태원 부산북구청장을 비롯한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8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하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남보타월 원장은 지난 1997년 제1회 합동천도제를 시작으로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순국선열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고양하고 보훈가족의 편안한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호국영령 위령제를 시작으로 헌시와 육법봉양, 표창장 수여 및 보훈가족 자녀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작은 음악회와 점심 공양도 마련됐습니다. 6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문화 트렌드, 그리고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을 잠재운 불교계의 공정 숙박 챌린지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선명상, 사찰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서 판매량과 사찰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독서와 문화 향유, 여행 등 일상 전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 플랫폼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특히 불교 입문서와 사찰 음식 관련 서적은 각각 3배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찰을 찾는 발길도 늘어 교통안내 앱 팀앱의 사찰 목적지 설정 건수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27%, 2023년 대비 56%나 증가했으며 국립공원 걷기 좋은 날 85선 중 25곳이 불교문화유산 연계 탐방로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이러한 흐름을 곧바로 신자수 증가로 동일시해선 안 되는 만큼 불교계는 대중의 일상적 관심을 지속적인 신행과 공동체 참여로 연결하기 위한 미래 후속 전략과 콘텐츠 다각화를 고민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불교계가 시작한 공정숙박운동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일대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외 팬들의 불만과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자 범어사가 가장 먼저 템플스테이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며 숙소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범어사의 제안은 홍법사와 서남사 등 지역 사찰들의 동참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대학과 타 종교계, 공공기관은 물론 부산시민 홈스테이 같은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공공숙박 규모는 1,400여 명 수준에 달하며 이러한 공급 확대에 힘입어 많은 숙박업소가 요금을 인하하는 등 공연기간 숙박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은 부산을 찾는 세계의 젊은이들의 소중한 손님이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의 따뜻한 품격을 기억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0: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현시한 보시누나 삼천세계 무법설보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생각이 다급생내의 소유지업장실계소며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연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84,00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6: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8: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9: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2: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

곡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0: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진신라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발제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지급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0: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6: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7: 스님!
8: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9: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7: 기가 막혀요. 네.
8: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10: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11: 자연식품.
8: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함울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함월 산신 호삼보 함월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0: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있더라도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 갈등은 밖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재난은 너와 내가 같이 협조해서 협동으로 뭉쳐서 헤쳐나갈 때 재난이 극복된다.
2: 국제사회 속에서 정말 자국 중심의, 자국 이익 중심의 그 각제 도상의 길로 지금 접어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아픔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끝까지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듬어주는 것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별 대담 파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진행을 맡은 안용환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하나가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장롱 속에 있던 금을 꺼내서 함께 모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화쟁의 실천법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정만수님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놔두신 성스러운 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 모두가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0: 네, 전직 검사이시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희님 자리하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김태희 변호사입니다.
0: 네, 부산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동의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변순남님 자리하셨습니다.
3: 반갑습니다. 변순남입니다.
0: 국군 안보지원사령관과 국군 불교총신도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양대 특임교수로 계시는 이상철님 자리하셨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이상철입니다.
0: 그동안 저희는 화쟁사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보기 위해서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의 현 주소를 탐구해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종교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봤습니다. 특히 지난 3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화쟁위원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총지휘하신 정만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소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화쟁이 기본이 처음 시작이 감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3월 4일 날 국회에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화쟁의 의미를 되짚어봤는데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화합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언들을 많은 좋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우리나라의 화쟁의 꽃이 피어나기를 희망하고 또 피어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화쟁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행사를 함께하면서 화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요, 네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보, 재난, 법치라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뜨거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또는 주변

0: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예전 같진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화쟁이 필요한 때다라고 느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1: 저의 경우에는 이제 세월을 따져보니까 한 40년간 검사하고 변호사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 활동하는 동안 솔직히 화쟁이라는 그 내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정만선님께서 화쟁위원장으로 직책을 맡으시고 그때 제가 화쟁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화쟁이라는 화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거보다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여야 갈등이라든지 노사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화쟁 사상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우리 변순원 본부장님.
2: 네, 모든 재난에 있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화쟁 사상을 통해서 서로 보듬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러한 자세가 진실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상철 장군님. 네.
3: 우리 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쟁 사상이 군 내에도 좀 많이 퍼져서 군내 화합은 물론이고 국민들과 우리 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데 이런 화쟁 사상이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은 이미 이제 두 차례 걸쳐서 화쟁과 관련된 특별 대담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화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화쟁을 전에는 고민해보지 않으셨다가 이번 기회에 하셨다고도 하셨는데 예. 자, 정만스님께서 화쟁의 의미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화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4: 저는 항상 신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은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이 세상에는 80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인데 나는 하나입니다.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날에 한시에 태어나는 쌍둥이도 뭔가가 다른 것처럼 이 존재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유일하게 참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귀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가 귀하다고 느낍니다. 그 귀하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존재가 아주 존귀하고 귀하다. 그러면은 나만 그렇다 하면은 아집에 빠지게 되거든요. 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함께 공동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공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화쟁의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산다면은 우리 주위에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쟁의 시초가 감사함으로부터 비롯돼서 사회를 맑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감사해야 한다.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은 뭐 어느 종교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관통하는 사회적 기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보, 재난, 법치 분야별로 나눠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먼저 전직 장군이신 이상철 교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0: 회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6월이 되면은 6월이 됐을 때 그동안 군 생활도 한번 지금 몇 년 하셨죠? 군 생활을
1: 예, 34년 하고 나왔습니다.
0: 네. 그러면은 6월 군 생활했을 때의 소회를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군 생활을 이제 34년 하고 나왔는데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시기라고 한번 꼬집어 본다면 제가 중대장하고 사단장할 때는 GOP 철책에서 임무 수행을 했고 이제 대대장과 연대장을 할 때는 해안선에서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불침번 역할을 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그런 보람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군생활 34년 중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시기는 제가 2019년 5월 달부터 22년 10월 달까지 30개월 동안 이제 5사단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기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을 했던 DMZ 유해 발굴 그 TF장을 수행을 하면서 7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을 해냈던 그 시기가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그 소중하고 보람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자, 유해 발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기자 시절에 하와이에 있는 미군 유해 발굴 사무소랄까요? 그 본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서 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많은 미군들의 사망자가 생기고 그러면은 또 유해를 모셔와서 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십 년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는 왜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 현장에 계셨을 때 그때의 느낌 어떠셨습니까?
1: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유해 발굴 작전은 그 이전에 비무장지대 이남해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다만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고 남북 간의 어떤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로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놓다 보니까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단 한 번도 이제 유해 발굴 작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양국 정상이 그 군사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그중에 9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이 남북 간의 화해 무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시범적으로 남북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전을 하자라는 합의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저도 운 좋게도 저희 5사단이 이제 그 해당 부대로 지정이 돼서 유해 발굴 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 작전을 하게 될 때 비무장지대에는 아시다시피 지뢰도 굉장히 많고 불발단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작전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수색 정찰을 통해 가지고 유해 요소가 없는지 또 지뢰 탐지를 해내고 최초에는 이제 기초 작업이라고 해서 삽으로 굴삭기로 이용해 가지고 그 작업을 해 나가면서 지뢰도 제거하고 또 그 중에 이제 유해가 나오게 되면 정밀 유해 발굴 팀이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 발굴 감식단 인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유해 한구 한구를 이렇게 모셔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424구의 유해를 모셔냈습니다.
0: 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전체 우리 군에 또 참여했던 군 장병들의 이제 그 마음인데 뭐 간부들은 뭐 경험이 많으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청년 사병들이라 할까요? 장병들의 마음이랄까?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역사 교과서상 보던 현장을 그들이 직접 투입됐을 때 그들의 자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이제 처음에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작전을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간부들이나 병사들이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 작전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긴장한 상태에서 작전을 시작했던 게 사실이고요. 끝나는 순간까지 사실은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개월 동안 유해발굴 작전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젊은 장병들이 그 어렵고 난해한 그런 작전을 어떻게 수행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가졌던 게 사실인데, 하면 할수록 서로 간의 믿음은 돈독해졌고 또 우리 장병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동안 작전을 하면서 지뢰가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우리 장병들도 굉장히 큰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을 포함해서 모든 인원들이 방호복을 20kg에 가까운 방호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6월 달만 되더라도 기온이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그리고 7월, 8월 달에는 뭐 35도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kg가 넘는 그 방호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고맙고 감사했던 것은 그 작전을 수행했던 단 한 명의 그 병사나 간부들도 내가 이 작전에 왜 하냐, 못하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한 인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인원 한 명 한 명들이 70여 년 전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전사자를 모셔낸다는 그런 숭고한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속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 갑자기 변순엄 전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해발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또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의무이자 또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2: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일단. 그래서 금방 이상철 장군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 현장에서는 단 한 분이라도 제대로 수습을 해서 이거를 유가족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저 임무고 책임이고, 그래야 그 유가족들이 멈춰버린 시간도 다시 흐르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해 발굴도 결국 생명에 대한 예우라는 점에서는 재난 현장의 정신과 딱 맞닿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흩어진 생명의 조각을 모아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 자체가 현장에서 실천하는 화쟁 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참 정말 제복을 입었던 또 입으셨던 두 분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화쟁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김태희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유골 수습이나 재난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국가의 의무, 사회 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 화쟁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유해 발굴이나 이 재난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더라도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은 갈등은 밖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 발굴이나 재난 수습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행정이 이 사회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0: 네, 어쨌든 국가의 기능, 결국은 또 우리의 신뢰, 우리 내부의 신뢰를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국가의 기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각을 약간 외부로 보내가지고요. 지금 사실 전쟁을 뭐 유럽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이란 문제도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런 대외 관계 속에서도 역시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 내부가 단단한 신뢰 속에서 함께 뭉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의 화쟁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상철 장군님, 전공 네. 아니십니까?
1: 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정말 자국 중심의 자국 이익 중심의 그 각제 도생의 길로 지금 접어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안보 능력을 얼마만큼 구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생명도 생존도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 한 명 한 명이 하나가 돼서 자주국방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또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우리 변순환 교수님께서도 무슨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신지요?
2: 네. 현장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밖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 안에서는 방화문을 작동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믿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도 재난도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일이기 때문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재난 속에서 또 안보가 흔들리는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참 어려운 질문 한번 전 장성이신 전 장군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어렵잖아요. 외풍에 흔들렸습니다. 후배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주시죠.
1: 아, 참 무거운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3년 전에 전역을 하고 나와서 우리 군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정말 찹찹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고 그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감사한 마음과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정말 뼈저리게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응원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후배들도 국민의 불침번으로서 큰 보람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는 그런 군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이상철 장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군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좀 자신감이 있는, 좀 당당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 저는 이게 선진 사회로 생각을 합니다. 아,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뭐 외신입니다. 미국에서 군인 한 분이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이제 군은 아무래도 제복을 입으니까 옷이 구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의 제복을 걷어서 스튜디어스에게 이거 좀 보관해다오 하니까 스튜디어스가 이코노미 승객들에게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비즈니스석에 있던 승객들이 들었나 봅니다. 서로 와서 그 장병에게, 군인에게 내 자리에 앉아라. 내가 여기 앉겠다. 아주 정말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그 제복에 대한 존중. 그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감정의,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국가적인 제도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가면은 어디 커피숍에서 군인들 오면 커피값 대신 내주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단순한 화제성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심을 받으려면 우선 국민들이 군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되는데 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제도상으로는 군의 조직이나 그 역할을 법률이나 헌법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민 법치 문제죠. 그 다음에 외풍에 휩쓸리지 않게 법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상사의 부당한 또는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이걸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군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군이 스스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겠다는 노력과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군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군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군을 아껴주고 제보를 아껴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스님께서 화쟁의 지혜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뭐 여러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신뢰가 없어진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4: 글쎄, 안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켜가야 되는 게 안보거든요. 말하자면 이 화쟁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은 국민이 화합했을 때, 즉 정부와 국민이 화합했을 때 그 나라가 지켜졌고 그 나라가 자기 역할을, 자기의 기능을, 그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국가가 화합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느 틈에선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군주와 국민들이 화합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가 강력한 그런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화합의 기본은 감사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화합의 근간에 그 감사함이 깔려 있어야만이 화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마움을 느껴요. 나이 70여 년 지나도록 그래도 나를 지탱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나를 있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을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보를 지키는 국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가 그를 아끼고 또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국가를 지켜내는데 굳건한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화합, 화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안보가 국가의 기틀이라고 한다면은 이 재난은 우리 일상의 평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죠. 그런 재난의 현장은 누구나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또 재난의 현장을 먼저 뛰어가야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순남 전 본부장께서 그런 공직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런 재난의 현장을 볼 때마다 많은 느낌,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2: 제가 초임 시절에 구조구급 출동을 받아서 출동을 했는데 딱 요즘식입니다. 꼬마가 자기네끼리 놀다가 해녀들이 사용하는 작사를 가지고 놀다가 나간다 안 나간다 내기를 건 거예요. 내기를 걸었는데 그게 눈에 박힌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작살대 때문에 이제 구급차에도 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구급차에 실었는데 그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가 놀랬습니다. 이걸 뽑으면 아저씨 제가 죽어요.

0: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한 생명을 잃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붙인 말이 뭐냐면 이걸 뽑으면 한쪽 눈도 없어집니다. 완전히 놀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린 학생한테도 정말로 환수를 배웠고 그때 아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정말로 잘했다. 결국엔 뭐 그 친구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편지를 보내줄 때라든지 고맙다고 전화해 주실 때 아 내가 소방공무원으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1: 네. 사실 소방관 하면 어렸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또 저희 꼬마들이 청소년들이 커서 뭐 할래 하면 저 소방관 될래요 하는 애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또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요즘 사회가 워낙 다양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 현장에 계셨을 때 아 내가 참 안타깝다. 나의 무력감을 느꼈던 또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있으셨습니까?
0: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현장에서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그러한 정보가 들어오면 현장의 혼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촉즉발 내지는 그러한 사고도 감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귀중한 생명을 빨리 구해내느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모르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흩어지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지만 힘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은 현장에서 제일 잘 아는 소방관들에 맡기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중간중간 현장 통제단장들이 브리핑을 중점적으로 들으셔서 어쨌든 자기 추측이나 억측을 주장하거나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쓰거나 이런 걸 좀 자제하시고 통제단장이 지휘에 따라주는 것이 결국은 재난을 수습하는 데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과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정말 많은 언론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소방에서 가이드라인을 쳐놓죠. 그걸 넘어가서 위험한데 그게 무너지면 또 안에 지금 매장돼 있는 혹시 생존자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취재 경쟁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 관행이 아직도 다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더 무슨 가해자처럼 피해를 보는 법조계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그 자극적인 여론 형성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형 그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 수사가 사고 원인이 뭔지 그걸 밝혀가지고 그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추궁하는 게 찾는 게 수사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언론이 너무 앞서가면은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그 진행이 굉장히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선에서 이제 수사할 당시에도 그 검사들한테 어느 수사가 제일 어렵냐 물으면은 언론이 먼저 보도가 되고 이걸 뒤따라가는 수사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수사 진행이 되니 여러 가지 그 방해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언론이 그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추가 피해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가지고 보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사실 언론 특히 이제 요즘 와서 이제 가짜 뉴스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를 해가지고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짜 뉴스에는 오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보와 또 의도적으로 허황된 뉴스를 만드는 멀인포메이션 그런 게 있는데 둘 다가 사실 여러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의도된 나쁜 정보는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보가 국가 안보 현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상철 장군님께서는 경험해 보시거나 또는 이에 대한 뭐 체험담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3: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잘못된 정보는 국가 안보나 국가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위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군에서는 그 전문용어로 심리전이라고 하죠. 상대국의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또는 군인들의 사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대로 알렸을 때 말 그대로 적의 의도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상대국의 어떤 심리전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많이 봐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사회 자체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가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에 그냥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언론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있는 그대로 확인되지 않고 그 전파됐을 때 그것이 우리 국가 안보나 또는 국가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그 심각히 고려하고 언론인들도 그 언론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안보 상황이 국가를 망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보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 언론인들 중심으로 모두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재난이 꼭 우리를 갈라놓는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영남에서 산불이 났었죠. 그래서 우리 고은사를 비롯한 뭐 사찰들도 피해를 보고 했는데 그때 호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물품을 제공하고 또 지원금을 보내주시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 재난이 또 우리를 함께 묶는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만수님 바로 그런 게 화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4: 그렇죠. 함께 제가 이제 더불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화쟁의 근간은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게 이제 공존한다 하는 게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남이 고통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면은 그 사람의 고통을 반으로 줄여줄 수가 있고 남이 기뻐했을 때 함께 기뻐하면은 기쁨이 두 배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근성이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일어나고 또 어려운 그 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벽두의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IMF를 겪었을 때 정말 장롱 깊숙이 숨겨놨던 모든 금붙이라든지 그것들을 갖고 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조를 하는 그런 마음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국가의 재난이 닥쳤을 때 또 어떤 개인의 큰 아픔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로해주는 마음, 함께 해주는 마음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처를 보듬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상처를 보듬는 것, 네, 화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변순남 교수님께서는
0: 재난은 그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A 지역에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내일 B 지역에 수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수해가 나서 계속 복구 작업에 그 다음에 구조 현장에서 뛰고 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300명과 많은 성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나 해서 확인을 했

0: 봤더니 그 전에 전남 지역에 폭설로 하우스가 무너지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 지원금을 보내주고 복구 인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난은 우리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일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은 너와 내가 같이 협조해서 협동으로 뭉쳐서 헤쳐나갈 때 재난이 극복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준다고 그러면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처럼 좀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자세가 결국은 화쟁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 뭐 변수남 부모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큰 스님께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아까 보듬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보듬는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상처가 잘 치유가 돼서 아픈 마음을 쉽게 덮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아픈 마음을 감싸 안으면서 두번 다시 그 아픈 마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화쟁이고, 또그 아픔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끝까지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치유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보듬어 주는 것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요새 와가지고 항상 마음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이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투, 미국과 이란 간의 전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조이고, 우리도 간접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상처를 우리도 입었지만은 우리 스스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정말 그들에게 빨리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끝까지 함께 더불어하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보와 재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해. 특히 정치인들이 또 이걸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변호사님께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3: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죠.
1: 네.
3: 근데 법에 의한 해결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는데 나중에 더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판결에 의해서 뭐가 결론이 났더라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화쟁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그 분쟁, 분규를 해결하는 그 지혜가 화쟁 사상 아닙니까? 서로의 주장을, 상대방의 주장을 뭐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각종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주장 중에 공통점을 서로 찾아나가고 차이점은 좁혀나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협의에 이르는 것이 화쟁정신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해결에 앞서서 이 화쟁 정신이 스며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지, 법에 의한 해결, 법대로 하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결은 될 수 있어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이제 법에도 화쟁 정신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쟁을 닮은 법 어떤 모양일까요?
3: 그 화쟁 사상에 이제 스며든 우리 그 사법 체계가 뭐 여러 군데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정과 하해입니다. 조정도 먼저 이제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은 법원에 의한 조정과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원에 의한 조정을 말씀드리면은, 법원의 그 조정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조정위원들은 주로 의사, 변호사, 또 교수,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이 조정기일이 이제 법원에서 정해지면은 조정기일 날 출석을 해서 분쟁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금씩 양쪽에 양보를 권해가지고 조정을 성립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강제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고, 이게 이제 화쟁 사상이 스며 있는 제도고, 수사, 그러니까 형사 조정 제도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그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들이 똑같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게 해가지고 합의케 하는 제도죠. 그 조정위원들은 형사조정위원들도 법원에 의한 조정위원들과 비슷하게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사조정위원은 이제 그 조정의 대상이 범죄로 인한 피해와 피해자와 가해자, 즉 범죄 혐의자죠, 사이의 분쟁을 갖고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조정이 성립되면은 민사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은, 이 형사조정 제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이걸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면하게 해준다, 조정행위로 합의가 됐다고 인정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징역형을 할 걸 벌금형을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구속할 사안을 불구속으로 해준다든지, 또 징역형을 강경해 주는 거, 뭐 2년 할 거를 1년 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초임 검사 시절에 그 일선에서 저거 할 때는 이런 형사 조정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합의는 이제 시켜야 되니까 양 당사자 불러 가지고 검사가 직접, 그 조정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불러가지고 양자의 의견 듣고 합의하라고.
1: 압박감 있게
3: 압박감도 주고. 네.
1: 검사가
3: 가해자에 하니까. 대해서는 네. 상당한 압박을 주죠. 네. 이거 안 하면 처벌 더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라 해가지고 합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제도화해가지고 형사조정위원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죠.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그 화쟁 사상이 많이 스며든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화쟁 사상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법 체계에서 스며드는 게 조정과 중재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1: 그러니까 조정과 중재는 결국은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3: 조금씩
1: 양보를 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3: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가다 보면은 갈등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3: 판결에 불복을 하는,
1: 불복하고 또 민사에서는 서로가 더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네.
3: 그래서 이제 화쟁 사상이 중요한 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쟁 사상으로 해결이 되면은. 근데 법에 의한 해결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이상철 교수님이 아주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전문 분야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법이 갈등을 줄여야 되는데 증폭시킨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4: 군대도 과거에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사고를 왜곡해서 또는 은폐해서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나중에 더 큰 불신을 초래하고 법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는 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우리 국가사회 전체가 SNS 사회로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병사들도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자유시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0: 언론에서 어떤 정보를 왜곡해가지고 문제를 확산시키고 또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군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은 군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또 군에서 책임질 것, 또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이제 장병들도 군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사회적인 갈등 요소로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또 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군내 통합 또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나 군을 위해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김태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법 체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갈등이 조정되고 할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화장 사상의 기초에서 우리 국민들도 또 우리 군 장병들도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이 법적 분쟁하면은 또 재난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법적 분쟁이 크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사회부 기자 시절에 큰 화제가 나오면 이제 서로 책임 공방하면서 소송 가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뭐 저보다도 훨씬 더몇년 근무하셨죠? 소방본부에서.
2: 37년 근무했습니다.
1: 37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재난 이후에 법적 분쟁 때문에 재난 극복이나 피해자들의 그 치유는 뒷전에 두고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화쟁 사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재난이 발생해서 책임 규명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럼 제도가 뭐가 잘못됐느냐, 매뉴얼이 뭐가 잘못됐냐 이걸 고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책임자 처벌 위주로 가게 되면 앞으로 현장에서 재난 현장 지휘관들이 제대로 지휘를 할까요? 책임자 처벌 위주로 간다면 정말로 이상한 사회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 있는 재난 지휘관들의 역량을 믿고 따라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이제 문제점이 뭔지를 고쳐나가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 그것이 저는 재난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가장 궁극적인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우리 저희들이 이제 법의 문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법은 우리들이 다가올 때참 차갑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제 법의 논리를 따뜻한 화쟁의 마음으로 또 화쟁의 지혜로 안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님께서요. 스님께서. 자, 법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화쟁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3: 우리가 법 한문으로 법을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물수변에 이제 갈것자인데 그게 순리거든요.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게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함께 주는 것이 법인데 우리가 이제 화쟁하면은 화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벼화변의 입구자입니다. 함께 자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쟁자는 말씀언변에 이제 다툴 쟁자인데 서로의 주장을 내놓되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도들에게 그래요. 부인이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해주는 음식은 좀 거절해라. 왜 그러냐면은

0: 화가 나면은 온몸에 그 화가 뭉치게 되면은 손끝에도 그 화의 이제 그 기운이 예,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화가 나 있을 때 만든 음식보다는 그 화를 풀어드리고 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만드는 음식이 훨씬 예, 행복의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불교에서 그 법 말하자면 계율이라고 그러는데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500개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요. 348개 정도 되는데 부처님께서 한꺼번에 법을 딱 이렇게 제정을 한 게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맞는 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예, 어느 그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법 체계가 뭐냐면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화쟁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같이 살펴서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게 이제 화쟁의 본 그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상대방은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은 나에게부터 비롯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화쟁의 마음, 즉 말하자면 전체를 살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 반성의 마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부터 맛있는 물, 모든 음식, 내 주위에 참 인연 있는 모든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감사함에서 비롯된다고 그러면은 모든 법을 다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화쟁의 마음이 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저희들이 이제 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님께서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셨지만 역시 법과 관련된 내용 하면 뉴스에서도 되게 안타깝고 좀 나쁜 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뭐 영어로 표현하면 good news, bad news,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되게 나쁜 뉴스만을 다루게 되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good news도 있는데 왜 우리는 나쁜 뉴스만 보고 우울하게 아침을 시작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각 분야에서 수십 년을 근무해 보신 분들이신데 뉴스에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또는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요. 우리가 너무 따뜻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우연히 길을 가는데 장애인 두 분이 폐지를 모으기 위해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한 분은 키가 큰 남성인데 이분은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있으신 분 같아요. 또 한 분은 아주 왜소한데 언어장애 있으신 두 분이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길래 장애인 두 분이 손수레 폐지를 모아갈까? 두 사람 관계는 어떨까? 뭐 남자 두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절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한참을 걸어서 거의 한 시간 넘을 걸어서 어느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혹여 이분들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시켜서 돈 벌기 위해서 내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0여 명의 장애인들을 거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이 좀 미안하니까 우리라도 돈을 모아서 좀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손수레를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쌀독을 열 때가 제일 겁이 난다. 쌀이 없을까 봐서. 이분들을 굶주릴까 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다음날 보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제가 이제 지역방송 근무할 텐데요. 전국에서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금 중에 한 분이 어느 재미교포이신데 내가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오늘 돈을 좀 보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갈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그 사무실 운영 계좌 있지 않습니까? 글이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성금을 전달하고 해서 상당량 수천만 원의 그날 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달을 주니까 새로 건물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보고 저희들이 박수도 쳐드리고 했었는데 참 우리 사회는 어둡고 암울한 것만 아니라 그런 따뜻한 분들이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장모님께서는 뭐 그런 경험담이 있으신지?
3: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생활 이제 34년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34년 군생활하면서 이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또 사령관까지 하면서 악성 사고, 특히 이제 사망 사고 단 한 건도 없이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자녀들을 군대 보낼 때 내 자녀가 군대 보낼 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지휘관들도 안전하게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아찔했던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5사단장 재직 시절인데요. 정확하게 2020년 8월 3일 날 새벽에 하룻밤 사이에 한 800mm 가까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방의 GOP는 대부분 다 이제 산 고지 위에 그 철책선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비가 많이 내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GOP 철책으로부터 한 10km 위쪽에 있는 북한 지역의 봉래우라고 하는 큰 저수지에 뚝방이 터지는 바람에 물이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천의 깊이가 무릎 높이였는데 물이 한 15m 정도 수위가 올라온 겁니다. 하천폭은 한 3, 4m에서 110m로 늘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GOP 지역에서 전방에 나가 있는 GP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북한군의 동향이라든지 중요한 그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30~40명이 나가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다리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다리가 이제 완전히 다 유실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대 단위로 있는 소초도 한 3개 소초를 갑자기 빼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 상황을 모면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다리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 병사들이 있는 GP 안으로 들어가는 통신선 그다음에 배수관 전기선 이게 모든 것이 다 유실돼 가지고 무전기만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방 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이제 공급을 해주고 또 각종 보급품을 보급을 해주는데 다리가 끊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철원군하고 연천군에 119에 요청을 해가지고 통상 다리가 끊어졌을 때 찐라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보니까 집라인도 한 7~80m까지는 날아가는데 110m가 넘으니까 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형 드론을 그 요청을 해가지고 대형 드론을 넘겨서 그쪽을 이용해가지고 장병들이 먹을 각종 이제 식재료 같은 경우를 보내는데 이게 길이가 한 110m 정도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늘어지고 그 물에 막 쓸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GP 고지가 395고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일명 들었던 백마 고지입니다. 예. 그 300, 거의 400고지가 되는 고지에서 장병들이 하천까지 가지러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짊어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나, 이제 저도 가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믿어도 된다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부들, 상병, 병장, 이 고참들이 본인들이 내려오고 체력이 약하거나 2등병, 1등병, 이런 신병들은 상황실에 대기시키면서 전방 경계 임무라든지 이런 것만 주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2주 동안 버텨내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 따뜻했고 우리 국민들이 신세대 장병들이 뭐 심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서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우리 신세대 장병들 믿고 맡기셔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 뭐 저희 자녀도 이제 군에 최근에 갔다 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요즘 뭐 신세대 장면들 뭐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안심이 되는 그런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신세대 장병들에 대해서는 좀 과거는 다르게 대우를 해야 된다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3: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 그 본부장님도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빠따도 맞으시고 군기도 잡히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우리 신세대 장병들은 한 집에 한 명 또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정말 그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과거에는 빠따 맞고 뭐 주먹으로 맞아야 충격을 받지만 지금 장병들은 자존감을 건드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병들은 정말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게 되면 또 목적을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군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믿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2: 네, 군을 믿습니다. 그리고 군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가 믿는 조직, 감사하게 생각하는 조직이 소방본부. 네, 119죠. 119 하면 이제 우리가 소방본부보다는 119에 더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주위에서 급할 때 119 눌러서 혜택을 받다. 그때 처음으로 세금 낸 보람을 느꼈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시는 119 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한 이야기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제가 먼저 한번
2: 네, 해주시죠.
4: 사회자님한테 먼저 네, 드려볼까요?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요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화재가 났다고 신고가 됐어요. 네. 그런데 119 구조대원들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착이 됐어요. 네. 2층에 있는 환자를 네. 5분 이내에 네. 건물 입구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구조대가. 네, 네. 5분 이내에 몇 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 119 대원들이 뭐 수백 명 온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와봤자 몇 명일 텐데 5분 이내면은 2층에서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시니까 한 분을 한 사람을 모셔온다 하더라도 4명, 10명도 못 모실 것 같은데요.
4: 우리 김 변호사님.
5: 저도 몇 명 뭐 구할 것 같은데.
2: 구급대원 한 명이 한 명 정도 모셔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4: 이제부터 깜짝 놀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지휘관 하면서 과연 5분 안에 몇 명을 구조할까를 실험 아닌 시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예, 부임하자마자 일부러 그렇게 해야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아서 이제 일개 구조대한테만 특명을 내린 거죠. 아무한테도 극비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지령을 내려서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와상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5분 이내에 한 명도 구조 못합니다. 2층이니까. 계단으로 내려와야 될까요? 어디 뭐 엘리베이터를 태워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3: 사용 못하죠. 잘못하면은 오히려 네.
4: 그렇지. 침대도 안 들어가겠죠. 예. 네. 그래서 결론 다 불러든 거예요. 아,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5분 이내 단 한 명도 구하기가 힘들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해서 굉장한 고민을 한 끝에 시 관계자. 시 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그다음 요양원 관계자들, 보건소 관계자들 다 모셔다가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결국은 다 지원을 해줄 테니까, 본부장님이 대책을 하나 좀 만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결과가 뭐냐면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소방에서 전문용어로 자위소방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했더니 시의회에서 예산을 팍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요양원끼리만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붙인 겁니다. 요양원끼리만. 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이 왔냐면 원장님이 와서 울더라고. 이런 소리는 처음 본다. 소방관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보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직장도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내 직장은 내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위소방대 훈련을 잘해야 우리가 옛날 미국에서 큰 사고 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작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직장과 자기 가족을 다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스로 내 재산과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자각을 빨리 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렇게 서로 국민들이 조금씩 깨어나줬으면 더 좋겠다. 아,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모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울었던 기억이 가장 오래 갑니다.
2: 그런데 이제 그 소방관들께서 화재 현장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어찌됐든 출발해서 도착까지 시간이 몇 분이라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화재 났을 때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서 구해내시는 일반 시민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뭐 의인 상도 받았는데 그런 분을 보실 때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요.
4: 좀 농담 섞어서 저분은 전생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가. 예. 그래서 그 좀 안타까운 사고지만 제천 그 스포츠센터 화재 때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예. 그 구해내는 걸 보면서 와 저분은 소방관으로 채용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고 워낙에 그 이삿짐을 많이 움직여봤고 그 이삿짐 운반차를 조작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엄청난 속도로 잘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표창도 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소방관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2: 저는 이제 그 공직자들이 뭐 경찰관이라든지 군인들 또 소방관들 또 일반 공무원들이 뭐 본인들이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뭐 교통수단 이용 이동하거나 뭐 길을 가다가 위급 상황에 빠진 분들을 구해낸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경찰관이 비번인데 뭐 어떤 현장에서 누구를 구했다든지 소방관이 비번인데 물속에 빠진 누구를 구했다든지 볼 때 인터뷰를 보면은 참 뿌듯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걸 볼 때 저는 마음이 뿌듯해요.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또 어떤 많은 정말 경험도 하셨을 거고 직접 또 좋은 일도 하셨을 것도 같은데 저희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0: 금방 이제 제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스님들도 제복을 입고 다니거든. 네. 이게 이 승복이 이게 저는 이제 출가한 지 한 50년 됐습니다만은 이 승복이 반은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승복 입고 어딜 나가게 되면은 언어와 말하자면 언어와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 먹고 싶어도 함부로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임.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바세계는 인용구 세계예요. 말하자면은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화쟁의 표면은 감사합니다. 내면은 인욕이에요. 화쟁. 왜 그러냐면 참아주지 않으면은 화쟁할 수가 없거든. 화쟁은 이제 인욕은 배려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아, 내가 참았어. 내가 안 참았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일을 저지러 놓고 내가 정말 참다 못 참아서 그랬다.
2: 많이 그러죠.
0: 그런데 인욕이라는 것은 참다 못 참는 것은 참음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일을 저질러 버리면은 열 가운데 아홉을 참고 하나를 저질러 버리면은 아홉 개가 다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참아야 참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야 표면에 감사함이 우러나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화쟁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다 참아야 참는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2: 자, 오늘 저희들이 안보, 재난, 법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참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대화를 나눠보시니까 어땠습니까?
5: 일단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해가지고 이 방송이 계기가 돼가지고 화쟁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 네, 장군님. 네.
3: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군 관련돼서 사회적인 신뢰도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은 그 사관학교 그 지원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중장기 지원하고 있던 그 장기 군인들이 전역 지원서를 내고 있고 또 지휘관들의 지위도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믿고 응원해주고 신뢰해줄 때 사기가 올라가고 군인들은 강군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에게 항상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것과 동시에 우리 군도 강군으로 거듭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그런 본연의 임무에 그 충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변순환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4: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재난 현장에서 뛰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현장 통제단장의 의견에 많이 따라주시는 것이 이제는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그거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 예전

0: 과 다르게 이제 언론 준칙을 많이 이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통제단장이 시간시간마다 꼬박꼬박 브리핑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 주시면 아주 원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방관들이 활동해 아 이게 내 자식이다, 내 집안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로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방송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정말 화정의 마음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사실 큰 스님께서 이 모든 행사화를 다 지휘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서희와 함께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참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화정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 부처님 말씀에 이제 일신이 청정하면은 타신이 청정하고, 타신이 청정하면은 법계가 청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세상의 맑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신 나의 몸이 몸과 마음이 깨끗하면은 다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타신이 청정하면은 이 우주가 맑아진다라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화정의 마음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꽃을 피워 나간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사회에 커다란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의 지혜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그 영향이 우리에게 행복의 씨앗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한 마음입니다.
1: 자, 사실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방송 시간 관계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화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만 스님, 김태희 변호사님, 동의대학교 변수남 교수님, 한양대 이상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화쟁으로 풀어볼지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등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모색해 봤습니다. 사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것. 그것이 화정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화정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멈춰가는 것, 이것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화정의 마음이, 화정의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영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7: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6: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연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게

0: 우리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한암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0: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 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 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골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흥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흥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하면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흥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제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흥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대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임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1년 365일 언제나 따스한 온기로 사람들을 반기는 부처님 도량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대승불교 전법 도량 명법선인데요.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기다리던 최고의 축제가 펼쳐지는 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희망을 나누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환희심 가득했던 복찬 감동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부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0: 의연 스님의 장중한 법고 소리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봉축법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청정한 기운이 차오릅니다. 불기 2570년, 올해 봉축표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인데요. 2600여 년 전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고통에 받

바다에서 건져내 더 없는 평안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들 곁에 놔두신 부처님처럼 명법사는 회주이신 화정 명사스님과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상고불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온 기도와 수행, 나눔의 도량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는 동체 대비 불보살님의 고귀한 정신으로 나와 당신 모두가 미소짓는 행복한 세상을 발원하며 마음밭에 스스로 불성을 심고 가꾸는 멋진 불자들의 귀처가 되어왔습니다.

0: 명법사 보리회의 맑은 음성 공양에 이어 보리회 김현웅 불자가 힘찬 목소리로 부처님 성전을 봉독했습니다.
1: 하는 이는 다음과 같이 실천해야 한다. 유능하고 정직하며 올곧아야 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이라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안락함이 깃들기를 기원해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외아들을 자신의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의 태도라고 한다.
2: 큰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했습니다.
0: 계속해서 시대의 선 지식이자 독립운동가셨던 용성조사의 유훈을 계승한 용성진종조사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됐습니다. 올해는 평택시 고등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2: 장학금을 내려주신 조사님께 큰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노패 정정식이 있겠습니다. 공노패 평택시장 정장선 정계 30년의 세월을 거짓과 결탁하지 않으시고 항상 정의로운 정치로 회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공노패를 드립니다. 2026년 부처님 모신 날 대한불교조계종 명법사 주지 화정합장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3: 하늘과 땅이 상소로운 광명에 환희하며 축복하는 오늘, 저희 불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오며 반원하옵나니, 저희들이 무량한 세월에 걸쳐 몸으로 지어온 그릇된 행동과 입으로 지어온 그릇된 언어와 마음으로 지어온 그릇된 망상들을 참회하옵니다. 나눔으로 하나 되는 밝고 맑은 마음들을 모아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진리의 발걸음을 따라서 자비의 원력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2: 큰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명법사 사부대중을 대표해 불심 도문 대종사의 뒤를 이은 석가열하의 부촉법 제71대 조사 법장당 화정 명사 스님께서 관욕 의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스님께서 출가 득도하신 지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4: 존경하는 평택 시민과 명법사 신도님들께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네가 행복을 창조하는 주인이다, 이 말씀 하나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570년이라는 세월이 오도록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도 대신해 주세요. 복받게 해 주세요. 이러면서 시대는 흘러가면서도 고통은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모순된 것을 보고 아, 내가 스님이 돼서 기필코 이 모순을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출가했습니다. 그 모순이 무엇이냐? 진실해라, 착해라. 좋죠. 근데 착한 사람이 항상 밀려. 누구한테? 악한 사람한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또 밀려.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저는 17에 너무 붕괴해서 제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78세인데 오늘까지 쉬어보지를 못했어. 30년 전에 우리 시장님이 국회의원 나왔는데 제가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때를 삐끼고 비누질을 했습니다. 너무 심했죠. 그런데도 제 꼴을 보면서 정치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더럽다고 국회에서 발로 차버리고 나왔는데 제가 박수했어요. 박수 쳤어요. 여러분들 쳐봐. 아, 세게 쳐야지. 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아니라고 할 줄 아는, 또 착한 일을 했을 때는 함께 박수치는 이러한 진정성이 이 사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요 작년인가 발납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매일 놀립니다. 시장님, 당신이 기독교인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명법사 오셨죠? 여러분들 이 말 잘 들어야 돼. 오늘 자기가 실체가 아니라면은 인생살이가 실체가 아닌 거야. 가짜인 거야. 가짜. 응? 고통의 창조를 자기가 하면서 하는 거지. 아유, 하모요 하모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장로님이지만 불자보다 더 명법사 사랑하시고 평택시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주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어서, 떳떳해서. 왜? 평택에는 시장님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제 은 30년 정계를 내일 모레 떠나. 근데 내가 무슨 뭐 응? 짱도 아니고 높지도 않고 어느 자리가 좀 하나 있었으면 글도 쓰고 싶고 자랑도 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저는 30년을 우리 시장님을 옆에서 쳐다봐가면서 엄마같이, 아빠같이, 누나같이 항상 지켜보며 살았어. 잘하셔야 하니까, 또 복받게끔 사셔야 하니까. 그런데 정말 해냈으니 얼마나 장이야. 박수.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명법사는 이런데야. 그런데 우리 예? 시장님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이 또 그만둔대. 응? 예? 아이 앞으로도 챙챙해서 저는 이제 시장은 세 번 사니까 두 번 사니까 한 번 더 살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될 줄 알았지. 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할 줄 알았지. 근데 스님한테 아니면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서 그러는지 그만둔대잖아. 처음에는 너무 놀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랑스러운 일이더라고. 여러분 그렇죠? 욕심을 버렸으니까. 이 소리를 전국 방방곡곡에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 명함이 있기를 하나, 내가 회사 사장이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아 요렇게 내 자리를 만나게 돼서 제가 공로패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욕심 버리면 행복하다는 말씀이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알았나요? 세게 쳐야지, 세게. 우리 정장선 시장님 멋있어. 전 세계에서 이런 정치인은 나 처음 봤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면서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사님께 큰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축사 모시겠습니다.
5: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명법사에서는 화정스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울 때 저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수시로 떡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고생 많이 한다고 그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이 오늘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이렇게 공로패까지 주신 스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큰 박수 올립니다.
0: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모든 생명이 한숨과 눈물을 여의고 환희로운 미소를 되찾는 날. 명법사 합창단이 온 마음을 다해 울리는 찬불과 공양이 사람들의 가슴에 봉축의 등불을 켭니다.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님을 알기에 부처님 제자로서 항상 나누며 살아가겠노란 불자들의 다짐이 세상을 물들입니다.

웅장했던 봉축법회의 여운을 안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세상에 전하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명법사에서 평택역을 거쳐 다시 명법사까지 약 5km 거리를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걸었는데요. 걸음걸음마다 모두의 평안과 화합을 염원하는 자비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경내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흥겨운 공연이 막을 올렸습니다. 노악단이 신명나는 가락으로 올해 명법사 예술제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명법사에선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낮과 밤에 두 번의 공연을 합니다. 봉축의 의미를 담은 명법사 예술제와 평택 시민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명법사 산사음악회인데요.

어른들의 노련한 사물놀이 연주가 끝나고 청년 불자들로 구성된 청보리 예술단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의 음악 잠시 감상해볼까요?

이번엔 봉축법회에서 음성 공양을 해준 명법사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한복이 참 잘 어울리는 보살님들의 노래도 함께 들어보시죠.

병법사, 나아가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명법사 산하 맑고 향기로운 연꽃동산 어린이집. 어린이 불자들이 그동안 연습한 댄스와 율동을 선보입니다. 이야, 정말 귀여운 천진불들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한박웃음이 지어지는데요. 해맑은 동심으로 우리도 한번

명법사는 어린이 청소년 전법 도량으로도 유명합니다. 보살에서 온 어린이들부터 연세 지긋한 보살님, 거사님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이 함께 진행하며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명법사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평택 시민들의 축제로 정평이 난 산사음악회에 동참하기 위해서인데요. 낮보다 더 뜨거운 명법사의 부처님 오신 날 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화려한 무대 매너를 뽐내는 화장 장엄단의 북춤.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봄밤에 낭만이 흐르는 신앙송과 색소폰 연주가 이어집니다.
1: 인덕향 연초록 잎은 겨울나무의 고백서다. 벌거벗은 몸으로 쓴 타릇한 비망록. 잎 떨군 자리마다 귀 하나씩 달아두고 누군가의 환호와 박수가 없어도 지나가는 이의 어깨 위 잠깐의 그늘을 얹어주며 빛과 바람 사이에 서 있는 일.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 한 생을 들어 봄 한 장의 잎으로 돌려주는 봄나무처럼.
0: 이번엔 불자 가수 윤지우 씨의 무대입니다.

0: 불법승!
1: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모아 명법사 산사음악회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의 향연. 눈부신 꽃송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중생의 무명을 단심에 걷어내는 부처님 지혜의 광명, 세상을 따스한 행복으로 물들이는 자비의 불꽃, 언제나 불자답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불빛이 되어 다 함께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굳은 원력이 빛을

평소엔 그저 조용하게 기도하고 수행하던 분들이 오늘만큼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슴 속에 품어두었던 끼와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내는 모습 정말 멋진데요. 우리도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같이 즐겨볼까요?

이번엔 창작 찬물가로 무대에선 청보리예술단. 청보리예술단은 명법사가 자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신행 문화

0: 부처님 법안에서 하나 되어 공부도 일도 신행도 최선을 다하는 명법사 청년 불자들
1: 감사합니다.
0: 응원합니다. 명법사의 밤하늘을 수놓는 환희로운 목소리, 신도회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모두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고 내일을 더욱 힘차게 살아갈 용기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 지혜의 길을 따라 포교하고 나누며 자비의 행을 실천해온 명법사 회주이신 화정 명사스님과 사부대중은 앞으로도 연꽃보다 향기로운 불자의 향기로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밝은 등불로 모두가 진정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전법과 나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수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0: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1: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2: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3: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1: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거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펼치시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500명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상인들이 보물을 캐어다가 수많은 보물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깊은 계곡에서 아주 못된 나쁜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결국 그 계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500명의 상인들이 목숨이 다하고 그 보관하고 있던 보물들이 뿔뿔이 그 계곡과 산에 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그 가까운 곳에서 깊은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던 비구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비구스님이 오랫동안 숲속에서 수행을 하였는데 오랜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전혀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번뇌망상이 자꾸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숲속에 산 깊은 곳에 계곡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보물들이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 이 비구스님 마음에서 스물스

없음을 욕심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 숲속에서 몇 년 동안 수행해봤자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번뇌망상도 사라지지도 않고 이럴 바에야 이 보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머리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자라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구 스님은 혼자서 그 수많은 보물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속가에 있던 형과 동생을 부르게 됩니다. 형과 동생을 불러가지고 산에 흩어져 있던 보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잔뜩 잔뜩 가득 가득하게 짊어지고 형과 동생은 그 보물을 가지고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기도 온갖 보물들을 산더미처럼 짊어진 뒤에 그 숲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구 스님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보물에 눈이 멀어서 그 보물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 비구는 성근이 있어서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내가 잘 제도해 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릇을 타고났다. 지금 저 비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순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도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이니 내가 마땅히 제도해 주면 내 말을 알아듣고 마땅히 제도 받을 만한 그릇을 타고난 사람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훤하게 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뒤에 일부러 그 보물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이 내려오는 산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시면서 일부러 비구 스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통력으로 젊은 비구니의 모습을 신통력으로 뿅 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나이가 젊은 비구니의 모습으로 신통력을 딱 만든 뒤에 그 젊은 비구니가 머리를 빡빡 깎고 승복 가사를 입고 있는데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온몸에 주렁주렁 보석과 액세서리를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으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비구니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구니 스님이 젊은 비구니 스님이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얼굴을 덕지덕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빨간 루즈 같은 거 바르고 있고 온몸에 보석, 막 액세서리 막 이런 걸 주렁주렁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일부러 그런 희한한 모습의 비구니를 신통력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화려하게 치장한 그 비구니 스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가짜 비구니 스님이 일부러 산길로 그 보물을 짊어지고 내려오는 비구 스님이 오는 길로 싹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몸을 치장한 그 비구니 스님이 길에서 보물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비구 스님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비구니 스님이 스님 어디를 가십니까? 하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비구니 스님이 보물을 짊어지고 있는 비구 스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스님 뭐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보물을 짊어지고 있는 비구 스님이 이 비구니 스님의 모습을 딱 보는데 얘 가관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꼴불견이에요.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막 눈썹을 그리고 얼굴에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온몸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순간 이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한테 호통을 칩니다. 뭐 하는 짓이냐? 비구니여, 그대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찌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출가 비구니가 이렇게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온몸에 막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가 출가 제자가 비구니가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순간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 만든 그 비구니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비구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니 스님이 호통을 치는 그 비구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비구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비구니 스님이.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이 만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가짜 비구니잖아요. 그 비구니가 어디서 네가 나한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냐. 비구여, 그대야말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돼서 비구 스님이 되어서 저렇게 보물을 산더미같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네가 나한테 할 말이냐? 니나 잘해라 하고 오히려 비구니가 고함을 꽉 지르게 됩니다. 니나 잘해라. 순간 비구 스님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비구니 스님이 그 비구 스님을 위해서 법문을 해줍니다. 모든 것이 더덕고 무상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잘한 비구 스님께서 왜 그 언젠가는 흩어져 사라지고 말 죽어서는 가져갈 수도 없는 그 보물에 집착하여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왜 집으로 내려가라 하십니까? 순간 이 비구 스님이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신통력으로 만들었던 그 비구니 스님의 몸뚱아리가 산산이 환하게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거룩하신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순간 비구 스님이 아,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 비구니의 모습으로 나를 일깨워 주신 거였구나. 아, 부처님 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비구여, 비구여, 모든 것이 더덥구나. 오직 수행하고 정진할 뿐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마음의 욕망에 휩쓸려서 죽어서는 가져가지도 못할 저 보물덩어리를 짊어지고 수행의 길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이게 그 비구 스님이 전생에서부터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고 알아들을 만한 비구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부러 나타나셔서 제도해 주시는 거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평생 못 알아들어요. 우리 중생은
업장이 두텁고 업보가 깊어서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부처님이 코앞에 나타나서 법문을 해줘서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한 뿌리를 심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구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비구 스님이 진심으로 참회를 올립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찌하오리까 부처님, 제가 이미 실수를 해버렸으니 어찌하오리까,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참회하는 그 비구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한 일을 짓는다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리라. 마치 저 구름을 벗어난 해와 같이, 마치 저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리라. 부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과 또 부처님 말씀에 그 감동과 그 마음의 진실한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되찾은 이 비구 스님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 밑에 앉아서 다시 마음을 집중하여 정진한 끝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지혜와 자비로운 손길로서 우리 중생들을 보살피고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강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나무 밑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돌을 닦겠다는 구도의 열정도 점점 사그러들 때쯤 자꾸 마음에서 나태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일찍 출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수행을 했지만 전혀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고 이렇게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루하루 끊임없이 번뇌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럴 바에야 차라리 승복을 벗고 옷을 바꾸어 입고 머리를 기르고 그냥 저 새 속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멀리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아, 저 비구는 마땅히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할 선 뿌리근, 성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내가 제도하면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약한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법을 설해준다면 마땅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는 비구이구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저 비구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부처님께서 일부러 그 강가의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부처님께서 평범한
평범한 그냥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신을 하십니다.

바로 그냥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방황하고 있는 비구 스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딱 변신을 한 뒤에 그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비구 스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을 때 강물에서 큰 거북이가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엉금엉금 거북이가 딱 기어나왔을 때 때마침 굶주려 있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물개가 거북이를 잡아먹으려고 거북이한테 딱 덮칩니다. 거북아! 순간 거북이가 물개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머리와 꼬리와 내 다리를 쏙 하고 그 거북이 둥근 껍질 안으로 쏙 하고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개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요 거북이 머리랑 다리랑 꼬리가 그 껍질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북아 한 입만 먹자. 근데 거북이가 그 껍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개가 기분이 거북해졌어요. 거북아, 네가 껍질에서 나오지 않으니 내 기분이 거북해지는구나. 아, 저 이런 농담이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서 물개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리고 그 껍질을 깨부실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버리고 큰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무사히 물개의 그 눈에서 벗어나 강물 속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방황하고 있던 마음으로 방황을 하고 있던 그 비구 스님이 그 거북이의 그 모습을 천천히 지켜본 뒤에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한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인 줄 모르고 보십시오. 저 거북이는 단단한 껍질이 있어서 단단한 그 껍질을 갑옷처럼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군요. 저는 수행이 안 돼서 참 고민입니다. 자꾸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수행이 안 돼서 고민입니다. 저도 저 거북이 같은 그런 튼튼하고 안전한 마음의 갑옷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 부처님께서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방황하는 비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마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최고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비구 스님이 평범한 비구 스님으로 변신한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중생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 안입이 설시니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여섯 가지에 끄달리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눈으로 속고 귀로 속고 코 향기에 속고 혀 맛에 속고 몸 이 몸뚱아리 촉감에 속고 자기가 일으킨 자기 생각에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보더라도 속지 말아라. 귀로 듣더라도 속지 말아라. 코로 냄새를 맡더라도 속지 말아라. 혀로 맛을 보더라도 속지 말아라. 몸으로 촉감을 느끼더라도 속지 말아라. 생각에 속지 말아라. 저 거북이가 바깥에 위험에 처했을 때 머리와 꼬리와 내 다리가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수행하는 수행자도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스스로를 단속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조심히 해라.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끄달리지 않고 속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왜 수행이 안 될까를 걱정하겠는가? 그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방황하는 비구 스님이 깜짝 놀래서 오, 그대는 누구시오? 그대는 누구시오? 하고 깜짝 놀랄 때 평범했던 비구 스님의 몸이 산산이 환하게 사라지면서 부처님께서 원래 그 거룩하신 몸으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순간 이 방황하던 비구 스님이, 오, 부처님이시여, 스승님이시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공경 예배하고 절을 올립니다. 오, 부처님. 오, 부처님.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환하게 나타나신 뒤에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에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비구여, 비구여. 나의 법을 잘 들어보거라. 부처님의 그 자상한 법문의 말씀을 듣고 이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토록 번뇌와 망상에 시달려 고통받았던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속 번뇌와 망상이 산산이 쪼개져서 사라지고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그 비구 스님을, 방황하는 그 비구 스님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몸을 변신하고 눈앞에서 보인 그 거북이의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을 일깨워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도 그냥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면 왜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도 부처님을 비난하고 비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성근, 착할 선, 뿌리근.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착한 뿌리는 누가 지은 거냐? 내가 짓는 겁니다.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래도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어서 꾸준히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지었던 그 인연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방황하는 비구스님을 멀리서 지켜보시고 저 방황하고 있는 비구는 내가 법문을 해주면 내가 제도를 해주면 깨달을 만한 성근이 있는 비구구나. 그러니 내가 마땅히 직접 찾아가서 저 비구를 제도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부처님이 마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착한 뿌리 성근도 결국 스스로가 짓고 본인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착한 업을 지어야 합니다. 꾸준히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착할 선 뿌리근 성근을 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사위구 저 동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는 향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향나무에 꽃이 피고 그 꽃과 향나무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500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을 만나 뵙지도 못했고 부처님 계신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항상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그 500명의 여인들의 목표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지내고 하늘 세계 신,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이라는 범천, 우리 불교 경전에서도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 제석천, 그 다음에 범천 이런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들 중에 하나인 범천이라는 신에게 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0명의 여인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저기 동남쪽에 아름다운 향이 뿜어져 나오는 향나무가 있잖냐. 우리가 하늘 세계에 태어나려면 제사를 지낼 때 좋은 것을 공양 올려야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지 않겠냐. 큰 복을 지어야 우리가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 향나무에 아름다운 향이 뿜어져 나오는 그 꽃을 꺾어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하면 하늘 세계 신인 범천님도 기뻐하실 거다. 범천님에게 우리 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을 꺾어다가 공양을 올리자. 그리고 500명의 여인들이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 향나무에

꽃을 꺾으려고 그 나무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문득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전생 인연 공덕으로 마땅히 부처님에게 제도를 받을 만한 좋은 인연을 심은 자들이다. 마땅히 내가 저들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부처님이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일부러 신통력으로 휙 하고 허공을 날아서 그 500명의 여인들이 향나무로 다가오고 있을 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 향나무 밑에 뿅 하고 나타나서 나무 밑에 거룩한 모습으로 다 참선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500명의 여인들이 그 향나무에 딱 다가갔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거룩하게 생긴 부처님께서 향나무 밑에 다 참선하고 앉아 계시니까 500명의 여인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사람은. 부처님이 아무 말 안 했는데 부처님 모습을 본 것만으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500명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아주 그냥. 이분은 누구시지? 부처님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지?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은 우리의 정성에 감흥해서 우리의 정성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범천, 하늘 세계신 범천이신가 보다. 맞다 맞다 범천이신가 보다 하면서 500명의 여인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늘 세계 신으로 착각하고 막 절을 올립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늘 세계 신이었던 진짜 범천이 하늘 세계에서 이걸 지켜본 뒤에 범천이 일부러 그 자리에 딱 내려옵니다. 범천이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면 사람들이 너무나 뭐 깜짝 놀랄까봐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범천의 하늘 세계 신이 탁 나타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500명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여, 이분은 하늘 세계 신 범천이 아니다. 이분께서는 하늘 세계 신 범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늘 세계 신들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존귀한 진리의 법왕, 위 없는 스승, 부처님이시다. 그때 500명의 여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늘 세계 신들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신 부처님이라고요? 오, 부처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00명의 그 여인들을 향해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500명의 여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의 500명의 여인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들이여.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니들이여 하는 순간 500명의 여인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는 옷은 모두 가사, 승복으로 다 변하게 되고 500명의 여인들이 500명의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행하는 순간 모두 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

0: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500명의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어떤 전생에 인연이 있었기에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는지도 모르는 저 500명의 하늘색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저 500명의 여인들을 향해서 부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저 500명의 여인들을 출가시키고 저 500명의 여인들은 어떤 인연으로 저렇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수 없는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계실 때 50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500명의 여인들이 가섭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고 500명의 여인들이 다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저희가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마음의 감동을 느낀 이 공덕의 인연으로 저희가 다음 세상, 미래 세상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반드시 세상에 출현하신 그 부처님을 꼭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깨달음 얻기를 발원합니다 라고 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은 지극정성으로 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발언을 했던 500명의 여인들이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과거 전생에 자기들이 발언했던 그 원력대로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 비구니 스님이 되고 출가 제자가 되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비구니가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발언의 공덕이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항상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좋은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위대하고 큰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발언합시다. 항상 발언합시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항상 발언하는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3: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뵙기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삼법인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법인 하면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모아,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엮어서 같이 이제 지난 시간 계속 지난 시간에는 재무상은 뭐고 일체계고는 뭐냐, 재범모아는 뭐지 해서 재범모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모아를 같이 뭉그려서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경에 나오는 말씀, 쌍유다니까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현상들은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온이다. 오온이 뭐지? 색수상행식이다. 색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했을 때,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라는 얘기는 색은 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은 무상하고, 그건 수, 받을 숫자,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이제 생각상자, 생각하는 게 인식이죠. 인식은 생각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리현상들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렇게 인식이 됐으면은 현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행, 움직일 때 행자, 행할 행자. 그 다음에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아르마리라는 것은 그대로 분별하는 거, 인식하는 거, 전체를

아르마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유모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유모하고 심리 형상들에 대해서도 유모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유모한다. 위에 걸 조금 저 다시 설명하였는데 인식에 대해서도 여기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한다는 것은 싫어할 염자, 싫어할 오자, 염호. 혐오라는 얘기는 염호에서 조금 더 발달한 얘기죠. 염호라는 얘기는. 그래서 색수생의 인식 5원을 염호의 대상으로 봐야지 집착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염호의 대상으로 보면 괴로움이 없고 행복하고, 집착의 대상으로 보면은 수고스럽고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어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몸뚱아리에 대해서 염호하라는 거요.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받아들여서 그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이라는 것은 그대로 생각상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그러니까, 색수상의 인식이 가짜 나다, 실체가 없는 나다라 하다 보니까 가짜 몸을 평생 병들면 약 먹고, 등 더우면 옷 바꿔 입어야 되고, 추우면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몸뚱아리 시봉, 진짜 몸도 아닌 가짜 모양, 실체도 없는 거 시봉하다 가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아하고 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실체적인 내가 있다면 내가 내 몸뚱이는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몸은 맨날 아프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소원하는 바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병 걸려도 마음대로 내가 치료하고 응? 자유자재 할수 없고 소원 성취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색수상의 인식에 대해서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염호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이 바래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불자들은 스님들의 수행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해야 된다. 여설 수행 공양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초기 불전에 상유니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색수생행시 오는 집착할 바가 못 되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염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탐심이 일어나더라네요. 탐심이라는 것은 그걸 소유하고자 집착할 때 탐심의 욕망, 욕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정신작용은 전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내일 아침 다르고 맨날 옳지도 않은 거 가지고 옳다 그러고 그러지도 않은 걸 그러다 그러고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 너는 나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있다는 아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염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이 빛바랜다. 저는 지금 염호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이 바래므로 해탈한다는 얘기.
이것이 초기 불전에 나오는 수행 체계의 깨달음의 결론이에요. 나는 오온인데 오온은 실체가 없어. 집착할 바가 없어. 인연 따라 생멸을 하는 거야. 고집 피울 게 없어. 나라는 고정불변하는 게 없어. 라고 염호하면, 집착하지 않으면 탐진치 삼독이 빛을 바랜다. 스며들지 않는다. 우리 사오초파일 전에 모든 행사나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에 봉축사나 기원문이나 발언문을 보면은 어느 절 어느 사찰 어느 암자 할 것 없이 빠지지 않는 게 탐진치 삼독의 무명업장을 소멸하고, 그 얘기가 안 빠지는 데가 없더라고. 봉축사에나 발언문이나 축원문에. 그러니까 응? 탐진치 삼독이 원죄라. 이 탐진치 삼독만 없으면 자유해탈이란 말이야. 내 몸뚱이에 예? 주어져도 주어지도 않고 구해줘도 구하지 않는 걸 구하느라고, 자기 분수밖에 것을 구하느라고 그렇게 액을 벗고라고, 또 구해도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것만 못 채워서 또 예? 만족 못하고 이러니까 색수상에서 오온이 난데 오온이 염호하면은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는다. 탐욕이 빛바래면 해탈이에요. 내 몸뚱이에 대해서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분수밖에 욕망이 모험성고로 치솟지 않으면 그대로 자유자재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내 몸에 집착하지 않는데 내가 없어 무아야, 너도 없어 무아야, 제법 무아야, 아공 복공이야, 나도 공하고 너도 공했어. 그러면은 어? 내 몸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염호하면은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고 탐욕이 빛이 바람으로 그대로 내 마음을 내가 해탈자재 텅 빈 충만으로서 자유자재하게 허공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해탈이라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오래 앉아있고 뭐 또 부처님 경제 내에서도 뭐 평생 읽고 외우고 해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그 즉시, 제가 부처님 말씀을 부뚜막에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 소금만 앞에 있는 걸 그냥 넣기만 하면 국맛이 좋고 반찬이 맛있어. 안 넣어가지고 맛없고, 맛없으면 먹기가 뭐하니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살면 행복한데, 부처님은 고를 소멸하고 행복을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자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건 부처님 말씀에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라. 불자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만 없고 빛이 삼독심 탐욕이 빛바랜다는 것은 탐진치에 대한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 내 몸뚱이에 대해서 집착할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집착 안 하니까 내 몸뚱이가 자연과 하나 되고 허공과 하나 되고 예? 우주와 하나 되고 내가 예? 세계가 한 곳이고 응? 걸릴 게 없어. 그게 해탈이야. 해탈 자유자재, 무해자재, 걸림이 없는 무해자재, 해탈자재, 벗어나는 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니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색수상에서 오온이 염호하고 빛이 발이니까 해탈했으니까 태어남은 다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깨달은 자, 나는 항복시킨 자, 나와 비교할 자는 없다. 나는 다시 이 몸을 받지 않으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태어남은 없다. 다시 인간 세계에 다시 올 일은 없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일대사 인연 생로병사를 완전히 생사 자유해탈, 생사가 이려한 상태, 생사에 대한 해탈을 다 마쳤다. 일대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사는 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일대사 인연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마귀로도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무상경 쌍유따 니까야 22장 12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걸 줄여서 정형구로 만들면 무상, 재행 무상이고 일체 계고고 제법 무아를 통한 이것을 내 몸뚱이는 재행 무상이야, 일체 계고야, 제법 무아야라를 실체를 적연해서 통찰해서 빛바래고 탐심이 집착발가 못되고 탐심이 스며들지 않으고 그것을 이제 정형구가 여모, 색수상행시 오온을 여모하고 여모하니까 이욕이라는 건 탐진 삼독을 떠나는 거예요. 여일 이자 욕할 욕심부릴 욕자 이욕 니욕 이욕 여모하니까 욕심에서 떠나 탐진지 삼독이 빗발했어 스며들지 않아 내 몸뚱이에. 그럼 이제 그걸 떠나니까 탐진지 삼독이 없으니까 그대로 해탈 자제야. 부경의 해탈지야. 마침에는 해탈 지혜가 있어. 예불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해탈 직연양 하는 것이 구경의 해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달리 이제 짧게 얘기할 때 여모, 이욕, 소멸, 오온을 여모하면은 탐진지 삼독을 떠난다, 스며들지 않는다, 빛이 마른다. 그러면 소멸된다. 뭐가 소멸되느냐? 108번뇌가 소멸된다. 소멸이라는 것은 불어서 꺼졌어요, 불이. 탐진지 삼독의 불이 불어서 꺼진 상태. 소멸은 이름 하나, 열반이에요. 정멸, 꺼져서 고요해. 제법부동 본래죠. 제법이 움직이지 않고 정멸, 다 꺼져. 108번뇌가 꺼지니까 본래 정멸한 거야. 소멸이 108번뇌 소멸이에요. 그래서 온처계, 온처계를 염호한다라는 건데 이건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여기는 육처. 개는 여기는 저 18개라고 그러는데 조금 설명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염호하고 이오감을 해탈한다 했는데 조금 내내 같은 얘기인데 오온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설명한 거 이건 온척이라고 지금 나온 거 온척에는 오온과 12처와 18계다 육처 육경인데 육경 육군 육경이에요 육군 육경 육처 12처라는 건 육경 육경인데 육군 다 아실 거예요. 반사신 안입실신이 내 몸뚱아리에 있는 것,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의식 이게 전부 다 육군, 육군, 육경, 경계, 눈으로 보는 거 경계잖아요. 경 대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그래서 육군, 육경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염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가 온척의 오온 12처 18계가 염호의 대상이고 염호하면은 육신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의 색생양미촉법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모든 것은 염호의 대상이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보고 집착하고 쫓아가지 마라. 보고서 색을 보고 아름답다고 빛이 좋다고 쫓아가다 보면은 불나방이 기름에 빠져서 죽고 만다. 그러니까 보되 범위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조금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집착 없이 보고 들어라 이거요.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저 온처 여기 오온은 색수상에서 오온은 설명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 온처계라 해서 처는 12처 육군 여섯 안입이설신의 색생양미초법 여섯에서 초소에서 12처 18계는 보통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18계를 말씀 많이 해요. 이것은 이제 세계는 18계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 소리가 좋다 나쁘다. 빛이 좋다 나쁘다. 냄새가 좋다 나쁘다. 냄새 좋다. 입맛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18계를 인식하는 거. 아르마리. 이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나왔으니까 제대로 써드려야 되겠다. 인식하는 거. 그래서 오온을 염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12처를 염호하고 안입이설신 색생양미촉법을 염호하고 그러면은 욕심을 떠나고 탐지식 삼독을 떠나서 마음 깨쳐 성불한다. 마음 깨쳐서 성불한다. 심즉시불, 심의 무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심즉시불, 심의 무불. 이 법문이, 스님들 법문이나 많은 그 선법문이나 이런 데서 또 대승불전 이런 데서도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초기불전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뭐가 마음이냐? 마음은 항상 의식, 심의식, 변하는 거예요. 아르마리에 인식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분별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런 것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정멸의 니르바나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게 참나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참나라는 말도 초기 불제는 안 나와요. 이 참나 얘기는 대승불교에서 또 선법문에서 참나를 찾아라.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얘기가 심해무불, 심즉시불, 심해무불이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어요. 일체의심조도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그런데 마음은 변하는 거야. 의식이야. 분별하는 거야. 육식이야. 아루마리야. 인식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즉시불 할 때 마음을 참나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분별만 내려놓으면은 정멸위락, 니르바나, 108번뇌가 분별이 끊어진 자리, 거기가 이제 깨달음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108번뇌가 사라진 자리, 그것은 이제 참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마음이 곧 부처다 했을 때 마음을 절대화하지 마라. 염호의 대상이라는 거요. 의식과 분별하는 것은. 거기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내 스타일이야 하는 건 염호의 대상인데, 그것을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은 온 무아, 온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온에는 색수생행시, 내 몸뚱아리가 내 의식작용, 내 마음작용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밖에 부처가 있어 없어, 심즉시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부처하는 것도 조심스레했어요. 네가 부처와 부처의 마음을 쓰고 부처의 행동을 하고 부처의 생각을 할 때 네가 부처지. 탐진치 삼독의 오물만 독가스만 품고 있는데 네가 부처라 해도 되겠느냐? 저는 거의 법문할 때 네가 부처 소리 안 씁니다. 가능성이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지만, 무한한 열애장 사상, 함장시,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씨앗만 터뜨려야 되는데, 부처 씨앗을 터뜨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안 하고 엉뚱한 독가스만 품고 있는데 네가 부처야? 그거 마음이 안다요. 마음은 독가스 품고 있는데 내가 부처야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부처입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는 뭐하여, 오는 실체가 없다. 오늘의 다섯 번째인 아르마리,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식, 의식, 분별식, 이것이 의식, 이게 마음이다. 그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무불, 심즉시불, 마음밖에 부처 없어. 조심해서, 그게 틀리다는 얘기보다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분별식을, 의식을. 다만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마음이 의식이라는 건, 분별하는 건 찰나마다 한 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했어. 900생멸. 똑딱할 사이에 한 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모든 의식은 찰나생 찰나멸이지 영원히 그 참나로서 변하지 않는 금처럼 금색 변하지 않는 참금처럼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인식할 거요. 화두를 답하고 깨달았다는 선사님들도 찰나생 찰나멸이야. 아침에는 큰 스님도 화가 났다가 저녁에는 또 웃으셔. 이 마음이라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로
생겼다가 찰나로 연생연멸 그럴 뿐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생각이 저녁에 변하고 다음날에 변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라고 고집하지 마라. 그걸로 싸우지 마라. 착각이다. 나라는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봐라. 나란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에 삼치면 색수생행식을 해체라는 말을 썼어요. 있는 그대로 뭉뚱그려져서 이것이다 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나는 나야 너는 너고 내로남불이야 나는 진이고 너는 허우야 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행식을 온으로 해체해서 본다. 그러면은 해체해서 조견해 보니까 통찰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무상하네, 고네, 무하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가 아니고 가짜네, 가짜에 속아서 맨날 시봉하다가 힘들어 죽겠네. 무상고 무아에 오늘 해체해서 보니까 무상고 무아에 사무치면은 염호해, 역겨워해. 이 몸에 대해서 병신적 연작용 내 몸뚱이에 대해서 모든 게 염호해. 내가 못됐어 하는 분들도 많아. 못됐기 때문에 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스러우면 그런 표현 안 써요. 사랑스러우면 자기가 해도 마음 쓰는 게 하도 못됐으니까 못됐다고 그러지. 염호해, 역겨워하고. 그래서 무상고 삼법인 무아에 사무치게 통찰하면은 염호하게 되고 염호하면은 탐욕이 남김없이 빛바래고 탐진지 삼독이 빛이 바래고 탐진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고 그러니까 해탈하고 구경해탈지가 일어나고 열반을 실현함이 초기 불

전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오무아라를 투철하게 깨달고 염호하고 니욕하고 하면은 열반은 시련이에요. 열반 시련 그대로 니르바나. 금생에다 실현할 수 있어요. 다음 생각 가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수행하면 부처님 가르침 제쳐놓고 딴 데 가서 기웃기웃 이웃집에 뭐가 더 먹을 거 있나 하고 기웃대서 안 되지. 초기불전 어디에도 일체의심조 얘기도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의심조 이런 것도 잘 쓰자는 거예요. 저녁에는 목마를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물이었는데 아침에 가서 먹으려니까 해굽바지까지 물이었어. 은유대사가 마신 물이. 마음에 내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체유심조라는 것도 아침 저녁 변하는 그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와 실체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걸, 의식이라는 걸, 분별이라는 걸, 어느 걸 참나라고 할 거예요? 내놔봐, 내놔. 삼나가 있다. 뭔가 내놔보라 이거예요. 근심 걱정 있습니다. 뭔가 내봐. 해결해 줄게. 근심 걱정을. 참나. 뭐가 참나인지 내놔봐. 그래서, 예, 이 마음에 대해서 절대와 실체화 하지 마라.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하다. 그걸 깨달으면 궁극적인 행복인 니르바나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초기 불전에 나오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하다는 것을 변하는 괴로움이다, 개고성이다, 무너질 깨자, 고통고자, 성품성자, 개고성, 행복이라는 것을 변하는 괴로움이다. 아예 행복하고 즐거운 걸 왜 괴로움이라고 그래? 부처님 말씀은요, 잘 보면 모든 게 삶이 괴로움이 연속이에요. 그게 괴로움이 잠시 중지, 스톱한 것을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잠시 스톱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하면 산 넘어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근심 걱정거리들이. 그래서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왜 그러냐? 즐거우면 그게 3일이고 4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즐거웠던 것이 아 이게요 괴로움으로 변해요. 진짜인 줄 알고 받아먹었더니 마약이었어, 독약이었어, 뇌물이었어, 나를 죽이는. 그래서 마음은 개고성이다. 이것을 통찰할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를 꿰뚫어서 알수 있다라는 말씀. 반야심경에서도요, 이 마음 얘기 계속 하는데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할 때에 오늘 조견해보니 색수상에서 오늘 조견해보니 통찰해보니 해체해서 보니까 다 공안에 온 개국이네. 해체해서 보니까 도일체국의 괴로움에서 소멸됐네. 해체하지 않고 뭉뚱그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체해서 보니까 온 개국이네. 시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에 일체 공으로 볼 중 아니까 오늘 고통에서 사라졌네. 도일체고 제도됐네. 나라는 존재를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깨뜨려 보게 되면 나라는 게 대한 집착에 대해서 평생
구하다가

저기 구하다가 집착하다가 가꾸다가 시봉하다가 꾸미다가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에? 꿰뚫어봐서 무슨 뭐 성부르니 아라하니 되니 뭔가 응? 마음의 문을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지금 초기불제 나오는 쌍유대 니까에 나오는 무상고 무아를 분명하게 해체해서 볼때 꿰뚫어보게 되면은 제법 무아 실체가 없다. 고정불면한 내가 없다라는 것이 해결돼요. 범부중생 해탈한다. 아, 나도 그렇게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법문 듣고 부처님 경전 자꾸 사서 보고 빌려서 보고 스님들한테 묻고 했더니 평생 나는 10층 암목에서만 살다 죽을 줄 알았더니 야, 30층, 4층에 올라가서 보는 안목이 보이네? 나도 해탈할 수 있네? 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화엄경 정행품에서도요, 네 초기불전 나오는 말씀이 좀 언급되는데, 재행무상, 무상을 재행, 모든 걸 제법 모아, 일체계고,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고 그래. 상이 없는, 항상함이 없어. 우리는 물질로 현상계 보이는 건 용화형대로 이쁘니까 머물러줘. 무지개가 너무 이쁘니까 그대로 머물러줘. 그런데 금방 쳐다보니까 없어졌어. 이몸 땅에도 용화형으로 이렇게 예? 젊게 안 아프게 이쁘게 머물러줘. 그런데 허물어지잖아요. 그걸 미리 알면은 무상을 통한 해탈이라는 것은 상의 없는 거야. 항상하지 않는 걸 알면은. 그래서 고를 통한 해탈. 괴로움을 통한 해탈. 그건 무언해탈이라고 그래.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시간이 다돼 가서 판설 안 하고 넘어가는데 설명 잘 들으세요. 고를 통한 해탈은 뭐냐? 일체가 무아, 내가 무아 실체가 없는 나인데 내가 실체가 있다고 구하고 얻고 뭐 그냥 바르고 꾸미고 하려니까 이 몸뚱이는 색수상행식은 괴로움이야 라고 하니까 무언해탈, 이무소 듣고 구할 게 없는 해탈에 갈수 있어. 원함이 없는 나를 집착할 바가 없다고 보면은 탐지지 삼독에 집착할 이유가 없죠. 원함이 없는 이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어. 그래서 무언해탈할 수 있다. 무아를 통한 해탈은 공해탈이라고 그래. 내가 없어. 제가 항상 무아 연기공 중도는 함께 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함께 보는 것도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아를 말씀 계속 제가 하는 걸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같이 보라는 뜻을. 무아를 통한 해탈은 공해탈이라고 그래. 내가 실체가 없어. 그걸 공이라고 그래. 규정짓지 말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 규정짓지 마. 무아를 해탈한 체득하면은 해체해서 보면은 공해탈이야. 공이란 뭐냐? 규정짓지 말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규정을 짓지 마. 그러니까 형님 닮아라. 작은 애 닮아라. 아이들 교육상에도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실체 없는 자에 대한 계합은 불해탈이다. 실체 없는 것을 자기라고 집착해서 거기에 합해서 그 실체 없는 것을 시봉하고 꾸미고 그걸 먹여 살리느라 힘들고 합해서 놀면은 해탈을 할리 없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에 대해서 사무쳐야 해탈해. 사무치고 통찰하고 조견하고 해쳐서 보고 해체해서 보고 그래야 무상고 무아를 거기에 사무쳐. 염호하고 미혹하고 해탈하는데 사무쳐야 벗어날 수 있어. 불자가 이 사실 지금까지 말씀한 걸 잊어버리면 외도요. 외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의 색수생엔시의 무상고 무아는 소멸 열반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야. 제법 무아 재행무상 일체 개고의 삼법인의 가르침은
108분 내로 소멸하는 니르바나 열반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사성제, 거짓멸도 할 정도는 수행체계로 보자면 가래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야.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가래, 내 몸땅에 대해서 목마라서 집착하는 게 괴로움이 생긴 데 있거든요. 그걸 소멸하는 것도 무상고 무아를 깨달아야 팔종도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영원 불변하는 참나를 찾는 것이, 여기 참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나가 있다라고 찾는 것이 부처님 수행이다. 불교 수행이다라는 건 착각이다. 참나를 찾은 사람이 있으면 참나를 뭐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참나가 뭔가. 니르바나 해탈. 열반이 해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도 건립이 없는 무해자제한. 나는 누구인가? 지나 대학 아니고 불자라면 누구나 오온이라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지나 대학 아니고 나는 오온이다. 나는 오온을 해체해서 비추어 볼 때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는 존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통찰해서 오온에 대해서 염호하고 욕심을 떠내서 집착한 것이면 해탈이요 열반 실현이다. 외도가 아니고 불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 조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또 제 법문의 강의에 신행생활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A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임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

0: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연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0: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존재한 한반도의 고대 국가 백제는요, 정말 많은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통해서 그 신비한 고대 국가 백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이렇게 세 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이렇게 8개 유적이 그 주인공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던 도시죠. 백제 첫 번째 수도는 어딘가요? 네, 오늘날 한강 유역인 위례였는데요. 고구려 장수왕의 그 남진 정책으로 이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한강을 내어주고 급히 도읍을 옮긴 곳이 당시 웅진이라 불렸던 공주입니다. 그리고 성왕 시절에 이르러서 삽이라 불렸던 오늘날 부여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고대 국가의 수도를 살펴보면요, 도성, 무덤, 궁궐, 사찰,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때문에 이 수도를 옮기는 천도시에는 이런 구성물들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공주, 부여, 익산의 유적에서 이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익산 역시 백제 수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흥미로운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유네스코는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면서 등재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고대 왕국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완성된 백제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의 증거다. 이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하는데요. 실제로

0: 전파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죠. 유적지에서 출토된 연대가 분명한 유물들을 통해 이 수도 이동에 따른 백제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불교 사찰, 성곽, 건축물을 통해서 정말 독특했던, 화려했던 이 백제 건축 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그 탁월한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통해 숨겨진 역사의 새로운 가치를 밝혀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13: 스님!
14: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1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14: 기가 막혀요. 네.
16: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죠. 양념은 부수적이고

0: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1: 자연식품.
2: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가 1부 때 워낙 재미나게 이렇게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형님들하고 뭘 해야 약간 좀 재미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유미 선생님의 잠깐만이라는 노래로 재밌게 불러봤었어요.
0: 아,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시작하자마자 또 연기 나왔잖아요. 네. 배우들끼리. 아, 예. 가수는 끼질 못하잖아요. 배우들끼리 케미에 끼질 못해요.
1: 자리를 옮기실까요? 예, 네? 좀 가깝게 앉으실래요?
0: 아니요, 좀 네. 우리 배우 사이에서 많이 배우라고요.
1: 아, 알겠습니다.
0: 예, 많이 앉혀놨습니다.
2: 네. 아, 아니, 죄송한데 진짜 배우상이라니.
1: 아, 그 말하세요?
2: 그 변우석 선생님.
1: 아, 그런 말씀 한 번.

0: 하시면 안 돼요.
1: 아, 네.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2: 아, 예. 그래요?
1: 예, 전우석. 예.
0: 닮았죠. 뭐 눈도 두 개, 뭐 코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다 닮았. 아니
3: 머리 스타일하고 이 뒤에 살짝 그 울프컷이 좀 엄청 인상 깊게. 아, 그래요?
1: 저는 누구 닮았어요? 네? 배우 누구 닮았어요?
3: 배우.
1: 네.
3: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1: 아, 승민, 승민이 끝나고 형 보자.
3: 장난입니다, 네. 여러분.
1: 아예 알죠.
3: 네.
1: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남승민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남승민 씨, 우리 팬분들과 영상 통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3: 그 트위스트킹 남승민이다를 매주 금요일날 할 때 네. 한번 해본 적 있는 걸로 기억해요.
0: 영상 통화를?
3: 네. 네.
1: 아, 근데 진짜 간만에 정말.
3: 거의, 네.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우리 남승민 씨가 보셨을 때 우리 네. 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약간 수줍음이 많은 편이신지 아니면 적극적이고 활발하신 편이신지?
3: 약간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적극적으로 소리 질러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예전에는 엄청 좀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 엄청 이게 실제로 다가가면은 엄청 좀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가가면 엄청 조용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커지고 와! 그렇게 해주시고 소리 질러주시고. 아,
1: 어찌 뭐 약간 반대네요.
3: 그죠.
1: 예.
3: 가까이 오면은 좀 약간 낯을 가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또 그만큼 또 우리 승민 씨가 소중하니까
0: 네. 맞아요. 예,
1: 조심해 주시는 거죠.
3: 그러니까.
1: 예. 자,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팬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사연 소개해 주시죠.
1: 네, 좋습니다. 저는 7년째 남승민 가수님 응원하고 있는 찐팬 김진금입니다. 가수님이 고등학생 시절 부른 3호 노래에 반해서 팬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해군 696기, 군악대 입대, 그리고 제대, 그리고 미스터트롯 3 출연까지 7년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2025년은 가수님을 따라 콘서트장, 행사장에 다니느라 바빴지만 너무 행복해서 피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디스크파열로 입원하고 퇴원하자마자 복대 차고 콘서트장으로 달려간 거면 저 진짜 찐팬 맞죠? 정말 찐팬이시네요. 제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르신들과 하루를 보내고 나면 파김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늘 남승민 가수님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가수님, 언제나 초심 잃지 말고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팬 동반자가 될게요. 야, 이렇게 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남승민 씨와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3: 안녕하세요, 남승민입니다.
4: 밝으시다. 반갑습니다.
1: 네, 굉장히 밝으시네요.
0: 네, 엄청 밝으시네요.
1: 예.
3: 사연도 많으시고,
1: 네.
3: 네.
1: 네,
3: 저희 전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 전 회장님이셨어요. 네, 저희 팬카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전에 네 일기 거의 회장님이셨습니다.
0: 우리 승민 씨의 또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4: 우리 가수님은요. 전통 트로트의 한과 흥을 잘 살리고 풋풋하고 상큼한 청춘의 이미지로 부르는 노래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한마디로 실력과 인성, 진정성을 겸비한 대세 중의 대세 트로트입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아니 지금 딱 말씀하시는데 약간의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대본을 적어놓으셨나 봐요. 네, 이때 보시면
3: 대본이 앞에 계시죠.
1: 그러니까 약간 교장 선생님
0: 누나
1: 말씀하실 때 네, 예. 매력이 넘치는 야 이렇게 약간 교장 선생님 느낌 났습니다.
3: 중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1: 네, 좋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아, 그리고 우리 승민 씨가 군대 입대할 때 엄청 많이 우셨다고 들었어요.

0: 지금도 울고 계신 것 같은데.
1: 오.
0: 네.
2: 네. 우리 가수님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잘 적응을 할지 또 많이 못 볼까 봐
1: 아.
2: 막 울었는데요. 군대 가니까 행사를 거의 뭐 100개를 하셨는데 거의 저희들이 한 절반 이상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1: 오, 너무 감사합니다,
0: 진짜
1: 진짜.
0: 너무 감사하게.
2: 그래서 울은 것을 후회합니다.
1: 네. 아니, 아까 그 입대하고 이제 군대에 적응을 할지, 잘 할지 참 이게 걱정스러웠다고 하셨는데,
0: 네.
1: 생각보다 적응을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0: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1: 예,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승민 씨는,
0: 네.
1: 그리고 모든 분들께 사랑을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어딜 가든 적응을 잘할 거예요. 정말
0: 열심히
1: 잘할
0: 했어요.
1: 겁니다.
2: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우리 승민 씨 팬이 되신 지 7년 차라고 하셨는데, 자,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셨단 말이시죠. 자, 7년
2: 네.
0: 전과 지금이 혹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2: 예전에는 저희들이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가수님이 고등학생이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조금 스끄럼도 많고 뭘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
2: 근데 지금은 팬들의 소중함도 잘 알고 소통도 잘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너무도 잘생기고 저한테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민 씨의 노래를 정말 사랑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승민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가 아까 3호라고 하셨잖아요.
2: 네.
1: 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 아니, 저는 3호보다요.
1: 오!
2: 가수님이 군대 가기 전에 훗날 그 팬들한테 바친 노래가 있거든요.
1: 오,
0: 네.
1: 뭐예요?
2: 고마운 사랑아.
1: 고마운 사랑아.
0: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2: 네. 잘 못하고 떨리는데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네.
2: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랑의

0: 어우, 저러시는데요?
1: 아니, 이 음향이 아. 지금 노래하시는 게 네, 최적화되어 있네요.
0: 네. 어우, 생각보다 노래를. 그 밑밥을 깔아 놓으셨는데 그 이상을 훨씬 잘하셨어요.
2: 네, 너무 잘. 아,
3: 약간 저도 이게 네. 군대 가기 전이 실감이 나면서 약간 저도 울컥했어요.
0: 자, 네. 남승민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제가 듣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들으면서 오라 이 하트를 눌렀고요.
0: 네.
3: 네, 일단은 제 마음 속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트를 드렸습니다.
0: 하트 눌렀습니까?
2: 아, 저는 뭐 진작에 눌렀죠.
0: 저도 눌렀습니다. 네. 오라 하트 축하합니다. 아,
2: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2: 왜 또 울컥하세요?
4: 아, 그냥 가수님만 보면 울컥해요.
0: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승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시원하게 해주시죠.
4: 항상 모든 사람한테 부치고 힘들 때 가수님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는 뒤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가수님 사랑합니다.
3: 네, 사랑합니다.
2: 네, 승민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콘서트 하면서 이제 거의 회장 이렇게 그 회장직을 거의 맡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운영진의 역할로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7년 차로서 정말 군대 가기 전 뭐 미스터 트롯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노력이 정말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제가 열심히 노래를 또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김진금님한테 꼭 마음속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저 남승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4: 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시고요.
1: 네.
2: 어우.
1: 자,
2: 저
1: 이어서.
2: 제가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하네.
1: 그렇죠.
2: 네, 이게 오랫동안 봐오던 저희 팬분들 정말로 이 팬카페가 그 만들어지는 그 시기 정말
1: 네.
2: 그 미스터트롯 원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어디 어떻게 보면 안 떠나고 지금까지 계속 계신 팬분이신 거잖아요.
0: 그
2: 어떻게 보면.
0: 찐팬이라고 하죠.
2: 네, 정말 찐팬분이 지금까지 행사장 가면은 항상 일당 100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울면서 계속 계시니까 좀 약간 제가 마음이 좀 울컥하고 좀 그렇네요.
1: 아, 이거 좋아. 근데 오늘 그 우리 진금님뿐만 아니라
2: 네.
1: 또 계속 이렇게 사연이 있거든요.
2: 네.
1: 울지 마시고. 아, 근데
3: 네.
1: 울어도 돼요. 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네.
2: 아, 그래요?
1: 예.
3: 맞습니다.
2: 아,
1: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3: 그러면은
1: 마시고.
3: 네.
1: 자.
3: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3: 두 번째
1: 우리가 직접
3: 사연.
1: 한번 읽어주시죠. 네.
3: 네. 남승민 가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 퍼피라고 합니다. 저는 미스터트롯 3에서 가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봤을 땐, 노래 잘하네, 귀엽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쇼 무대를 본 후, 이 사람 뭐지? 하고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군 전역 후 합류한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와, 미쳤다, 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군가의 팬카페 활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팬카페 활동은 물론 공식 굿즈도 챙겨 입고, 콘서트장에서는 응원봉 나눔도 하고 있답니다. 제 일상은 온통 남승민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제 휴대폰 뒤에 있는 포카를 보고 다들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전 당당하게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노래는 더 기가 막힙니다라고요. 제가 가수님께 했던 약속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비록 첫 번째 팬이 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곁에서 응원하는 팬이 되겠다는 약속이요. 꼭그 약속 지킬게요. 우리 오래오래 봐요. 라고 사연
1: 좋습니다.
3: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승민 씨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승민입니다.
1: 오. 아, 그리고 닉네임이 되게 특이해요.
2: 네.
1: 퍼피. 퍼피로 지으신 이유가
4: 네.
1: 있다고 들었습니다.
4: 일단은 너무 강아지같이 귀엽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님한테 닉네임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커피로 골라주셨어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2: 저
3: 오늘.
2: 맨 처음에 라디오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퇴근길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 아마였을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두 가지 중에서 퍼피라는 이름이 더 이렇게 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1: 우리 승민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4: 경연 때 불렀던 건데 그 기도합니다.
3: 아, 기도합니다. 좋죠. 네.
2: 감사합니다.
1: 기도 한번 올려드릴까요?
3: 네.
2: 아, 그죠.
1: 기도.
2: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1: 바로바로 나오죠.
3: 네,
1: 무반주 힘든데.
2: 비트앤 라디오랑 딱잘 맞잖아요.
1: 그렇죠.
3: 아니, 그리고 누군가의 팬카페 활동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하셨어요?
4: 원래는 아이돌 좋아했었고,
3: 네. 누구 좋아했어요?
4: 이제 엄마, 네?
3: 누구 좋아했어요?
4: 워너원이랑 BTS.
2: 와,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오셨구나.
3: 네. 매력에 푹 빠지셨다고
2: 아우,
3: 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BTS보다 더 최고예요.
1: 아, 야, 워너원 BTS 이기고 남승민.
3: 야, 나 세레스.
1: 여기 변우석. 여기 변우석 이기고 여기 BTS 이기고.
3: 오늘 방송 괜찮습니까?
2: 네. 야,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아, 글로벌 해요. 걔네면전.
3: 그러면은 이 포카도 뒤에 넣고 다니시고 이렇게 트로트
4: 네,
3: 좋아한다고 이렇게
4: 맞아요.
3: 말씀을 하시면 주변 분들 반응은
4: 네.
3: 어떠세요?
4: 일단 친구들은 네가 드디어 미쳤다고.
1: 오.
3: 그럼
4: 이제
3: 뭐라고 말씀하세요?
4: 트로트 보러 다니니까.
1: 그쪽 나이대에 보면
3: 네.
1: 아이돌을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2: 그죠,
1: 거예요.
3: 그죠.
1: 근데 이제
4: 그렇죠.
1: 특이하죠. 예. 제 기준에서도 굉장히 어리시거든요. 네. 어리신데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거 보면 뭐 어머님의 영향이 있으신가? 아버지의 영향이 있으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4: 엄마,
1: 경우인가요? 엄마 때문에.
3: 어머니께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군요.
4: 네.
1: 목소리가 굉장히 까락까락하고 이쁘셔가지고 트로트를 잘 부르실 것 같아요.
4: 노래요?
1: 네. 네.
4: 모르겠어요. 잘하지.
1: 지금 저희가 마스터 심사 중이거든요. 네. 자, 우리 남승민 마스터 준비됐습니까?
2: 준비됐습니다.
1: 심사 준비됐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1: 예, 좋아하시는 노래 애창곡 있으면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수!
3: 박수!
4: 잠시만. 너무 떨리는데? 네, 저희 승민님 노래 부를게요.
3: 좋습니다.
4: 가든 말든 믿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이제는 지쳐버렸어.
1: 똑같다.
4: 가든 말든 믿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바보 같은 사람아.
1: 잘하신다.
3: 잘하신다.
1: 예. 대체적으로 아까. 네. 그 첫 번째 우리 팬분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 팬분도 그렇고 노래를 잘 하시네요. 네.
2: 대체적으로 노래를 다 잘 하세요.
1: 네.
3: 역시 가수. 예. 가수님 노래를 좋습니다. 워낙 잘 하시니까.
2: 네.
1: 자, 남승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상당히 떨리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카메라 원래는 그 일반 이렇게 직종을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앞에 들이대면은 떨려서
1: 그렇죠.
2: 음정이 막 떨리고
1: 그렇죠.
2: 막 박자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음정 박자를 100%로 딱 맞춰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트 드리겠습니다.
1: 하트. 좋습니다. 하트 나옵니까?
3: 이게 물리적인 거리는 길지만 이게 오래 확 와닿았습니다. 저도 하트 드리겠습니다.
1: 저도 하트. 올 하트 축하합니다. 오늘 빵빵 터지네요.
2: 네.
1: 예. 여기 지금 오늘 부서는 남승민 팬부.
2: 네.
1: 예. 승민들레 부. 예, 그 부서예요.
2: 네.
1: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승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일단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평생 하고 싶은 노래 무대에서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까지 꼭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민 씨도. 예.
2: 네. 뭐 비록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약간 처음 팬은 아니지만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처럼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게끔 저 남승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복하세요.
4: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3: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1: 세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는 2019년에 처음 가수님의 팬이 되어 작년까지 승민들레 회계 담당으로 일했는데요. 올 3월부터 원인 모를 의욕 상실에 우울증까지 찾아와 고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행사장에는 자주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수님 노래 들으면서 다시 활기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남승민 가수 하면 BTM 울림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 진행하던 남디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실시간 방송 참여부터 공개 방송까지 가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했었네요. 지금은 사정상 현장에는 못 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 1호 팬인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못 만나니 가수님이 많이 그리운데요. 영상통화를 통해 오랜만에 가수님과 마주하고 싶네요. 꼭 당첨돼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기다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3: 승민 씨로 네, 인사 나눠주시죠.
2: 어떻게 보면은 예 저희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가장 목소리가 크신 분이세요.
1: 네, 좋아요.
2: 근데 또
1: 좋아요.
2: 이게 이제 요 며칠 요 한 몇 개월 동안 안 보이셨다가 근데 올간만에 보니까 그 우울감도 있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 통화로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4: 마음 고생을 좀 해가지고요. 아이고. 얼굴은 안 오늘 가수님 때문에 웃고 있지만 좀 마음 고생을 해가지고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1: 아 오늘 전화 연결 통해서 네. 좀 마음이 네. 좀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예. 자 우리 수많은 가수분들 중에서 우리 특별히 남승민 씨에게 빠지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4: 아 제가 우리 가수님 지금 8년 차 이제 접어드는 팬인데요.
1: 네.
4: 미스터 트롯 원 때 3호 듣고 가수님의 마이크 잡은 그 간절한 모습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제 빨리 이게 성공해야 되겠다. 서울로 갔으니까 이 성공해야 되겠다. 이 고등학생이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도 그 간절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진짜 다 피를 갖고 얻은 아들이야. 귀한 아들이잖아요. 네. 그게 아이고 저도 아들을 그때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같이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 제가 우리 가수님이랑 추억이 많아요.
1: 어, 그래요?
3: 어떤 추억 있으세요?
1: 하나만 말씀해 보실래요?
4: 아유 저기 디친에서 해 스페인 마을 강화도에서 스페인 마을
2: 아 맞아요 맞아요
4: 새벽에 2시에 출발해가지고 싱싱싱 타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도착하고 작년에 은혜사 행사
2: 맞아요 아,
4: 은혜사. 멋지게 잘해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때 탑 6, 6이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1: 아 근데 말투 자체가 너무 정겨워요 저는
2: 네.
1: 완전히 우리 동네
2: 완전히 우리 동네 아닙니까 있잖아요.
1: 예, 우리 이모처럼 톡톡 꽂혀요
2: 네, 저희 탁탁 이렇게 바로 꽂힙니다 말투
1: 우리 이모가 저 부를 때 생채라 생채라 하면서 콱콱 찌르거든요
2: 네.
1: 야, 저도 약간 정감이 가는
2: 기강을 열어서 비음을 잘 내시는 분이세요
1: 그러니까 노래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행사장에서 가장 까랑까랑하세요
1: 아 그렇죠 그 가끔 객석에서 마이크가 있는 가수보다 목소리가 큰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2: 네 맞아요
1: 그분이십니다
2: 저보다 발성이 더 좋으십니다
4: 네 접니다 네.
1: 아 좋습니다 아니 지금 마음이 굉장히
4: 목소리만 짱입니다
1: 네 지금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승민 씨가 내 마음이 좀 치유가 되게 불러줬으면 하는 곡이 있으세요?
2: 아이고
4: 며칠 전에
1: 예
4: 듀엣 할까요에서
3: 네
4: 우리 친인 언니하고 저기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3: 예
4: 아이고 내가 지금 마음이 울적했는데 상도님 노래 가사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아~
1: 벌떡 아~ 벌떡 일어나
4: 벌떡 일어나
2: 아, 내 여자라니까.
4: 내 여자라니까.
2: 네.
1: 나는 동생으로만. 아. 네.
3: 어떻게 한 곡?
4: 그게 제가. 그게 정민이라고 이름 내주세요.
1: 정민 내 여자.
4: 내 여자라니까.
1: 정민 내 여자.
2: 정민 내.

0: 감사합니다.
1: 이게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에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2: 아, 아 네. 완전 막 센티 꽂혀 붙네. 아, 내 마음 그냥 심장 폭행.
3: 그, 아, 그 센팅이 그게 그. 그게 만나면 반갑다 주먹치기 하는 그건가요?
2: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3: 아, 그런 거죠.
2: 예, 뭐 그게,
3: 아, 저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제.
2: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아, 이제 이해했어요. 아,
1: 자, 우리 승민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4: 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조금 마음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밝은데 갑자기 작년 12월부터 무기력증에 우울증이 조금 와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누나한테 최연 누나한테 누나 내 여자라니까 너무 잘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 우리 나선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제가 행사장 안 가도 늘 뒤에서 여기 온 김혜가 응원하고 있다고 잊지 마시고 뒤에서 묵묵하게 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열심히 우리 달려가 봅시다.
2: 네, 감사합니다.
4: 세계로 미래로 BTS도 함께 해주세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4: 사랑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건강하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1: 화이팅.
4: 네.
1: 고맙습니다.
2: 아, 좋았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BTN도 함께 갑시다.
3: BTN도 함께 갑시다. 세계로 무대로.
2: 너무 정겨웠어요.
1: 듣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굉장히 에너지를 얻는 듯한 느낌이 네. 듭니다.
2: 정겨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한 분이죠.
1: 네, 맞습니다.
2: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남승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 봤는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이 되셨기를 바라요. 네.
1: 남승민 씨.
3: 네.
1: 자, 남승민 씨는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루에 본인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하는 편이신가요?
3: 검색이요? 네. 저는 제 유튜브에 뭐 치면은 이제 방송으로 나오는 이제 라이브 클립 같은 거 있잖아요.
2: 네네네.
3: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노래를 불렀으면 이제 그 노래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지 막 딱히 막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그렇다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3: 네. 왜요? 뭔데요?
2: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이 문제가 나가거든요.
3: 네.
2: 예. 자, 지금부터는 남승민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2: 인터넷에 떠도는 남승민에 대한 모든 것 모아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1: 네, 이름하여 남승민 퀴즈! 자, 남승민 씨 준비되셨죠? 자,
3: 네.
1: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남승민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TN 라디오에서 매주 금요일 7시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3: 네.
1: 자, 그렇다면 원래 금요일 DJ는 누구일까요? 자, 뒤를 봐주시면
2: 현재,
3: 지금 현재?
2: 네, 지금 현재 금요일 DJ입니다.
3: 네. 네.
1: 1번 윤준엽 씨, 성민 씨, 네. 정서주 씨.
3: 네. 맞춰보겠습니다.
2: 네.
3: 네. 3번 정서주 씨.
2: 자, 3번. 진짜요?
1: 네.
3: 네.
1: 네, 맞았습니다.
3: 맞죠? 맞죠?
1: 네, 정서주 씨였습니다.
3: 아, 제가 또 이렇게 다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2: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 준엽 씨는 지금
3: 네.
2: 예, 저
3: 지금 네.
2: 군인이신 분이라
3: 네, 군인으로 예.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2: 네, 좋습니다. 네.
1: 어떻게 하셨어요?
3: 네?
1: 어떻게 하셨어요?
3: 아우, 다 이제 BTN 여기 한 가족들은
2: 서주 씨가 발탁된 지가 지금 오래 되질 않았거든요.
3: 오래 안 됐어요. 예. 지금 거의 지금 첫 방인가 두 번째 방송 지금 1화 첫 방송인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5월 1일 날 첫 방송 네. 예, 나갈 예정이거든요.
3: 네. 나왔죠, 그러면 5월 4일이.
2: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3: 네.
1: 자,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2: 아이고야.
1: 야, 이거는
3: 아, 와, 이거 맵네. 예. BTN 라디오 맵네.
2: 아까 사진부터 좀 이상하다.
3: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1: 이건 비염이 있으셔가지고.
3: 네,
1: 맞잖아요.
2: 매워가지고 코를 막고 있구나. 자.
3: 아, 진짜 BTN 맵네. 왜 이렇게 네. 매워졌어요?
2: 선택해주세요.
1: 그리고 신곡 세 글자.
3: 네?
1: 어떤 동영상이 과연 더 조회수가 높게 나왔을까요?
3: 와.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사진이 더 심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아,
3: 맞네.
1: 야, 많이 나왔네요.
3: 아니, 이게 좀 자극적인 사진들이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 잠깐만, 이게 예, 많은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제.
3: 네? 아, 알죠. 예,
2: 고, 아, 너무 잘 됐어요.
3: 저요?
2: 예.
3: 아, 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까?
3: 아니, 저는 이제 여기서 당당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비 기능 목적으로 한
1: 기능
3: 거기 때문에.
1: 기능 목적으로.
3: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일방적인 막 남들이 다 가는 성형외과를 안 갔어요.
2: 네.
3: 이비인후과 겸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1: 뭐 결국엔 성형네
2: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겸손, 노래를 네. 더 잘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비중격 망곡축 수술하신 거예요?
3: 네 맞아요.
2: 아, 저도 그 수술을 했거든요.
1: 숨 쉬어야 되니까.
3: 그래요?
2: 예, 저는 그 수술을 했는데 정말 안에 뼈만 하고 네. 커튼 안 했어요.
3: 그죠?
2: 예. 정말 제가 그렇게 한 거고 그때 물어보거든요. 혹시 미용 목적으로 하면 네. 그게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3: 아,
2: 예, 그게 실비 보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저는 안 했습니다.
3: 아 그래요?
2: 예. 그리고 나중에 좀 성형외과 선생님이 여쭤봤는데 저는 뭐 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성형 수술이 아니라 재건술로 들어간대요. 저는 깎아야
3: 재건술?
2: 돼요. 네, 저는 깎아야 돼요.
3: 아,
2: 예, 네. 남들은 콧대가 낮아서 올리는데 저는 깎아야 된대요.
3: 아.
2: 예, 그래서 이제 성공 확률도 조금 좀 낮다.
3: 아,
2: 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 그러면 형님도 결국에는 수술을 하신 거네요?
2: 네, 뼈를 했죠.
3: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2: 이게 뭐가 똑같은데?
3: 똑같죠, 그러면 그게.
2: 아니죠, 저는 똑같은 게 아니라 저는 안쪽.
3: 저 안쪽이.
2: 그러니까 코 겉은 똑같다고요.
1: 네, 자, 이어서 다음 예. 문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2: 끝나고 승민 씨 얘기 좀 해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 네, 가보겠습니다. 네.
3: 아, 어떡해.
1: 자, 우리 승민 씨가 턱에 손을 이렇게 얹는 포즈를 만지셨잖아요.
3: 네.
1: 자, 남승민 씨 사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2: 진짜 어렵다.
1: 네.
3: 아, 이건 알 것 같아요.
1: 네. 네. 바로 한번 네. 맞춰볼까요?
3: 쉽습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1: 그래요?
3: 네.
1: 자, 몇 번일까요?
3: 2번입니다.
1: 2번이 남승민 씨가 아니다.
2: 2번 누구예요, 그럼?
3: 2번이요?
2: 아, 우리 용빈 씨. 아, 저 목걸이가. 네. 목걸이가 너무 힌트였어요.
3: 레자. 아, 깜짝 놀랐어. 예.
1: 레자를 또.
2: 예. 약간 지금 약간 울트라맨 느낌 네. 나면서.
3: 야, 저.
2: 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3: 네?
2: 어떻게 알았어요?
3: 아, 저는 그래도 제가 찍은 프로필 사진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프로필 사진이 많이 없어서 저런 거를 많이 봤죠.
2: 야, 지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 네, 우리 또 용빈 씨가 나오신 김에 자, 실제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김용빈 씨가
3: 네.
1: 자, 코 수술한 남승민 씨를 저격을 했다. 자, 이응, 지읒, 안 움직여.
2: 오죽 안 움직여?
3: 아, 기억났습니다.
2: 아, 기억이 났어요? 네. 이걸 또.
3: 저때 제가 정말 힘들어해서 형들한테 이게 형들이 저를 많이 달래줬었어요.
2: 네네.
3: 제가 한때 저게, 아, 이제 이 말 하기 좀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여기 빨리 아물어라고 여기를 최대한 덜 움직이게 해요.
2: 아.
3: 그러니까.
2: 아.
3: 덜 움직이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코 수술한 걸 저격해서 이제 저 이응지읒이 인중입니다.
2: 아, 인중. 그럴 것 같네요. 인중.
3: 이제 제가 그러면 한때 막 웃음이 안 됐거든요.
2: 야, 인중? 내 문제 야,
1: 정답입니다.
3: 저 사진을 보고 알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2: 아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섯 문제 다 맞춘 사람이 있습니까?
3: 있어요?
1: 네.
2: 그래도 정말 좋은 기록이에요.
1: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2: 예, 두 문제 맞추신 분도 계시고. 네, 여기까지 남승민 퀴즈 풀어봤고요. 남승민 씨는 네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1: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남승민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2002년생이시죠, 우리 승민 씨.
3: 네.
1: 아역 배우부터 수많은 오디션하고 그리고 군대까지 정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20대입니다.
3: 네.
1: 예,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되지는 않았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3: 네. 아, 근데 뭐 사실 정말 한마디로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형님들 앞에서 이제 왜 또 던지세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또 그만큼 제가 젊을 때 뭐라도 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도전해보고 그런 도전 의식이 저는 제 나이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도 막 제가 막 그냥 막 미디 막 수업한 거 막 배운 것들 막 이래 작업실에서 제가 최근에 작업실을 하나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막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새벽 5시가 됐더라고요.
2: 야, 그래서 그 네. 시간 금방 가죠.
3: 네, 그래서 해가 막 뜨길래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제 나이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 그래도 제 나이 때 막 다른 친구들 보면은 막 밤새 막 클럽 갔다가 아침에 해 뜰 때 막 처차 타고 집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작업실을 클럽처럼 생각을 해서 작업실 갔다가 이제 집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힘들지 않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지금 20대, 10대 이렇게 네.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계신데 1076년이네요.
3: 2076년.
2: 2076년에 우리 70대 승민이에게 네. 지금의 승민이가 네. 네, 영상 편지 한번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이 코너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3: 공디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2: 공디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정말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3: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아무튼 그때 옛날에 나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 너는 정말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 세상에 눈 뜨고 있겠지?
2: 아, 그렇죠.
3: 살아 있겠죠?
2: 살아 있죠.
3: 네, 아무튼 지금처럼 오마비디우 씨가 영양제예요. 영양제 그래서 무조건 잘 챙겨 먹고 몸 관리 잘해서 꼭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네, 뵙겠습니다.
2: 오메가
3: 오메가 3,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 네. 유산균 뭐 그런 거.
2: 그렇게 뭐 한 끼 식사 아니에요?
3: 거의 근데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먹어야지 건강이 잘 돼요. 저는 옆에 형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2: 저는 승민 씨가 나중에도 네.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노래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제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네. 우리가 본 지가 이제 거진 한 10년
3: 그죠?
2: 정도 돼가잖아요. 네. 그때부터 승민 씨를 지켜봐왔는데 저는 예전에 정말 예의 바르고 그랬던 모습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지금 까불까불 하잖아요. 네. 형들을 보면. 근데 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방송에서 만나도 아, 네 하고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이었는데
3: 맞아요.
2: 지금은 본인의 끼가 있다는 걸 표출하잖아요. 네. 난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승민 씨가 뭐 버릇없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예의를 지키면서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 승민 씨가 팔색조처럼 네. 더 많은 매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3: 네. 예.
2: 자, 나상도
1: 남궁진의
2: 쾌남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쾌남열전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3: 와, 벌써 이렇게 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 남디로 활동했을 때도 그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 그 두 시간인데 그 두 시간이 정말 알차고 추억이 나고 재미났었거든요.
2: 행복하고.
3: 네, 근데 이제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상도 형님과 궁진이 형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워낙 형님들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2: 아이고 저희 친하니까.
3: 네. 예. 그래서 정말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자, 오늘 끝곡은 어떤 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3: 제 노래 중에서 아까도 이 뒤에 포스터로 살짝 보여진 그 포스터 노래 중에 네. 하나입니다. 제 노래 중에 세 글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로 마지막은 좀 차분하게 저희 팬분들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우리 남승민 씨의 세 글자 라이브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세상 속 좋은 것들만 보고 듣고 느끼며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남승민 세 글자. 이 남승민 세 글자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승민을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우리 성윤 씨가 쾌남열전 1위 오느라 예. 첫 번째 여자 게스트분이십니다.
1: 아, 진짜 야, 너무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0: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1: 예.
0: 어머님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2: 자, 하나, 둘, 셋. 아, 미운.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0: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떻게 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8: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이 TV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0: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교학발전과 후학지도에 매진한 백운당 지흥대강백 6주기 추모 달회제가 봉행됐습니다. 진우스님과 달회 참석 4부 대중은 한뜻으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를 기리는 제52주기 열반대제가 청군산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만여 4부 대중은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는 정진을 발언했습니다.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술에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 전격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은 범어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3대 관음 성지인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모든 존재는 연결돼 협력하는 연기법 속에 살아간다고 헌문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호응을 얻었던 순례단이 스리랑카에 이어 인도에서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평화의 개로 불리며 순례단의 마스코트가 된 알로카도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생 교학 발전과 후학 지도에 매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은사, 백운당 지흥대강백 6주기 추모 달회제가 봉행됐습니다. 진우 스님과 달회에 참석한 4부 대중은 한뜻으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지난 2020년 원적에 든 백운당 지흥대강백의 6주기 추모 달회제가 어제 제18교구 본사 장승 백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은사 백운 대강백의 가르침을 이어 불교 중흥과 종단 화합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임기 4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봉행된 달회에는 용주사, 신흥사, 법주사 등 15개 교구 본사 주지, 중앙 종회의원, 종단 부실장이 대거 동참해 백운 대강백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범어사 수불스님과 백양사 무공스님은 생전 스님의 법향을 그리며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2: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부 잘해라. 임명종 시에는 평소 하던 공부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듯 큰 스님의 자비롭던 모습과 목소리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1: 백운 대강백은 1944년 백양사 석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 동산 스님 문화에서 수행하며 교학의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화엄사 강헌을 시작으로 범어사, 송광사, 백양사 강주를 맡아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초이 담액 계승에도 힘쓰다 범납 77년, 세수 87세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동참 대중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3: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심정으로 열심히 영향을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기리는 제52주기 열반대제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이만여 4부 대중은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는 정진과 구근융창을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천태종 중종 도용대종사가 상월원각 대조사 영전에 향과 꽃을 올립니다. 천태종이 어제 총본산 구인사에서 총무원장 독수스님, 종회의장 화산스님, 감사원장 용구스님을 비롯해 이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상월원각 대조사 52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종종 도용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사부대중이 대조사의 요운을 받들어 국권이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5: 대조사께서 남기신 법의 등불을 높이요 일심청정의 길에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라.
4: 총무원장 독수스님은 대조사의 자유로운 가르침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변함없는 신심으로 수행에 매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6: 오늘 상월원각 대도사는 열반 52주년을 봉초 고별식을 맞이하여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말고 천추만대에 이 마음을 두고 정진합시다.
4: 이충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은 대조사의 가르침을 받도록 국운융창과 세계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7: 천태종 중앙신도회도 대조사님의 가르침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종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운융창, 세계평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날 열반대제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과 정강계 인사들도 참석해 대조사의 중생구제 원력을 기렸습니다.
8: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단절되었던 천태의 문맥을 다시금 일으키시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지표 아래 한국불교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9: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대중의 일상 속으로 이끄시며 개인과 국가는 물론 온 인류가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4: 상월원각 대조사는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고려 이후 단절됐던 천태종의 맥을 이어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했습니다. 열반에 든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에 도를 넘은 바가지 상술에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사찰의 문을 전격 개방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따뜻한 자비의 마음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 보랏빛 설렘을 안고 부산을 찾은 BTS 팬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11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되는 범어사 템플스테이 참여 아미들입니다. 페루와 프랑스, 일본,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20여 명의 팬들이 3박 4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속속 도착한 참가자들은 사찰 예절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본격적인 사찰 체험에 나섰습니다.
11: 부산에서 템플스테이 외국인들한테 가능하다고 했는데 특히 BTS랑 같은 날로 하니까 제가 당연히 빨리 신청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깊게 재미있는 정보를 처음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10: 참가자들은 범어사 곳곳에 담긴 천년 고찰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경험하며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12: Well, today was wonderful. It was a discovery day. So we really enjoyed to have this walk inside the forest and discovering the temple. It's wonderful, so relaxed, but also so many history inside of it. So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o every single person to visit a temple or to stay in a temple to come here at Bomosa Temple.
10: 범어사 투어를 마친 이들은 연잎밥을 중심으로 정성껏 차려진 저녁 공양을 맛보며 한국 전통 사찰 음식도 경험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연꽃등 만들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각자의 소망을 담아 등을 완성한 참가자들은 연꽃등을 들고 기념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어 전통 나전칠기 쟁반에 아이스크림과 약과, 금귤 정과를 정갈하게 담아낸 디저트도 제공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3: BTS 팬들 이제 부산 들어오면은 무료로 이제 숙박을 좀 제공하면은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오시니까 이제 콘서트 위주로 이제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뭐 연등도 만들고 차담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당연히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 일부 숙박업소의 상술로 실추될 뻔한 지역 이미지를 지켜낸 건 한국 불교계가 보여준 조건 없는 나눔과 환대. 사찰의 문을 열어 전 세계 팬들을 맞이한 이번 자비행은 한국 불교의 매력을 알리고 국가의 품격까지 높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한국의 3대 관음성지이자 천년고찰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법상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돼 협력하는 연기법 속에 살아간다며 이웃과 좋은 인연을 맺고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발언하며 1978년부터 매년 봉행해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한 강화 보문사 용왕대제. 보문사는 지난 11일 49일 동안 이어온 간절한 염원을 모아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회향법 속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삼라만상의 이치가 인연과 연기법 안에 담겨 있다고 설했습니다.
15: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탄생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14: 자광대종사는 세상은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연과 마음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투고 화내며 사는 것은 미련하다고 경책하며 가족, 이웃과 좋은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연기법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문사 주지 원경 스님은 방생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회향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16: 1년에 한두 번이라 방생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무생명들에게 그 어떤 자비심으로 환원, 돌아가는 회향의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방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14: 용왕대제는 사부대중이 함께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법회로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회향했습니다.
17: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된 걸 보니까 마음도 후련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18: 방생을 통해서 좀 그런 자비 실천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울림이 좀 있었다고나 할까요?
14: 49일간의 지극한 정성을 나눈 사부대중은 오늘 세운 자비의 원력이 온 누리에 평화로 피어나길 염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서울 도심에서 부탄의 전통 문화와 불교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부탄 문화의 날이 남산 충정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부탄의 전통 의상인 남성복 고아. 여성복 기라를 곱게 차려입은 무용단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부탄인들의 춤사위는 경제성장보다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부탄의 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 모던 타악 연주자 표선아 씨가 아름다운 나라 선율에 맞춰 힘찬 북소리를 울리며 한국과 부탄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서울 남산 충정사에서 제3회 부탄 문화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한국부탄우호협회와 충정사, 부탄관광청이 공동 주최한 행사는 양국 간 문화, 관광, 불교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 부탄은 부처님이 가르치니 깊이 뿌리내린 아주 작은 히말라야 왕국입니다. 또한 부탄의 국민총행복, 지혜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를 다시금 깨워줄 것입니다.
19: 이번 행사는 지리적 거리를 넘어 불교라는 공통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해온 양국의 소중한 인연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부탄 왕실 불교 회장 다쇼타시 도르지 회장이 8세기 부탄의 불교를 전한 파드마 삼바바 존상을 충정사에 증정하며 양국 우호의 뜻을 전했습니다.
21: We celebrate not only our culture heritage, but also our shared purpose for a more peaceful, compassionate, and harmonious world.
22: 오늘 제3회 부탄 문화의 날이 오늘이 부탄과 한국을 잇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로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추진될 한국 부탄 거점 사찰 이 충정사가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19: 개막식 이후에는 부탄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부탄 전통 의상 체험 부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선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23: 히말라야 오지의 자그마한 소왕국, 그 부탄 왕국하고 대한민국의 불교라는 그 하나의 끈끈한 종교와 연결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부탄의 행복이 한국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 이틀간 펼쳐진 행사는 서울의 도심 속 시민들에게 부탄의 정신 세계와 진정한 쉼의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0: 지난해 108일 동안 미대륙 10개 주를 횡단하며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던 워크포피스 순례단이 지난 4월 스리랑카에 이어 평화의 걸음을 처음 내디뎠던 인도에서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서 워싱턴 DC까지 10개 주 3,700km를 횡단하며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워크포피스 순례단이 지난 4월 스리랑카에 이어 이번에는 인도 순례에 나섰습니다. 미국 흥다오 사원 주지 판나카라 스님 일행이 지난 8일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불교 4대 성지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0여 스님과 석 달여 동안 3,400km 네팔 인도 순례에 나서 워크포피스의 첫 단추가 된 부처님의 땅 인도에 4년 만에 다시 선 겁니다. 털뭉치 스님, 평화의 개로 불리며 순례단의 마스코트가 된 알로카도 함께였습니다.
2: 2,300 meals from Texas to Washington in the USA and miles in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not for fame, but to cultivate universal loving kindness, metta, non-violence, ahimsa, peace and harmony in the world. Alongside Yusuf Aloka, an Indian rescue dog who has become a global symbol of peace.
1: 산스크리트어로 지혜의 빛, 광명을 뜻하는 알로카는 떠돌이 유기견으로 2022년 인도 순례 중이던 판나카 스님 일행을 만나 차에 치이고 병을 앓으면서도 일행을 떠나지 않아 미국 텍사스 흥다오 사원으로 입양된 후 지난해 3,700km 평화 순례에 동행해 화제가 됐습니다. 인도 상월결사단의 마스코트, 순례를 연상시키는 사연으로 한국 불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알로카는 워크포피스 순례 후 공식 SNS와 홈페이지까지 둔 스타견으로 금이 환영해 순례단 못지않은 관심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순례단을 초청한 인도 국제불교연맹 IBC 아비지트 할더 총재는 순례단의 행보가 현대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으며 마스코트 알로카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3: USA and Sri Lanka, and now we are here in India to do these and have meetings, and of course we want Aloka to be back here to his home, his country, and from there we'll continue our journey of Wafokis.
1: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유기견에서 자비와 평화의 상징이 된 알로카가 함께하며 순례단은 세상 모든 존재의 존귀함과 상생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IBC와 인도 마하보디 협회의 뉴델리 환영 행사에 이어 순례단은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성도지 보드가야, 열반지 쿠시나가르 등을 순례하며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직할포교원 부산 진여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28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진여원은 지난 12일 화명동 현충그린공원 내 호국추모탑 앞에서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을 증명으로 남보타월 원장과 이남일 부산지방보훈청장, 오태원 부산북구청장을 비롯한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8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하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남보타월 원장은 지난 1997년 제1회 합동천도제를 시작으로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순국선열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고양하고 보훈 가족의 편안한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호국영령 위령제를 시작으로 헌시와 육법 공양, 표창장 수여 및 보훈 가족 자녀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작은 음악회와 점심 공양도 마련됐습니다. 6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문화 트렌드, 그리고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을 잠재운 불교계의 공정 숙박 챌린지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선명상, 사찰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서 판매량과 사찰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독서와 문화 향유, 여행 등 일상 전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 플랫폼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특히 불교 입문서와 사찰 음식 관련 서적은 각각 3배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찰을 찾는 발길도 늘어 교통 안내 앱 티맵의 사찰 목적지 설정 건수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27%, 2023년 대비 56%나 증가했으며 국립공원 걷기 좋은 날 85선 중 25곳이 불교 문화유산 연계 탐방로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이러한 흐름을 곧바로 신자수 증가로 동일시해선 안 되는 만큼 불교계는 대중의 일상적 관심을 지속적인 신행과 공동체 참여로 연결하기 위한 미래 후속 전략과 콘텐츠 다각화를 고민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BTS 월드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불교계가 시작한 공정 숙박 운동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일대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외 팬들의 불만과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자 범어사가 가장 먼저 템플스테이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며 숙소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범어사의 제안은 홍법사와 서남사 등 지역 사찰들의 동참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대학과 타 종교계, 공공기관은 물론 부산시민 홈스테이 같은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공공숙박 규모는 1,400여 명 수준에 달하며 이러한 공급 확대에 힘입어 많은 숙박업소가 요금을 인하하는 등 공연기간 숙박 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은 부산을 찾는 세계의 젊은이들의 소중한 손님이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의 따뜻한 품격을 기억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0: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네, 제3회 옥터남 수변 호국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또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또 그 희생 위에 피어난 오늘의 평화를 함께 노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는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과 옥천암 신도회가 주최하고 BTN 불교TV와 BTN 불교TV 또 BTN 라디오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협력해 주시고 또 제공해 주시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모두의 마음이 모여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 특별한 순간 오늘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 분들과 함께 그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0: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 바로 네, 다음은 오늘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곡음악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의 순서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언제

0: 언제나 따뜻한 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죠.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 주지이신 거산 성전스님 모시고 개회사를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 주지 거산 성전입니다. 오늘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곡음악회의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화와 일상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의 희생과 원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음악회가 기억은 위로가 되고 위로는 평화가 되어 평화는 다시 우리 모두의 원력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편안하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자비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두소마 각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70년 6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사 옥천암 주지 거산성전.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국음악회가 열리기까지 큰 뜻을 모아주신 성전스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서대문구청장 당선인 박은기입니다.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음악회를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성전 스님 그리고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충일 우리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행사를 즐겁고 차분한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저는 이렇게 말을 짧게 써 오늘 수변 음악회 6월 현충일을 맞이해서 준비하신 옥천암 주지이신 성전 스님과 서대문 구청 청장이신 박원기 청장님을 대신하면서 오늘 서대문구에는 약 33만 인구가 있습니다. 생명상 인구를 대표해서 오늘 호국 음악회 이렇게 주관하신 옥천암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집안이 편안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수명영수하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께 바라면서 인사말을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동화스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물은 기억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길이 도시를 지나고 사람들의 발걸음 곁을 흐르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조용히 품습니다. 이곳 홍제폭포, 오늘 이 물길 위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했던 마음,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 위에 피어난 오늘의 평화. 제3회 수변 호국 음악회. 오늘의 무대는 기억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하늘 아래서 살아갈 그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서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그리고 우리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울창한 자작나무 숲

오늘 우리는 홍제폭포의 물길 위에서 하나의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나라를 잃지 않으려 했던 마음, 조국의 독립을 향한 결의, 호국 영령을 향한 위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노래까지. 호국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오늘의 약속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현재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는

너의 아픔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이 땅을 지켜온 마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당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당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0: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6: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7: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6: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0: 7000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공짜가 빌공짜죠? 그럼 주인공 할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 있다는 생각이 그 주인공이란 이름도 다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비었어도 허공이라 할지라도 허공 같다 할지라도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허공이라 하면. 그렇죠? 근데 그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밋밋하게 크고 작다, 짜고 싱겁다, 사계절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있다는 생각, 또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없다는 생각이라든가, 있다는 생각이라든가, 다 동일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나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이, 그 생각 속에서 수 없는 생각을 해내는 그 바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때와 용도가 생기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참 신기하죠? 아무 생각도 없다가도 그냥 용도가 닥치면, 과정이 닥치면, 누가 찾으면, 여보하고 부르든가, 아버지하고 부르든가 해도 찾는다면 아주 여여하게 해내는 거. 그 해내는 마음 그 자체가 찰나찰나 해내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우주를 살림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나갈 때 한다 안 한다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한다 안 한다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다 닥치면 그냥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찾는다.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를 찾는다고 해야 합니까? 그냥 그러면 나의 그림자를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찾고 하나는 찾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찾는다가 아니라 그냥

명로 알아 이랬습니다.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예가 있었죠. 전비오지가 둘인데 하나는 아들 거고 하나는 애비 거니라. 그런데 애비가 자식한테 가면 자식이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한테로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니 무슨 까닭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때만 하더라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건 보이는 데만 집착을 하고 보이는 데서만 다 습이 많이 젖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앉았다가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은 일어날 수가 없죠, 사람이. 그래서 있다가 보니까 아차 하고 생각난 게 뭐냐면 죄가 없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저건 죄가 없이 죽었지 않느냐. 살은 나도 만약에 마음이라면 영이라면 없을 거 아니냐. 그럼 나도 거기 첨부해도 그거 뭐 둘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아 그렇지 영이 영한테로 들어가면 영이지 뭐 뵐 수 있나? 또 이쪽으로 와도 영이 영이니까 그냥 하나로 되지. 나중에 심밀히 따지고 보면 영이란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지. 하고서 생각을 했더니까 다리가 뚝 떨어져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영과 영이래도 이게 이게 만불이 일불이다 하는 뜻이 뭡니까? 만 사람이 깨우쳐도 만 개가 영이 있어도 한 영에 들어가면 그냥 일불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일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다, 불성이다. 이게 불국토다. 이러는 이유는 뭐냐? 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불이라는 건 생명을 뜻해요. 생명.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고 한다면 어디나 불이 들어가죠. 불교도 불이 들어가고 불국토도 불이 들어가고 불성도 불이 들어가고 이게 셋이 다 이게 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셋이 한데 합쳐도 셋이 아니란 얘기죠. 생명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죽으나 사나 말씀드리는 거는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말하는 놈이, 보는 놈이, 듣는 놈이 바로 그 놈이니까. 그 놈이니까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몰입해서 오로지 놔라. 이런 거죠. 오로지 거기에다 몰입해서 놔라.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들고 나는 것이 그대로 들고 남이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면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은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스스로 들어왔는데 스스로 또 내죠. 그게 여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작용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공했기 때문에 왜 반야심경에 고종땜이 없이 이렇게 했죠. 고종땜이 없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생기다. 고종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차를 타는 거,
가서 내리면은 종점이 없는 거.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하나로 하나의 하나 한 군데서 한 군데도 한 군데라고 할 수 없는 데서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데서 그 많은 모두가 나온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우쳤든 안 깨우쳤든 우리가 이렇게 찰나찰나 그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찰나찰나 가버리죠. 찰나찰나 가고 공해서 없는데 색이 공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즉 색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찰나찰나 쉬지 않고 돌아갈 뿐이지 함이 없이 그냥 공해버렸다. 그래서 내가 모두 각자 여러분들이 내가 공해서 함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삶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탤런트가 죽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여여하게 죽는 역할을 하는 도리는 무엇인가. 또 죽는 역할을 해도 또 그 역할이 끝나면은 그냥 자기는 살아있어요. 그렇듯이 그냥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가 나를 이끌어가는 선장은 나한테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과 나하고 상봉을 해야만 자리가 잡히는데 자리가 잡히기 전에 이것을 자꾸 저거 해야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스로 실천을 남기게 되죠.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실천을 남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쩌다 한번 실천을 하게 되고 어쩌다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벌써 어떻게 생각하면 문이 열린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차차차차 그렇게 하다 보면 문이 활짝 열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육바라밀 하는데 첫 때 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오기를 받으셨죠. 오기를 받는 도중에 우리가 그 육바라밀에 다 거기에 댕긴 거라고 봅니다. 다 둘 아니게 거기에 다 이 마음 하나로서 일체가 다 댕겨 있으니 댕겨 있는 것이 댕겨 있다고 못하고 비었다 이러는 것은 하도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살행은 어떤 거고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는 건 뭐고 또 우리가 그냥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건 무엇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큰 것만 보시를 해서만이 정말 보시가 아니라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그거를 막론하고 허다못해 사탕 하나를 갖다 누구를 준다 하더라도 그건 보시가 되는 수도 있고 진짜 무주상 보시가 되는 수도 있고 보살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돈을 갖다 줬다 이래도 무주상 보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보살행이 안 되는가? 그렇게 갖다 줬는데도 그게 문제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 내가 그랬죠. 하도 준 것만 생각하지 가져간 거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했죠. 가게가 물건을 사면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는데 내가 그쪽에 가게집이 돈을 줬다고 말하겠느냐고. 그거는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쓰는 얘기고 우리가 다 그래도 배워서 넘어간다, 자리를 잡고 넘어간다 이런다면은 보시다.

이러면 조건 없는 무주상으로서의 해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이건 조건 없이 무주상으로 해라 이런다면 힘이 들지만 알면 힘이 안 듭니다. 내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하나는 미생물에서부터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화돼서 형성되고 이렇게 벌어진 생명들인데 우리가 알고 보면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으로서의 그거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뺏무대기로 하나로 그 말씀을 뜻을 가리켰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그걸 짐작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왔으니 우리가 모든 게 전생이 있고 과거가 있고 또 어저께가 있고 오늘이 있고 작년이 있고 올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금방 저기 가서 또 부모가 돼버렸어요. 자식으로 부모가 되었는데 또 저 집에 가서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내 자식 내 자식 내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이 고정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가 차원대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금은 금대로 또 가고 금이 됐으면 금방에 가고 또 금이 넝마로 변했으면 넝마로 가고 이렇게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 뜻을 아시죠? 끼리끼리 이렇게 차원대로에 만난다는 거. 그런 거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벌어졌다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갔는데 그거를 잘 따져서 보면은 내 아님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본다면.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마라 이러죠. 둘로 보지 않으니까 나한테 내가 만약에 저기가 없는 줄 알면은 내가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줬다 이런다면은 그냥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줘라고 둘로 봐서 그 사람을 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내가 쓰는데 무슨 보시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을 했고 보시를 했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조건도 없고 보시도 아니고 보시란 이름도 없고 준 것도 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스님한테 이렇게 보시를 하면은 꼭 우리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부인이 잘 되거나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 하는 그 깔린 이 속에 깔린 그 요구가 있습니다. 꼭요. 그 깔린 요구 때문에 100% 받아갈 거를 100% 그냥 무주상으로 그냥 했으면 자기도 무주상으로 받는데 그 깔린 것 때문에 거기 다 못 받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무주상으로서의 얼른 쉽게 말해서 둘 아닌 고로 나는 내 주인공 자부처님한테 올린다. 이런다면은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 밥 자기가 먹는데 그걸 뭐 보시했다 뭐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데 무슨 보시가 되고 무슨 뭐가 있어. 무조건이지 그게.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조건 없이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요구가 조건이 붙는단 말입니다. 조건이 붙으니까 조건대로 붙은 것만큼 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한 생각 때문에 그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생각이 우주 법궤를 움직이게 하고 그 한 생각이 세상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고 몸체를 안 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그렇게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 그런다면 공심으로서 보시를 해야, 이건 간략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심으로서 보시를 해야 그건 보살 행위요, 무주상 보시요, 조건 없는 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생, 공심, 그렇게 공생 그러는 거는 내 생명인 줄, 모두 내 아픔과 내 생명인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내 마음과 둘 아니다 하는 거, 이 마음이라는 그 속에는 아픔도 찢기는 마음도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생긴 것이 내 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 마음 속에 내 한 마음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자 무주상 보시자 조건 없는 보시입니다. 그래야 조건 없이 여러분들께도 조건 없이 갈 겁니다 아마. 조건 없이 가는 거는 둘째 쳐놓고도 벌써 이 모두 우주간 법계에서 전부 알게 돼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게 되는 도리가 되죠. 이건 내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진짜 그러하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보시를 그렇게 이 둘 아니게 해야 무조건 조건 없는 보시가 돼야 보살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지계 이것이 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킨다 지킨다 하면서 못 지키는 거, 단 5개도 제대로 못 지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놓고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다 놓고 거기서 욕심과 집착과 관습 이런 거를 다 놔버리게 된다면 그냥 놓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냥 계율을 지키는 거죠. 그냥 다 계율을 지키는 거죠. 계율을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바닷물과 같이 허공과 같이 되라 마음이. 그러면은 그 허공에다 모든 걸 다 있어도 그 허공을 싸고 돌아가지만 물에 별물이 다 들어가도 그냥 그것이 한 바다의 물로 돌아가고 흘러가지만 그리고 그 물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어디 물에도 젖는 것만이 바로 그거다. 젖는다. 이런 물 저런 물 따질 것이 없이 그냥 하나로 젖는다. 어떤 거든지 다 젖는다. 그래서 이게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내가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또는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둘러보지 않고 모든 걸 그렇게 해나간다면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 오계를 받은 여러분들

것들처럼 그 5개가 다 그걸로 공심으로서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계율이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게 없이 되죠. 그리고 인욕. 인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참는 것이 인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놓는 것이 그냥 인욕이에요. 놓는 거. 내가 찾으라고 그러지 않고 놔라 이랬죠.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놔라 이런 거죠. 너가 너를 찾는다면 둘이 되니까 너는 그냥 놔라. 너한테 보림해라. 너가 너한테 보림해라. 이 모두가 그래서 이것을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놓는다. 앞서 말했듯이 다 이렇게 그 과정이 이렇게 오게도 받고 이제 그 모두 둘로 보지 않는 마음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놓는다면 그대로 그것이 인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지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진도 따로 없이 지혜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죠. 그 육바라밀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머리 따로 있고, 눈 따로 있고, 귀 따로 있고, 코 따로 있고, 입 따로 있고, 이렇게 몸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데, 인욕도 그래요. 이 모두가 하나에 모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지금 여기다 놓고 가는 거 정진이에요. 우리가 놓고 가는 게. 둘 아니게 놓고 가는 도리가. 이게 지금은 시덥지 않게 생각되지만 이게 큰이 허공을 삼키는 공부입니다. 허공을 그냥 삼키는, 바다를 삼키는 공부예요. 삼켰다 하면 스스로서 토해내 내놓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놓듯이. 그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이 그대로. 달도 참으면 기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한빡 들어갔다면 내놓고 내놨다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쉴 사이 없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진리요 세상살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이건. 그래서 진리가 부처님 법이다 이러기 이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법이 불법이요 부처님 법이요 진리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이 선정이라는 것은 또 좋은 일만 해서 선정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럼 나쁜 일도 선정이냐?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악연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선정이게 되겠지만은 이 하나로 본다면 선정이 있음으로써 악연도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도 있다. 이럴 땐 이게 둘로 보지 않는다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해소리가 악해서 뭐막 그냥 저거 하는데 아무 저것도 없이 내가 봤을 때 내가 해소리가 돼버릴 때 해소리가 된다면 해소리가 그냥

0: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인데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둘이 아니가 돼서 자꾸 좋은 일만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선정이 돼서 그냥 보살의 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 아니게 스스로서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런다면은 수만 개가 이 육신 속에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대로 우리가 마음 쓰는 대로 내가 선장이 돼서 마음 쓰는 대로 이 속에 생명들의 의식들도 따라가거든요. 이게 참 미묘한 일입니다. 이게 문제가 참 이거 꼭 알아야 될 문제죠.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따르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걸. 그러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이래도 따라오고 저래도 따라오고 이게 그냥 모두가 그냥 붙어서 그대로 따르게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둘 아니게 푸근하면은 속에 의식들도 푸근해서 둘 아니게 그냥 싸움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고 건강해지는데 이 내 자체가 봐서 의견이 맞지 않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행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이 속에 의식들도 따라서 연방 부추긴단 말이야. 부추기니까 이거는 안에서도 싸우고 바깥에서도 싸우고 이렇게 돼서 몸을 해치게 되고 가정을 다 해치게 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데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우리 육체 하나가 무의 세상, 유의 세상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면 세상, 세계, 외부 세상 이렇게 이게 내면 세계, 세계라고 해도 돼요. 이 몸뚱이 속에 하나가 모두 내면 세계예요. 세계. 그래서 아이 이 사람을 하나 어떻게 달리 해야 저 위 하나를 꺾을 텐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러 과거에 이 사람을 죽이러 과거로 돌아갔단 말이야. 돌아갔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전 세계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군사들이 전부 그냥 막는 거지. 막아 해치니까 할 수 없이 그 세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이런 말이 있어. 이것도 한 세계라고. 세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야. 모두 각자. 왕. 자불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불. 내 자불을 모르고는 외부의 모두 일체 재부를 모른다는 얘기지. 내 자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체 재부를 알겠느냐. 내 육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이 육신통, 이게 육신통이거든. 육신통을 벗어나야 이 육신을 제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 이거야. 응? 이걸 통이라고 비유했다고. 그래서 육신통이라는 건 누진과정 들어가서 육신통이지만 오신통이라고 그러지. 오신통을 굴리려면은 바로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누진으로 벗어나야 이게 굴릴 수 있다. 자제하고 굴릴 수 있다. 굴릴 수 있는 이 몸뚱아리를 굴릴 수 있어야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공기주머니라고 하는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 이 지구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거야. 지구라는 혹성이. 인간을 인간다우게 차원 높게 만들 수 있는 것. 즉 모습을 차원 높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신계를 차원 높게 만드는 공장이다 이거야. 이 공장에서 얼마만큼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냥 돌았다 이거.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건데 한마디 말로 하려면은 왜 우리가 기계 공장에서 말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도로 그 공장으로 되돌아올 때 그거를 다시 불 속으로 넣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모두 짐승도 이 그래서 그 악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따지고 본다면 따지고 이게 알아야 넘어가면 의심이 안 날 테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장에서 아주 찌끄럭지 남는 거 이런 거 그냥 그게 아기 축생이라 그게 무쇠덩어리로 나가 불집게도 만들고 뭐 불 화 뚜껑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야. 이렇게 아무 뚜껑이나 바깥에 그냥 녹슬을 긁고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악이 아니냐 이거야.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고생. 현실이다 이거야. 그게. 입은 조그맣고 몸은 길고 크고 그런 것이 땅속에서 얼마나 많이 살아?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상하게 전부 그것도 오래 살지도 못하게 자꾸 죽여.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생을 사는데 빨리 돌아가는 도중에 빨리 한 생각해라 이거야. 악유를 벗어나려면. 왜 저 사람네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죽이나 우리를 몰살을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왜 하루 종일 먹어도 배가 고픈가. 그런데 배가 고프게 이렇게 사는 불쌍한 나를 왜 또 죽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누구나가 다 가졌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지. 본래 우리가 본래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게끔 다 불성은 다 돼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모자라고 자라고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만드는 공장이야. 뭐 다른 거 없어. 중세계라는 건 이게 사람 만드는 공장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중세계에서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천차만별로 그 모습을 해가지고 떨어지느냐 이 모습으로 떨어지느냐 저 모습으로 떨어지느냐 있고 상세계로 어떻게 승진을 해서 오르느냐 그러면 뭘로 승진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는 중세계의 그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바퀴에 끄달려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중생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 이것이 우리 이외에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바로 우리 발 밑에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둘로만 본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네들로 인해서 내가 괜히 자나깨나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벌써 둘이 아닌 까닭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내가 그렇게 내가 여기가 아프면은 이게 약을 발라서라도 고쳐야지 내가 편안하지. 이거를 안 만져놓으면은 아주 귀찮단 말이야. 이거 건드려지고 아프고 귀찮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남을 불쌍해서 건지려고 아주 좋은 선지식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하고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야. 이게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주변 애들도 다 그럴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보시를 많이 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그래서 저희 보살 행을 한다, 부처가 된다, 이게 아니고 알고 본다면 즉 모두가 나 아님이 없다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생물에서부터 쭉 오면서 미생물도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다 이거야. 진화되고 자꾸 올라오면서 이게 인간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떡하니 그렇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내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저께 내 부모도 내 부모요, 그저께 내 부모도 내 부모요. 이건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더라 이 얘기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심해서요 이걸. 내가 못 났든 잘 났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 탓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업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전자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애를 쓴다 이런 생각도 마셔야 합니다. 업이라는 것도, 그건 업이라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 잘못해서 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업이에요. 그냥 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업적. 그걸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그냥 업적이다. 사는 동안에 업적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업적이라는 것조차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공해서 없거든요. 내가 없는데 뭐가 거기 업적이 있고 업이 붙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공해서 없다는 거, 그 없다는 이유는 뭔가? 찰나찰나 공해서 자꾸 도망가고 묶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했다. 함이 없이 우리가 삶음이 없이 살고 있다. 함이 없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엔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업적은 없다. 내가 공해서 내가 이게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서 모든 거 거기다가 놓으면은 거기다 입력을 하면은 앞서의 입력 다 없어진다. 없다. 그래서 항상 넣어도 그냥 비어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했지만 말이에요. 두서없이 듣더라도 진정코 그냥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와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연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설 그는 극락세계가 가까운 데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위기 상징이 아주 수승한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상근대지로 생각을 합니까? 그냥 어리석은 하근중생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하근이면 어떻고 상근이면 어떠냐까지 그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뭘 거기에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뭐 있냐고. 이뉴양종이나 위기상진이 이뉴양종이나 법무양반일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천당이니 지옥이니 있니 없니 진리가 먼데 있니 가까운데 있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은 이뉴양반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항상 먼데 있냐 가까운데 있냐 자꾸 말하지만 법무양반일세 법은 두 가지가 없을세 그 반자는 가지반자라고 그래요. 그럴 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미오유수하야 어리석은 자와 깨달은 자가 서로 달라서 견유지질일세 보는 바 견해가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다. 미인은 염불로 구생을 피하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오인은 자정기심이야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을 청정케 한다. 어때요? 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케 한다. 이게 확실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확실한 것이 뭐냐? 이 마음이 청정한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극락세계에 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어리석으면 어떠하냐? 극락세계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야. 자기가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 말이. 어리석으면 극락인 줄 알고 찾아가 보았는데 거기가 지옥이야. 그 자리가. 지혜 있는 자는 극락세계를 곧장 찾아간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그 전에 저 여기 프라자 호텔에서 아침 8시쯤 해서 평화교수단이라고 있어요. 교수들만 우리나라에 상당한 사람들만 모여서 한 20, 30명이 아침을 먹고 헤어지는 그런 그 교수단이 있는데 그날 마침 논문 주제 발표를 나에게 하라고 떨어져서 내가 그걸 발표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날 그 사학도로서 우리나라의 참 제1인자인 이병도 선생도 거기 와서 앉아있고 또 내가 주제 발표를 하자면 사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는 또 이제 내가 대학 시절에 은사 선생님이었던 아 우리 이경 박사님이 사회를 보아요. 어 그게 참 딱해요. 그게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발표하는 사람보다 좀 못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서울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도 그날은 긴장해가지고 경전에 있는 말씀을 한글 하나도 없이 그냥 순한문만 가지고 그냥 가서 프린트를 해서 쫙 놓아주었더니 반쪽아리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쪽 반쪽아리는 볼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보더니 탁 덮어놓아버려. 그게 누군가 했더니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보려고를 안 해요.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 교수들은 보니까 탁 보는데 설명을 해야 물론 알겠죠.
그런데 내가 한번 설명을 쫙 했는데 보충 설명하겠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보충 설명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분이 누군가 하니 건국대학의 사학도로서 유명한 이영무 교수가 여기 태고종의 총무원장도 지냈어요. 그분이 못다한 설명을 보충해서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원체 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른이 쫙 설명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임을 가봐도 보니까 역시 글쟁이는 절집에 다들 앉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해요. 거기에 보니까 토론하는 가운데도 그 경전에서 나온 걸 그 책상에서 보면서도 그것을 토론에 응하는 걸 보니까 전부 거기에 보니까 전부 불교인들입니다. 불교인들이 전부 토론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새카매가지고 그냥. 아니 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순 한 번만 가지고 갔으니까 그거 한번 보려면 한 10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질문하기를 서울대학 교수가 뭘 질문하냐.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스님,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지옥은 가면은 뭐 화탕 지옥이 있고 도산 지옥이 있고 뭐 이런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완전히 위대한 즐거움의 극치를 나는 극락이라고 말한다 그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 그 극치의 고통의 세계를 그걸 지옥이라고 말한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 사람 혼자만 막 박수를 쳐요. 질문했던 사람이 혼자 박수를 쳐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평소에 의심하고 있던 점을 스님이 일치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지식인들은 거의 통하는 겁니다, 다. 그런데 참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는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불로 구생업표하니와 오위는 자정기심이라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을 청정케 하느니라. 소위로 불어넣었을 때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숙이심정하여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즉 불토종이라 하시니라. 마음이 청정한 것을 극락세계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 확실하죠? 기독교와 같은 미신스러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 나는 참 불쌍하게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불교 참 잘 믿은가요? 이렇게 위대한 종교를 우리가 접했다는 것은 그래도 과거 생에 여러분이 다 닦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불교인 된 거 아니에요. 여기 남정네가 몇 개가 앉았는데 이 남정네들한테 내가 가끔 당신 종교가 뭐냐 물어봅니다. 절에 온 그 불교신도 보고. 그러면 대개 남정네들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뭐 확실히 뭐 이렇다 할 종교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조계사를 나갑니다. 자기도 일건 와서 불교 믿고 여기 앉았다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쟤는 확실한 종교는 없지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확실히 나는 불교 신도요 말할 수 있는 신도가 되어야지. 어떠세요? 불교 신도요 말할 수 있다고 말해야지. 무슨 그렇게 그 희미한 소리를 하고 앉았냐 말이야. 그 전에 어떤 생일불공하러 와가지고 어떤 분이 남자는 저기 섰고 여자는 열심히 절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 그 선생도 절 좀 하시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말은 대답하지 않고 스님 우리 예편에 절 참 잘하죠? 또 이러고 앉았어요. 세상에 그 뭐 하는 소리예요 그게. 수의 심정하여 불토정이라 하시니 사구나. 동방인이라도 왜 여기에 동방인이 나옵니까? 서방 쪽도 극락세계가 있기 때문에 동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방인이라도 단 심정하면 증무죄요.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곧 죄가 없을 것이요. 서방인이라도, 아, 서쪽에도 사람은 있을 거 아니요? 서방인이라도 심부정하면 그 마음이 청정치 못하면

여유건이니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건은 허물건자라고 그래요. 여유건이니 동방인이 저주하면 우리는 다행히 동쪽에 지금 앉아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염불로 구생서방이 아니라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지만은 서방인이 저주하면 염불로 구생하고 서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염불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거냐 그거 아니에요. 서쪽 동쪽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우린 관념적으로 말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도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땅에서 서쪽으로 뛰어보시오. 계속 뛰어봐.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런지 아시오? 그 자리가 그 자리일세 이럽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원래로 동서남북, 동서남북이란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이 관념적으로 만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서방인이 조제하면 염불로 구생하고 서쪽 사람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염불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날고 범우불효자성하고 범속한 사람들은 자성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자성을 알지 못하고 부식 신중증토하여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 극락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 원동원선아 동쪽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서쪽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오이는 제차가 일반이라 깨달은 사람은 있는 곳이 바로 일반이 어느 곳이나 극락세계요. 유가에 그런 글이 있죠. 효봉구하니 올빼미가 비둘기를 만나니까 자네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올빼미가 향인이 교함이라 이 고울 사람들이 다 나의 울음소리를 싫어하는지라 시로 동산으로 동쪽으로 이사가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말하기를 자른 경매가 이르되 옮겨가기 전에 목소리를 뜯어고쳐서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것이 좋지 그 듣기 싫은 목소리 가지고 동쪽으로 간들 누가 너를 좋아하겠는가 그거 아니야. 사바세계 중생이 버르장머리 고쳐서 앉은 자리에서 극락세계 만들어서 사는 게 좋지 그 버릇 가지고 극락세계 간들 그것이 극락이겠는가 어떠세요 좀? 앉은 자리에 극락을 만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지극한 신심 있는 기독교인과 지극한 신심 있는 불교인에게 내가 이런 말을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참 고생스럽지 그러니까 한 말할 수 없이 고생스럽지. 신심 있는 불교도나 신심 있는 기독교인이 말이요. 믿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고 하던더라니요.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아주 고생을 너무 많이 해.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러지 말고 사바세계에서 고생스럽게 살지 말고 그런 신심 좀 가지면 딱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니 지금 죽어서 천당에 가지 왜.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갈 값에 이 세상이 좋대요. 이 세상이 좀. 네? 세상에 내세가 좋다 해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버릇 고쳐서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촌부도 여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극락정토를 만들어서 살아라 그랬어요. 기독교에도 보면 말이요 주기도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뜻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왜 그렇게 외우고 맨날 천당이니 지옥이니 그 말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럽니다 또.
사랑은 진리입니다.

질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 하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불교인만 보면 보통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백이면 백명이 기독교인 치고 거만하지 않은 놈을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한지. 이게 다 이게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린 내일 또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들이 의문이 나는 점들을 과연 풀고 있는가. 내일 결석하지 마시고 와서 본문을 들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이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5: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화룡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애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애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에게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0: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Thank you.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교학발전과 후학지도에 매진한 백운당 지흥대강백 6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진우스님과 다례 참석 가부대중은 한뜻으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를 기리는 제52주기 열반대제가 청군산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마녀 사부대중은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는 정진을 발언했습니다.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술에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 전격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은 범어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3대 관음 성지인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모든 존재는 연결돼 협력하는 연기법 속에 살아간다고 헌문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호응을 얻었던 순례단이 스리랑카에 이어 인도에서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평화의 개로 불리며 순례단의 마스코트가 된 알로카도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생 교학 발전과 후학 지도에 매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은사, 백운당 지흥대강백 6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진우 스님과 다례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한뜻으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지난 2020년 원적에 든 백운당 지흥대강백의 6주기 추모 다례제가 어제 제18교구본사 장승 백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은사 백운 대강백의 가르침을 이어 불교 중흥과 종단 화합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임기 4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봉행된 다례에는 용주사, 신흥사, 법주사 등 15개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종단 부실장이 대거 동참해 백운 대강백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범어사 수불스님과 백양사 무공스님

0: 생전 스님의 법향을 그리며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1: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부 잘해라. 인명종씨는 평소 하던 공부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던 큰 스님의 자비롭던 모습과 목소리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0: 백운 대강백은 1944년 백양사 석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 동산스님 문화에서 수행하며 교학에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화엄사 강원을 시작으로 범어사, 송광사, 백양사 강주를 맡아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초이 담액 계승에도 힘쓰다 범납 77년, 세수 87세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진우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동참대중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열어가는 심정으로 열심히 영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0: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기리는 제52주기 열반대제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만여 사부대중은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는 정진과 구근융창을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천태종 중종 도용대종사가 상월원각 대조사 영전에 향과 꽃을 올립니다. 천태종이 어제 총본산 구인사에서 총무원장 독수스님, 종회의장 화산스님, 감사원장 용구스님을 비롯해 2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상월원각 대조사 52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종종 도용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사부대중이 대조사의 요운을 받들어 국권이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5: 대조사께서 남기신 법의 등불을 높이요 일심청정의 길에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라.
4: 총무원장 독수스님은 대조사의 자유로운 가르침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변함없는 신심으로 수행에 매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6: 오늘 상월원각 대조사는 열반 52주년을 봉초 법요식을 맞이하여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말고 천추만대에 이 마음을 두고 정진합시다.
4: 이충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은 대조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구군융창과 세계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7: 천태종 중앙신도회도 대조사님의 가르침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종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구군융창, 세계평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날 열반대제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대조사의 중생구제 원력을 기렸습니다.
8: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는 단절되었던 천태의 법맥을 다시금 일으키시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지표 아래 한국불교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9: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대중의 일상 속으로 이끄시며 개인과 국가는 물론 온 인류가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4: 상월원각 대조사는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고려 이후 단절됐던 천태종의 맥을 이어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했습니다. 열반에 든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에 도를 넘은 바가지 상술에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사찰의 문을 전격 개방했습니다. 금정통님 범어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따뜻한 자비의 마음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 보랏빛 설렘을 안고 부산을 찾은 BTS 팬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0: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11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되는 범어사 템플스테이 참여 아미들입니다. 페루와 프랑스, 일본,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20여 명의 팬들이 3박 4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속속 도착한 참가자들은 사찰 예절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본격적인 사찰 체험에 나섰습니다.
1: 부산에서 템플스테이 외국인들한테 가능하다고 했는데 특히 BTS랑 같은 날로 하니까 제가 당연히 빨리 신청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깊게 재미있는 정보를 처음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0: 참가자들은 범어사 곳곳에 담긴 천년 고찰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경험하며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2: Well, today was wonderful. It was a discovery day. So we really enjoyed to have this walk inside the forest and discovering the temple. It's wonderful, so relaxed, but also so many history inside of it. So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o every single person to visit a temple or to stay in a temple to come here at Bomosa Temple.
0: 범어사 투어를 마친 이들은 연잎밥을 중심으로 정성껏 차려진 저녁 공양을 맛보며 한국 전통 사찰 음식도 경험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연꽃 등 만들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각자의 소망을 담아 등을 완성한 참가자들은 연꽃 등을 들고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이어 전통 나전칠기 쟁반에 아이스크림과 약과 금귤 정과를 정갈하게 담아낸 디저트도 제공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3: BTS 팬들 이제 부산 들어오면은 무료로 이제 숙박을 좀 제공하면은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오시니까 이제 콘서트 위주로 이제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뭐 연등도 만들고 차담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당연히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일부 숙박업소의 상술로 실추될 뻔한 지역 이미지를 지켜낸 건 한국 불교계가 보여준 조건 없는 나눔과 환대. 사찰의 문을 열어 전 세계 팬들을 맞이한 이번 자비행은 한국 불교의 매력을 알리고 국가의 품격까지 높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4: 한국의 3대 관음성지이자 천년고찰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법상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돼 협력하는 연기법 속에 살아간다며 이웃과 좋은 인연을 맺고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발언하며 1978년부터 매년 봉행해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한 강화보문사 용왕대제. 보문사는 지난 11일 49일 동안 이어온 간절한 염원을 모아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회향법 속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삼라만상의 이치가 인연과 연기법 안에 담겨 있다고 설했습니다.
6: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탄생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5: 자광대종사는 세상은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연과 마음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투고 화내며 사는 것은 미련하다고 경책하며 가족, 이웃과 좋은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연기법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문사 주지 원경 스님은 방생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회향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7: 1년에 한두 번이라 방생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무생명들에게 그 어떤 자비심으로 환원, 돌아가는 회향의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방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5: 용왕대제는 사부대중이 함께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법회로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회향했습니다.
8: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된 걸 보니까 마음도 후련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9: 방생을 통해서 좀 그런 자비 실천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울림이 좀 있었다고나 할까요?
5: 49일간의 지극한 정성을 나눈 사부대중은 오늘 세운 자비의 원력이 온 누리에 평화로 피어나길 염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서울 도심에서 부탄의 전통 문화와 불교 정신을 체험할 수

0: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부탄 문화의 날이 남산 충정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부탄의 전통 의상인 남성복 고아, 여성복 기라를 곱게 차려입은 무용단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부탄인들의 춤사위는 경제 성장보다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부탄의 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 모던 타악 연주자 표선아 씨가 아름다운 나라 선율에 맞춰 힘찬 북소리를 울리며 한국과 부탄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서울 남산 충정사에서 제3회 부탄 문화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한국부탄우호협회와 충정사, 부탄관광청이 공동 주최한 행사는 양국 간 문화, 관광, 불교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 부탄은 부처님이 가르치니 깊이 뿌리내린 아주 작은 히말라야 왕국입니다. 또한 부탄의 국민총행복 GNH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를 다시금 깨워줄 것입니다.
1: 이번 행사는 지리적 거리를 넘어 불교라는 공통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해온 양국의 소중한 인연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부탄 왕실 불교 회장 다쇼타시 도르지 회장이 8세기 부탄의 불교를 전한 파드마 삼바바 존상을 충정사에 증정하며 양국 우호의 뜻을 전했습니다.
3: We celebrate not only our culture heritage, but also our shared purpose for a more peaceful, compassionate, and harmonious world.
4: 오늘 제3회 부탄 문화의 날이 오늘이 부탄과 한국을 잇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로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추진될 한국 부탄 거점 사찰 이 충정사가 또그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1: 개막식 이후에는 부탄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부탄 전통 의상 체험 부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선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5: 히말라야 오지의 자그마한 소왕국, 부탄 왕국하고 대한민국의 불교라는 하나의 끈끈한 종교와 연결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부탄의 행복이 한국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이틀간 펼쳐진 행사는 서울의 도심 속 시민들에게 부탄의 정신 세계와 진정한 쉼의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지난해 108일 동안 미대륙 10개 주를 횡단하며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던 워크포피스 순례단이 지난 4월 스리랑카에 이어 평화의 걸음을 처음 내디뎠던 인도에서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서 워싱턴 DC까지 10개 주 3,700km를 횡단하며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워크포피스 순례단이 지난 4월 스리랑카에 이어 이번에는 인도 순례에 나섰습니다. 미국 흥다오 사원 주지 판나카라 스님 일행이 지난 8일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불교 4대 성지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0여 스님과 석 달여 동안 3,400km 네팔 인도 순례에 나서 워크포피스의 첫 단추가 된 부처님의 땅 인도에 4년 만에 다시 선 겁니다. 털뭉치 스님, 평화의 개로 불리며 순례단의 마스코트가 된 알로카도 함께였습니다.
7: 2,300 meals from Texas to Washington in the USA and miles in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not for fame, but to cultivate universal loving kindness, metta, non-violence, ahimsa, peace and harmony in the world. Alongside Yusuf Aloka, an Indian rescue dog who has become a global symbol of peace.
6: 산스크리트어로 지혜의 빛, 광명을 뜻하는 알로카는 떠돌이 유기견으로 2022년 인도 순례 중이던 판나카 스님 일행을 만나 차에 치이고 병을 앓으면서도 일행을 떠나지 않아 미국 텍사스 흥다오 사원으로 입양된 후 지난해 3,700km 평화 순례에 동행해 화제가 됐습니다. 인도 상월결사단의 마스코트, 순례를 연상시키는 사연으로 한국 불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알로카는 워크포피스 순례 후 공식 SNS

0: 사이트와 홈페이지까지 둔 스타견으로 금이 환영해 순례단 못지않은 관심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순례단을 초청한 인도 국제불교연맹 IBC 아비지트 할도 총재는 순례단의 행보가 현대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으며 마스코트 알로카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1: USA and Sri Lanka, and now we are here in India to visit and have meetings. And of course, we want Aloka to be back here to his home, his country. And from there, we'll continue our journey of Waffle Keys.
0: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유기견에서 자비와 평화의 상징이 된 알로카가 함께하며 순례단은 세상 모든 존재의 존귀함과 상생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IBC와 인도 마하보디 협회의 뉴델리 환영 행사에 이어 순례단은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성도지 보드가야, 열반지 쿠시나가르 등을 순례하며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 직할포교원 부산 진여원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28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진여원은 지난 12일 화명동 현충그린공원 내 호국 추모탑 앞에서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을 증명으로 남보타월 원장과 이남일 부산지방보훈청장, 오태원 부산북구청장을 비롯한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8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하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남보타월 원장은 지난 1997년 제1회 합동천도제를 시작으로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순국선열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고양하고 보훈 가족의 편안한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호국영령 위령제를 시작으로 헌시와 육법 공양, 표창장 수여 및 보훈 가족 자녀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작은 음악회와 점심 공양도 마련됐습니다. 6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문화 트렌드, 그리고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을 잠재운 불교계의 공정 숙박 챌린지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선명상, 사찰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서 판매량과 사찰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독서와 문화 향유, 여행 등 일상 전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 플랫폼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특히 불교 입문서와 사찰 음식 관련 서적은 각각 3배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찰을 찾는 발길도 늘어 교통안내 앱 티맵의 사찰 목적지 설정 건수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27%, 2023년 대비 56%나 증가했으며 국립공원 걷기 좋은 날 85선 중 25곳이 불교문화유산 연계 탐방로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이러한 흐름을 곧바로 신자수 증가로 동일시해선 안 되는 만큼 불교계는 대중의 일상적 관심을 지속적인 신행과 공동체 참여로 연결하기 위한 미래 후속 전략과 콘텐츠 다각화를 고민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에서 열릴 BTS 월드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불교계가 시작한 공정 숙박 운동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일대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외 팬들의 불만과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자 범어사가 가장 먼저 템플스테이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며 숙소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범어사의 제안은 홍법사와 서남사 등 지역 사찰들의 동참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대학과 타 종교계, 공공기관은 물론 부산시민 홈스테이 같은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공공숙박 규모는 1,400여 명 수준에 달하며 이러한 공급 확대에 힘입어 많은 숙박업소가 요금을 인하하는 등 공연기간 숙박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수님은 부

우산을 찾는 세계의 젊은이들의 소중한 손님이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의 따뜻한 품격을 기억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버리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 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이러니 절단하니 한 말이 모든 빛을 갖다 아주 끊어준단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아주 참으로 어떤 좁은 정안을 가진 말이야. 대종사가 법문을 한마디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불법 세법을 막론하고 모든 깃털이 거기에서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하니 천세에 소생하고 천이나 만이나 되는 말이야. 모든 세인, 모든 세인들이 다 소리가 사라졌더려 아무 말도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 누구든지 아주 참으로 깊은 법문을 한마디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천불만조사가 누구든지 입을 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일견이 단계함이 한 칼이 말이요. 이 칼이라는 것은 세상에 쓰는 칼이 아닙니다. 금강해금이라 그러면 지혜의 칼이다 이 말이요. 깨 금강 그 해금 지혜의 칼 같은 높이 들고 이것을 참유자재에 있을 때 만리의 형시라 천리 만리만이 온 삼천 대천 세계 전체가 다 송장천지더라. 구부득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법문을 알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불문여약하고 이면상지신명이라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을 구할래 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법문 밑에 이 칸 밑에는 다 죽고 만다 그 말이야. 자도하라.

그럼 이것은 어떠한 이치냐 말이오. 이게 무슨 이치건데 말 한마디에 천불만 조사가 다 입을 다물고 말이오. 어? 법문을 하나, 법을 하나 쓰는데 말이오. 여기에서 시방 세계의 생이 다 중닥하느냐 이 말이오. 그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이런 말 하느냐 이것이야. 자격 화계보살아니요. 자기가 꽃이 웃든지 벌거의 피해가 있는데 말이야. 거기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참말로 웃든지 잡이 싫은 보살은 낯이 웃든지 여지가 있다. 그 말이야. 보살은 낯이 울 여지가 있어. 여지가 있고, 종려 옆편 야쳐들어라. 여지라, 이피라 하는 것은 아주 이파리에 삐죽삐죽 우가의 일이 생겼거든. 그런데 종려 그 이파리에 말이야. 야처머리가 나타났다 이 말이오. 이제 이것을 알면은 앞에 이제 말하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런 무슨 법문을 말이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 내가 하나 소개하겠어요. 녹두가 말이오. 이래 황백시인 제자인 동시에 이기시인 사형되는 말이오. 녹두시인 천고만고에 말하자면은 법문 고준의, 법을 고준의 시기는 초그락한입니다. 어떤 뒤에 오든지 옷 같으면 또 부르길 바라면 대도가 신이 부르거든. 그래, 부르면 이제, 아, 큰 신이 부르는데 안 돌아볼 수 있나? 깨 신이 깬 협의야. 뒤에 나와되면 이제 머리를 갖다 돌린다, 그 말이야. 쇠를 본다, 이 말이야. 머리를 돌려. 쇠를 본다, 이 말이야. 그 안에는 두, 목주신이 뭐라 하냐면은, 단판한 이로다. 판때 있는 이구나. 이리 말했어요. 그 이것이 유명한 목주신이 뭐, 단판한이라는 법문입니다. 법문인데, 단판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서울이 단판에 지겨있는 데입니다. 이 길에 서울이라는 사람이 큰 웃기 판때에 지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판때에 지으러 가는 때는, 앞만 봤을 때, 뒤에 반대에 저기 뒤에 붙어가 있고 가리가 있으니 뒤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못 본다 이 말인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한쪽만 보지 말이요. 전체를 못 본다는 이제 비상적인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쪽만 보는 사람인데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이다. 그것을 갖다가 단판이라고 해요. 단판이라고 하는데 이 비상적인 이제 해석이요. 그렇지만 뜻은 전체 분대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앞만 보고 뒤를 못 보는 사람을 단판하 이렇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 부르거든. 부르는데 뒤를 돌아본단 말이요. 뒤를 돌아보지 못하면 앞만 보고 뒤를 못 보면 단판하 이렇게 괜찮은데 왜 뒤를 돌아보는데 단판하 이렇게 하냐 이 말이요. 그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이제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태평천자 환궁지요. 아주 만드는 세상이 없는지 참말로 아무 뭐 이제 재연이 없고 말이야. 나라가 편한 태평한 천자. 천자존자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식구로 날려 나올 것이면은 편하지 못하거든. 암만 천자지만 세상 아무 일 없어서 아주 참말로 이제 태평한 그런 천자. 태평천자 환궁지요. 그 이제 사회 가운데 그 궁궐에서 말이지. 그 편안하게 산다, 그 말이야. 그런 자, 태평천자의 그 환중에 있는 그런 자, 좋은 자 뜻이고. 그런 동시에 또 무엇이냐면은, 혈안 장군 세신이라, 혈안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 있고, 저 변방 어디로 대해서만 축제하고 싸움을 한다, 그 말이야. 싸움을 하는데 온 정신이 웃으니 피투신이, 온 정신에 이제 땀뿐이거든. 온 정신에 어떻게 피땡이 꽉 묻어가 있는 말이야. 장수들. 그 장수는 어디냐면은 저 변병에 싸움을 하는 장수들다. 그 말입니다. 그 이 단판한 뜻, 예, 판때기 민민이라 한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내는 말이야. 예, 무사 태평한 어떻게 참말로 어떻게 이 거룩한 천자가 그 부중궁궐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잘 지낸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예? 난리가 나가 있고
피땀을 흘리고 싸우는 말이야. 그 장군들이 저 변방에서 죽자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이제 정반대의 현재입니다. 정반대의 현재인데 이 내용을 갖다가 분명히 알면은 말이야. 단판은 지금 말하자면은 판때님이라는 뜻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민재 정통의 모감 연선사라는 의미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신님이 이 법문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홍로의 기랑각 천비하고 붉은 무슨 화두란 말이야. 불을 갖다 왔더니 큰 화두야. 큰 말을 담아놨는데 그 불이 잉글잉글 예? 불이 지금 타고 있거든. 그러면 타는데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기레이여 물결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물속에는 물결이 나오지 불속에는 무슨 물결이 나냐 이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홍로의 기랑 박천비라 붉은 무슨 화두 속에서 물결이 무슨 일어나는데 그 물결이 조금이 나는 게 어떻게 하늘 물결이 막 친다 그 말이요. 어떤 물결이 높고 무서운지. 그러하고 진리의과 풍수함지냐 다른 무슨 마음에 있는데 불꽃이 말이요. 예? 불꽃이 아주 실이 빨리 가는데 그 빠른 불꽃이라 가는 것은 뭐냐면은 태풍구멍이 더욱이 빠르더라 이 말이요. 태풍구멍이 더 빨라. 그런데 그 예?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히 말이요. 누구든지 엿볼 수 있겠느냐 말이야. 붉은 화루 속에서 풍랭이 만드면 물결이 말이야. 하늘에 노다지 치고 우선지 또 불꽃이 태풍 것도 무지 빨리 말이야. 이렇게 휩쓸려 가는 데서는 실제에서 부처와 조사도 말이야. 여 바로 서지 못합니다. 당연히 들으면 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누가 감히 이곳을 엿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인시 산도 대륙비라도 말이야. 여기 있어서는 머리가 세 딸리고, 팔이 여섯 딸, 이 말이야. 머리가 세 뿐 아니라 어떤 여리가 어떤 삼천 삼만 달리고, 팔이 어떤 여러 어떤 수백만 개 달리더라 해도, 도착 후가 제일 잘하. 여기 와서는 마음대 있는 누구든지 자기가 참으로 어떤 불법을 캐치, 크게 깨치가 있고, 부처와 조사를 능가하는 말이야. 그런 큰 베이스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 단편안이란 이 법문에서는 아무리 말이야 크게 바로 깨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는 안 죽을래 안 죽을 수 없다 그런 무서운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성 뜻이 무슨 이야기야. 여기에 내가 또 한 말 하는데 야간에 대구는 농어전하고 한밤중에 어떤 푸른 구름 말이야 고전 참말로 예, 법당 갖다 덮어 있다가 말이야. 그만 밤중에 띈 푸른 구름이라 꽉 끼가 있고, 예, 큰 우리 해다 같은 인근 바람을 갖다 꽉 덮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동시에, 천리에 드모는 은혜로가 해가 이제 떠가 있고, 지금 막 날이 새게 되거든. 날이 새게 되는데, 날이 살 때는 그때 때는 저 먼 바다에서 말이야. 금까마귀가 날아가더라 이것이. 금까마귀는 해를 갖다 비유하는 소리야. 땡이 뜨는 순간 누구 생겼냐면은 한밤중에 푸른 구름이 예, 고전 애국신이 절로 갔다가 덮고 있고 말이야. 새벽에 금까마귀가 저 먼 바닷가에서 날아간다 그 말이야. 해가 지금 떠오른다 이 말이야. 그러고 법리 문선사라는 또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여대해서 성한 것입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성했냐면은, 말록 청중이 옆이니, 말록이란 말이요. 말록이란 것인지, 예? 푸른 것이지 천여 마이나 된다, 이 말이요. 온 이 산천이 말이요. 전체가 다, 웃긴 잎이 피고 이라했고, 재파라 했더니 천지가 마음대면은 전부 잎이 피해서 푸른 잎으로 둘러가 있더라, 이 말이요. 무치가 파묻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온 산천육이 푸르기만 할뿐 아니라 이래 보니야 한 가지 웃긴 꽃이 붉은 꽃이 피어 있어. 목주 단판하고 무슨 관계 있겠어. 그런데 이제 이 법문을 갖다가 또 바로 알아야 된다. 온 천재 만두에 잎이 피가 있고 시퍼런데 말이야. 거기에서 붉은 꽃이 한시 피가 있더라 이것이야. 무한 춘색이
자상통이라 한이 없는 말이오. 한이 없는 봄빛이 서로 통하게 있더라 이 말이오. 그 붉은 꽃 없으니 꽃 한 송이 말이오. 한이 없는 없으니 봄빛이 전부 다 포연에 들어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유봉야대기 멋진 차야 저기 날아들 노는 말이오. 볼라 볼라고 저 들에 있는 예, 날아다니는 또 나비입니다. 나비들이 몰숨쳐요. 이 꽃을 갖다가 암만 찾을래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도다분 분이 혀춘 원협이라 고연히 실견수 맘대미 이 갖다가 데려왔다 오지 분주하게 자꾸 떠있는 말이야. 새벽바람도 없으니 원망한다 그 말이야. 암만 꽃을 찾을래 찾을 수 없는 말이야. 새벽바람만 집어서 자기 예, 별이 나오든지 나이가 날아다니는데 안 좋거든. 꽃은 남매 차이를 찾을 수 없고. 그런데 아까 말하자면은 그 송은 아주 무서운 만듦의 불을 아주 이런 경계를 가 얘기했는데 또 이번에 와서는 어떻게 꽃 얘기를 하냐고 말이야. 왜 이 단판은 판떼에 민다 하는데 판떼에 민다 하는데 예, 불이 무진광되어 있으면 꽃이 무진광되어 있는 거 말이야. 그렇지만은 예, 이 두 분 시인의 법문이 말이야. 이 단판안이라는 그 뜻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말이야. 아주 다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법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이야. 말록 청중의 꽃 한 송이 있다 하는 그 법문 말이야. 근본 뜻이 어느 곳인가 이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내 한 말 하겠습니다. 장홍이 치도야, 치도 안문정하니 장가 성을 가진 늙은이란 말이야. 한점 잔뜩 묻고 말하면 어디 가서 어쩐지 이 거꾸로 되어 있나, 최대가 거꾸로 되었냐면은 관철 말이야. 저 말은 경찰서 나다가서 제표가 있고 구무지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냥 어떤 딴 데가 구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가 늙은이가 한점 대기 묻고 말이야. 묻고 가서 어디 가냐면 경찰서 나다가서 어쩐지 구무지가 있어. 근데 왜 그 능력이가 한 잔 먹고 경찰서마다 가서 취해가 있고 말이야. 굴자 있나, 이 말이야. 그것은 무슨 뭐냐면은, 원시 이공이 직사지라. 근데 장가 안 들고 있는 본시 술 한 모금도 먹을 일이 없는데, 술은 말이야, 이웃집에 있는 이가락한 가지, 성가지 사례인 말이야. 사주, 밀주를 먹었어, 밀주. 어디면 술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밀주 먹으면 우리가 또 잡아다, 저렇게 잡아다 가두는 것이거든. 술은 이가성을 가진 사람이 밀주를 갖다가 먹은 게 말이야. 두둑 술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잡아가지는 누굴 잡아갔냐면은 이가를 갖다가 잡아가지 않고 말이야. 술 한 잔 먹지 않은 말이야. 장가가 늙은 이 잡아 놓고 보니까 술이 잔뜩 취해가지 말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라. 이것도 보면은 아주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지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앞에 이제 지금 말한 개성도 알 수 있고. 앞에 개성도 알 수 있고, 그런 동시에 목주신이 말이야. 판때기미에 딱 하는 그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어. 운문종의 설두신은 아니요 유민신인데, 그 신이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목주신이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은, 목주는 지구 일치라니로다. 목주가 아무리 만들면 참으로 초출한 느낌이 대조사고, 법문이 그렇게 무섭다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때 눈깔 하나 뺏겨 없어. 병신이라고 말이요. 눈을 갖다 두 가지를 가져서 참말로 이상한 사람인데 병신이라 이 말이요. 눈 하나 뺏겨 없어.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뒤 해주어는 말이요. 이 중이 스님을 부르는데 말이요. 고개 또 돌리고 뒤를 돌아봤거든. 돌아봤는데 네 신마의 각성 단판한 거 어째서 말이지. 예? 부르기가 또, 뭘 부른, 어떻게 불렀냐면은, 판떼의 민입니다. 한두배지 못본님이라 꼭 하느냐, 이 말이요. 판타나이랑 한두배지 못 본다랑 앞만 보고 뒤를 못 본다, 이 말인데. 왜 말하자면은, 목주가 말이요. 그 뒤에 앞만 보고 뒤를 못 볼 것 같으면은, 우리 한두배지 못본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부르는 게 말이요. 뒤를 돌아봤거든. 돌아봤는데 오만데 판떼의 민입니다, 하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목주 법문이 틀렸다, 이 말이야. 단판은 누가 단판하냐면은, 눈깔 하나 달린 말이야. 목주가 단판하니까 실제 있어, 그 중은 단판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아주
아주 무서운 듯이 분대도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회당 신선가가 유명한 얘기 했었거든. 그 스님이 또 무슨 소리 했냐면은, 설두는 옆지고 입술 아니다. 설두가 지가 참말로 못 잘난 척 하지만은, 알고 보면 설두 지가 말이야. 눈깔 하나 뺄 게 없어. 어? 목줄을 갖다 웃든지 눈깔을 하나 뺄 게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가 하나 뺄 게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이 일로 안에 변이 해도 하니 말이야. 이 중이 한 분 또 부르는데 말이야. 문도 이렇게 고개를 척 돌지 뒤를 돌아봤거든. 그러니까나, 위 신마야 불성담방고, 어째서 마음대면은, 판때미님 안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 말이 빼는 거짓말 아니야? 어? 앞을 보고 뒤를 못 봐도 판때미님이 될 것인데, 예? 앞을 보는데 말이야. 분명히 만데 부를 때 뒤를 돌아봤으니까, 어째서 판때미님이 안 될 수 있냐? 아까, 설두신 말은, 앞을 보고, 그런 동시에 부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말이지, 판때미님이라 갈 수 없다. 이 말은 보통 봐서는, 그, 이제, 이론이 다른 소리 같습니다. 다른 소리 같지만은, 회당신 말하는 건 말이야. 그걸 딱 반대로 말하거든. 어? 설두 지가 치겠다 이거지요. 목주신이 옳다 이거지요. 어? 부르는데 뒤로 갔다 썩 돌아보니까, 어째서 말하지, 예, 판때미님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회당 스님 말씀이 아주 완전히 음나는 소리 같지만은 회당 스님 말씀이 그것이 참으로 더 깊은 데는 말입니다. 예? 목주 스님 뜻을 알려면 말이야. 예? 목주 스님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은 예? 설두 스님이 말씀하는 말이야. 뒤를 돌아봤는데 어째서 판때미님이 이렇게 하느냐. 뒤를 돌아봤는데 말이야. 왜 판때미님이 안 될 수 있나. 정반대 같지만은 이 두 분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아서만은 목주심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에서 돌아보고 안 돌아보는데 관계없다 이 말이야. 저 뜻은 목주 뜻은 아주 저 삼천 대천식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 천성자라고 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상당에 갔었는데 이 법문을 들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래 이제 그 설두심 법문하고 회당심 법문을 제가 다 들었거든. 목주심 법문하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은, 단판하며 낙수가오, 판때미님이야 말이야. 어, 어디가 떨어졌냐, 말이야. 그 판때미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일체관을 수려, 여하된 거, 눈깔이 하나뿐이라 한다. 병신이라고, 외놈이라 한단 말이야. 외놈이라 하면 그 뜻을 갖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알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요. 어, 단판하며 이 뜻도 짚어서 참으로 알 수 있고, 그런 동시에, 눈깔이 하나 뱉기 딱한 뜻도 말이야. 참말로 짚어서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 실제에서, 목주 같은, 설두 같은, 회당 같은 이런 뜻이 조금 정황을 갖다 가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뜻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말하고, 도로 말하고, 어떨 때 서로 말하고, 서로 반대로 말하는 것지만은 절대로 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야 신준 월명 중에 한 밤중 말이야, 깊은 산. 한밤중이 되다 천지 만물이 고한데 말이여 그런 동시에 말님이 그 어떤 처선 어떤 처선이냐면은 심심한 짓고 짓은 저 진상 궁궐이더라고 말이여 그런데 다른 저 중천에 따고 온 천지를 하나의 비추고 있거든 비추고 있는데 구곡 서진 신중여로다 돌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말이여 돌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활살을 맞았어 돌로가 만든 사람이 활살을 맞아가 있고, 활살이 저, 우리 가슴 한, 속, 폭동까지 뚫고 들어가거든. 꽤 뚫고 들어가놓으니까, 그래,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그 활살이 만든 저, 오장 죽고 저, 가슴 속을 뚫게 하니 아파서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 살고 사람 살더라고, 우리 울고 불고 하더라. 이것입니다.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우리 활살이 우찌인지 활살이 들어가주시며,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우찌 소리 우찌 지르시냐 말이야. 그래서 이 근본 뜻은 돌로가 맺는 사람이 말이야 활살을 맞아가 있고 아프다 아프다 솔솔을 지리면서 말이야 우는 말 통곡한 이 뜻을 알아서만은 앞에 있는 법문을 갖다가 절체로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 말이야 어느 곳에 근데 이게 자꾸 말이 어긋나갔냐고 이게 혹생기 느낍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청고 송성은 내 운이요.
소리하는 거 마음대로 있는 놈아, 예? 천년 말년 것들이 안 죽고 대 오래 사는 게.

그다음 천년이나 웃으니 말년에 된 웃으니 철했던 소나무 말이야. 예? 손에 바람에 불게 소리가 나거든. 소리가 나는데 내 운이야. 그 바람 소리가 오는데 만되면은 휘휘 웃으니 소나무 소리가 나더라 이랬지. 그런 동시에 말년제 소능제 그 문제에라 천년 말년을 웃으니 당 흘러내리는 웃으니 신의 물을 말이야. 암만 가득했어도 자축 없어. 자축 없단 말이야. 실제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웃으니 천년이나 되는 그 소나무 말이야. 예? 소나무를 또 바람에 불 때는 소나무 소리가 나거든. 끝나고 아주 말년이나 웃으니 천년이나 되는 말이야. 올해 천년 말년 뿐이 억만년 되는 웃으니 물이지. 물이 암만 흘러내려가더라 해도 흘러내려간 그런 자취는 찾아볼래야 볼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서 하면 하는 앞에 있는 법문을 갖다가 전체 다 짓어. 그러면 말이야. 저 자초시중으로 시작부터 말이야. 전체가 말이 하도 연기를 안 닿는 소리 같은 걸 했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야. 이제 총 결산을 하겠습니다. 대주와 말이야. 흠에 부준하니, 흠에 부준하고 말이야. 흠에를 하고 흠한 무슨지 절벽이라 이 말이야. 흠한 절벽. 절벽이 소산도 없이 천지만지 되어가 있고, 어찌 흠한지 말이야. 그렇게 다리 올라갈 수도 없고, 설사 올라갈 때라 해도, 발만, 눈만 조금만 팔만 구부려 죽을 수도. 그런데, 그, 이런 조사 시인의 하시는 법문, 지금 말하자면, 목주 시인이 말이야, 단판 안에 나타난 그 법문은 말이야, 천일 만질 때는 무슨, 그 흠한 무슨지, 법문, 절배 말이야. 절배 위에서, 흠한 무슨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과 조금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절벽 위에서 무서운 기 법문을 하느니 마침 눈 잠깐만 파는 말이야. 안 죽을래 안 죽을 선수입니다. 상신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고 한모 주시며 범을 잠들지니 범 덫을 낳거든. 아주 깊은 함정을 파가지고 범을 덫을 나가 이 말이야. 범이 치면 거기 함정하면 들어가면 말이야. 지가 안 죽을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범 잠들지니 그 함정이 말이야. 짚고 짚어서 누구든지 거기서 따지지만 하면 안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목주 시인의 이제 법문이란 것은 높으길 말하면 되면은 천질만질 무슨지 무서운 말이야. 절벽같이 높고 짚고길 말하자면은 범자와 함정과 같아서 말이야. 누구든지 거기서 어르대다는 말이야. 다 상신이며 삐도 못 참는다 이 말이야. 요새 말로 그러니까나 승기정객이야. 우천이 많으면 하늘에 우천이, 예, 반짝이는 우천이 별이 말이야. 빛을 잃고 만듦이 다 우천이 막 흩어져 갔단 말이야. 어찌 무서운지. 그러고 우천이 정객이야. 오, 천지가 진동하고 만듦이 유성경쟁을 막 친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옥전주의 이러다. 옥이 구불고 만듦이 우천이 말이야. 구슬이 만듦이 자유자재에게 논다, 이 말이야. 이것도 반대하겠습니까? 승기정객은 만듦이 무서운 데서 안 논다. 오직 구불고 있으니 구슬이 자유자재에게 만들면 논다는 것은 말이야. 아주 좋은 경지를 말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서 하면은 목주 시인이 무슨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제일은 환경 말이야. 예? 목주 고부로 오정 육부마. 신간마 말이야. 우리의 모든 대중들은 목주 시인의 말이야. 오정 육부를 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단판, 즉 말해야 되면은 판때기 맨님이라 한 역에서 목주 신임을 말하자면은, 오장 신간을 갖다가 다, 어쩐지, 후한탁주를 볼 수 있단 말이야. 목주 신임 오장 육부를 다, 속을 하나 다 뒤져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웃기다가, 고구정려로 웃든지, 예, 설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것을 모른다면은, 참말로 말하자면 말리의 행시야. 전부 다 송장 아니면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온 삼천 대천지에 전부 송장 등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던데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 하느냐. 일노지지의 삼사구서로다. 한평 땅이 말이야. 땅 한평 땅인데, 땅이 어쩌냐면은 삼사구서야. 뱀이는 세 마리를 말이야. 쥐가 아홉 마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한평 땅에 뱀이 세 마리야. 쥐 아홉 마리 있는 것을 갖다가 안 같으면은, 오늘 본문을 갖다가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을 치유하고 구름을 이루는 동시에 이 길을 갖다 흩내린다는 겁니다. 등산에다 봐야 그 산으로 올라갔으면 범이 되어 큰 범이 되어 갈고 허천 후절아 하늘을 보고 웃든지 소리를 지르고 땅을 보고 웃든지 부르짖는다. 이런 건 기장자는 하는데 바다로 들어가서는 용기에 가지고 우리 천재들끼리 온 삼천대피끼리 이루어져 산으로 가서는 큰 분위기에 가지고 그 소리만 듣는데 삼천대피가 지정하다. 삼세대부를 전국출래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삼체는 삼체의 모든 부처님이 경주출래라 머리를 다 사두끼리 다 쫓아나온다 그 말이요. 육대조사는 당신무지라 모처럼 육대조사 그 달마시인부터 시작해서 육조시니까 육대조사는 당신무지여 몸을 감출래야 만드냐 감출 때였다 그 말이요. 어디가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더라 이 말이야. 이 무슨 뜻일까? 똘똘 애답고 애답다. 일면 열면요 헤어나치오나 바로났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소주 상주로다 소주 땡이고 상주 땡이더라 이랬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오늘 본문이 다 끝났는데 또 이런 시인의 본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조 시인 제자에 금구 시인이라 하는 유명 큰 시인이 계셨는데 그 시인이 어쩌냐면은 마을의 자작반공신이야. 자기가 대주를 많이 거느리고 소실로 하면서 고향들을 따로 두지 않고 말이야. 자기가 선수 천지 고향을 지가했고 대중의 당이 시범을 하더라 합니다. 그러는데 제수에 이제 고향가 되거든. 고향가 되면은 고 방통수 신당문에서 밥통을 뚫어내고 금방 앞으로 온다 하는 말이야. 그래 장미야. 밥통을 넣고 좀 춤을 흘렁거리 한번 치거든. 그러고 또 가가 됐어요. 그러고 크게 하면 또 윈다. 그러고 말하자면은 보살자 직반내하라. 응? 보살들아 말이야. 보살들아 반모로 오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열흘 수십 년 동안 평상을 두고 이제 입장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보면 또 무슨 아들 장난 같지만은 아들 장난이 아니고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밥통을 들고 와가지고 춤을 추고 크게 웃고 말이야. 와, 밥 먹으러 와서 소리 지냐 그 말이야. 왜냐 그 말이야. 이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 참으로 확실히 대화해서 고불절지 왜 부처만 되면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뜻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이요 춤추고 웃고 말하는 일로 따라가면 결국은 금우신님의 뜻을 영원히 모른다 그 말이야. 이 뜻은 모양과 소리와 말이 전혀 바뀌었습니다. 오직 깨치 알지, 깨치 이제는 모른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한말 하겠는데, 혼 하늘을 빙수해요. 혼, 저, 천지 만들면은, 변바, 변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변음만. 하늘, 중국 만들면은, 본토말다. 그 말은 만들면 한 가지인데, 혼하느라 하는 말. 혼하고 하느라 하는 말.

여기서 안 됩니다. 그래, 이 근방에 이 대민의 말과 본토의 그 만대민은 한쪽은 말을 갖다가 비수해냐. 이 뜻을 갖다 누가 아는 사람이냐, 알겠어? 아주 뜻이 짙어서 알지 않았을지, 이렇구나. 동두 철도 야친구가, 이 친구 머리가 말이야, 꾸리수를 만들고, 이 말을 갖다 무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동두 철도에 가는 것은 이전에도 확실히 말이야. 확실히 깨친 아주 정한 납작, 눈 푸른 납작을 갖다 표현할 때 동두 철도에 락 한단 말이야. 그 확실히 이제 천만원 만드는 자성을 봐서 절대한 그런 눈푸른 납자도 요와서는 말이여, 눈썹을 찡그린다, 그 말이여. 알겠지 못해, 잘. 그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눈썹을 찡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지. 그렇게 아주 짚으더라. 알겠습니다. 인재동의 간당 지승자라고 큰 신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성이 있어요. 어떻게 성을 했냐면은, 진조와 낙수회를 사고, 진조락한 것을 쓴지 아주 절실히 말이야. 복등글이야. 복등글이라서, 그 그림자만 봐도 모든 생명이 다 죽는 말이야. 그래, 아주 무서운, 무지 독한 새라니. 그런 무서운 독한 새가, 물에 떨어지기 전에, 회진 다 안죽냐, 안죽어서 다 죽었다. 그 말이야. 공룡 행체의 초목고로다. 독한 용이 말하자면은, 하늘 날아가거든. 날아가기 전에, 산천에 있는 모든 초목들이 다 안 죽어. 전부 다 말라진다고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무신인이 춤추고 웃음 웃고, 밥 먹으러 가라 데 대화 산 겁니다. 춤추고 웃음 웃고 밥 먹는 게 무신 그 독한 게 있어서, 모든 생명이 다 죽냐, 그 말이야. 이 뜻을 알아서만은 금우신님의 뜻을 안다. 좌중에 아주 강남대기하던 만약 이 좌중에 말이야 이러지 않다는 대중 가운데 강남 그 강남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말이야. 막창중년 장자와라 두림이 앞에서 말이야. 두림이란 건 술두림이라 그 말이야. 술두림이 앞에서 좌오고 좌오고이라 한 곡조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지 마라, 이랬죠. 좌우락하는 건 강남에 있는 소리 좋은 새인데, 북쪽에 없어요. 북쪽에 있는데, 그 소리가 또 좋아서 말이야. 누구든지 참 좋은 노래를 갖다가 좌우곡에 비하는데, 그 비할 뿐만 아니라 좌우곡에는 그 좋은 곡도가 있어요. 좋은 곡도인데, 아무리 네가 말이야, 노래를 잘 부르고 하더라 해도, 강남 사람이어야 할거만 절대로 노래 부른 채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상호상환 기거래한 서로 부르고 서로 불러서 말이야 부르면서 기거래하여 이제 돌아가자 이 말이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자 말이야. 우리 본집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그러하니까는 만로 천문이 전충되거더라. 이만로 천지 말하자면 집이나, 일천 천지 그 눈이 말이야. 눈만은 어떻게 번빛이라고 말이야. 큰 번빛이야. 앞에 간당신이 계속 온 독한 새, 독한 용이 들어서 모든 생명을 다 죽였다 그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예, 나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말이야. 봄에다 갔다가 또, 비유를 해야지 소개를 한다. 이 뜻을 발휘하려 합니다. 그 뒤에 목당 재승사라는 게 있어요. 목당 재승사라는 게 있는데, 그 신임은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재성인가 하면은, 등장신이 입혀라. 모든 친지 참번 이상한 보배들을 갖다 말이야. 보배들을 갖다가 많이 갖다가 이제, 내려놓는다, 말이야. 보기 좋지 말이야. 내려놓는데, 차곡 갱주 지지에나, 옥을 갖다 얻은 지 섞고 말이야. 홍구실을 갖다 쏟아져 치는데,
몇 분이나 아닌 좋은 옥과 구실을 갖다가 써달라 이랬어요. 아까 우리 독한 새와 영을 다 갖다 앉아 이렇게 법률을 갖다 표현했는데 이 목당 재준사는 그 반대의 표현입니다. 큰 법에 구실을 가지고 참말로 이제 좋은 기대를 위해 갖다가 앉아 예? 미저리만 섞어서 거기 좋게 편다 그럽니다. 막도 동군이다 이하라 동군 범소시다 이 말입니다. 예? 범이 마음대로는 참으로 못한만 이기가 많다고 범소시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겠죠. 어째 그러냐면은 청량이자라 설중나라다 아주 맑은 행기가 말이요. 맑은 얘기 어디서 오냐면은 눈 가운데에서 있는 눈 가운데 피가 있는 말이요. 매화꽃에서 오더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은 다 같은 법문에 대해서 말이요. 다 같은 법문에 대해서 앞에 신 말씀과 뒤에 신 말씀이 제일 반대입니다. 그러면 금신님 뜻이 어느 곳에 있던데 말이요. 어? 이 큰 대종사들이 제일 반대로 표현하냐 하고 말이요. 어르신 말 따라가겠어. 이것은 바로 알아야입니다. 사령군명에서 넘는 게야. 깨치야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적신이로라 도였으면, 도둑놈의 지문이 다 드러났거든. 도둑놈의 문이 다 드러났단 말이오. 근데 자꾸 뒤를 돌아봐. 어? 식대는 뒤를 돌아간다고 말이오. 귀도 신문을 일체 내려가. 귀신의 머리 하고 말이오. 어? 신은 어쩐지 저에게 낯을 갖다가 한국에 갖다 물을 빚더라 이랬죠. 어? 비두신면, 비두신면을 갖다가 각각 말하자면은 있는 비두신면을 갖다가 한국에 다 물을 빚더라 이랬죠.

0: 1년 365일 언제나 따스한 온기로 사람들을 반기는 부처님 도량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대승불교 전법 도량 명법선인데요.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기다리던 최고의 축제가 펼쳐지는 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희망을 나누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환희심 가득했던 복찬 감동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부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0: 의연 스님의 장중한 법고 소리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봉축법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청정한 기운이 차오릅니다. 불기 2570년, 올해 봉축표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인데요. 2600여 년 전,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 더 없는 평안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들 곁에 놔두신 부처님처럼 명법사는 회주이신 화정 명사 스님과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상고불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온 기도와 수행, 나눔의 도량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는 동체 대비 불보살님의 고귀한 정신으로 나와 당신 모두가 미소짓는 행복한 세상을 발원하며 마음밭에 스스로 불성을 심고 가꾸는 멋진 불자들의 귀처가 되어왔습니다.

0: 명법사 보리회의 맑은 음성 공양에 이어 보리회 김현웅 불자가 힘찬 목소리로 부처님 성전을 봉독했습니다.
1: 하는 이는 다음과 같이 실천해야 한다. 유능하고 정직하며 올곧아야 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이라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안락함이 깃들기를 기원해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외아들을 자신의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한량 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의 태도라고 한다.
2: 큰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했습니다.
0: 계속해서 시대의 선 지식이자 독립운동가셨던 용성조사의 유언을 계승한 용성진정조사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됐습니다. 올해는 평택시 고등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2: 장학금을 내려주신 조사님께 큰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노패 정정식이 있겠습니다. 공노패 평택시장 정장선 정계 30년의 세월을 거짓과 결탁하지 않으시고 항상 정의로운 정치로 회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6년 부처님 모신 날 대한불교조계종 명법사 주지 화정 합장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3: 하늘과 땅이 상소로운 광명에 환희하며 축복하는 오늘, 저희 불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오며 반원하옵나니, 저희들이 무량한 세월에 걸쳐 몸으로 지어온 그릇된 행동과 입으로 지어온 그릇된 언어와 마음으로 지어온 그릇된 망상들을 참회하옵니다. 나눔으로 하나 되는 밝고 맑은 마음들을 모아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진리의 발걸음을 따라서 자비의 원력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2: 큰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명법사 사부대중을 대표해 불심 도문 대종사의 뒤를 이은 석가여라의 부촉법 제71대 조사 법장당 화정 명사 스님께서 관욕의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스님께서 출가 득도하신 지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4: 존경하는 평택 시민과 명법사 신도님들께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네가 행복을 창조하는 주인이다, 이 말씀 하나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570년이라는 세월이 오도록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도 대신해 주세요. 복받게 해 주세요. 이러면서 시대는 흘러가면서도 고통은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모순된 것을 보고, 아, 내가 스님이 돼서 기필코 이 모순을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출가했습니다. 그 모순이 무엇이냐? 진실해라, 착해라. 좋죠. 근데 착한 사람이 항상 밀려. 누구한테? 악한 사람한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또 밀려.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저는 17에 너무 붕괴해서 제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78세인데 오늘까지 쉬어보지를 못했어. 30년 전에 우리 시장님이 국회의원 나왔는데 제가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때를 뺏기고 비누질을 했습니다. 너무 심했죠. 그런데도 제 꼴을 보면서 정치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더럽다고 국회에서 발로 차버리고 나왔는데 제가 박수했어요. 박수 쳤어요. 여러분들 쳐봐. 아, 세게 쳐야지. 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아니라고 할 줄 아는, 또 착한 일을 했을 때는 함께 박수치는 이러한 진정성이 이 사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요 작년인가 발납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매일 놀립니다. 시장님, 당신이 기독교인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명법사 오셨죠? 여러분들 이 말 잘 들어야 돼. 오늘 자기가 실체가 아니라면은 인생살이가 실체가 아닌 거야. 가짜인 거야. 가짜. 응? 고통의 창조를 자기가 하면서 하는 거지. 아, 하모요, 하모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장로님이지만 불자보다 더 명법사 사랑하시고 평택시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주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어서, 떳떳해서. 왜? 평택에는 시장님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제 은 30년 정계를 내일 모레 떠나. 근데 내가 무슨 뭐 응? 짱도 아니고 높지도 않고 어느 자리가 좀 하나 있었으면 글도 쓰고 싶고 자랑도 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저는 30년을 우리 시장님을 옆에서 쳐다봐가면서 엄마같이, 아빠같이, 누나같이 항상 지켜보며 살았어. 잘해셔야 하니까, 또 복받게끔 사셔야 하니까. 그런데 정말 해냈으니 얼마나 장이야. 박수.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명법사는 이런데야. 그런데 우리 예? 시장님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유 또 그만둔대. 응? 예? 앞으로도 챙챙해서 저는 이제 시장은 세 번 사니까 두 번 사니까 한 번 더 살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될 줄 알았지. 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할 줄 알았지. 근데 스님한테 아니면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서 그러는지 그만둔대잖아. 처음에는 너무 놀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랑스러운 일이더라고. 여러분 그렇죠? 욕심을 버렸으니까. 이 소리를 전국 방방곡곡에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 명함이 있기를 하나, 내가 회사 사장이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아 요렇게 내 자리를 만나게 돼서 제가 공로패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욕심버리면 행복하다는 말씀이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 복받는다는 얘기예요. 알았나요? 세게 쳐야지, 세게. 우리 정장선 시장님 멋있어. 전 세계에서 이런 정치인은 나 처음 봤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면서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사님께 큰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축사 모시겠습니다.
5: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명법사에서는 화정스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울 때 저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수시로 떡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고생 많이 한다고 그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이 오늘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공로패까지 주신 스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큰 박수 올립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모든 생명이 한숨과 눈물을 여의고 환희로운 미소를 펴찾는 날. 명법사 합창단이 온 마음을 다해 울리는 찬물과 공양이 사람들의 가슴에 봉축의 등불을 켭니다.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님을 알기에 부처님 제자로서 항상 나누며 살아가겠노란 불자들의 다짐이 세상을 물들입니다.

웅장했던 봉축법회 여운을 안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세상에 전하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명법사에서 평택역을 거쳐 다시 명법사까지 약 5km 거리를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걸었는데요. 걸음걸음마다 모두의 평안과 화합을 염원하는 자비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경례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흥겨운 공연이 막을 올렸습니다. 노악단이 신명나는 가락으로 올해 명법사 예술제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명법사에선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낮과 밤에 두 번의 공연을 합니다. 봉축의 의미를 담은 명법사 예술제와 평택 시민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명법사 산사음악회인데요.

어른들의 노련한 사물놀이 연주가 끝나고 청년 불자들로 구성된 청보리 예술단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의 음악 잠시 감상해볼까요?

이번엔 봉축법회에서 음성 공양을 해준 명법사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한복이 참 잘 어울리는 보살님들의 노래도 함께 들어보시죠.

어린이 불자들이 그동안 연습한 댄스와 율동을 선보입니다. 이야, 정말 귀여운 천진불들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함박웃음이 지어지는데요. 해맑은 동심으로 우리도

명법사는 어린이 청소년 전법 도량으로도 유명합니다. 보살이 손 어린이들부터 연세 지긋한 보살님, 거사님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이 함께 진행하며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명법사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평택 시민들의 축제로 정평이 난 산사음악회에 동참하기 위해서인데요. 낮보다 더 뜨거운 명법사의 부처님 오신 날 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화려한 무대 매너를 뽐내는 화장 장엄단의 북춤.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봄밤에 낭만이 흐르는 신앙송과 색소폰 연주가 이어집니다.
1: 인덕향 연초록 잎은 겨울나무의 고백서다. 벌거벗은 몸으로 쓴 파릇한 비망록. 잎 떨군 자리마다 귀 하나씩 달아두고 누군가의 환호와 박수가 없어도 지나가는 이의 어깨 위 잠깐의 그늘을 얹어주며 빛과 바람 사이에 서 있는 일.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 한 생을 들어 봄 한 장의 잎으로 돌려주는 봄나무처럼.
0: 이번엔 불자 가수 윤지우 씨의 무대입니다.

0: 불법승!
1: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모아 명법사 산사음악회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의 향연, 눈부신 꽃송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중생의 무명을 한심에 걷어내는 부처님 지혜의 광명, 세상을 따스한 행복으로 물들이는 자비의 불꽃, 언제나 불자답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불빛이 되어 다 함께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굳은 원력이 빛을 발합니다.

평소엔 그저 조용하게 기도하고 수행하던 분들이 오늘만큼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슴 속에 품어두었던 끼와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내는 모습 정말 멋진데요. 우리도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같이 즐겨볼까요?

이번엔 창작 찬물가로 무대에 선 청보리예술단. 청보리예술단은 명법사가 자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신행 문화.

0: 부처님 법안에서 하나 되어 공부도 일도 신행도 최선을 다하는 명법사 청년 불자들
1: 감사합니다.
0: 응원합니다. 명법사의 밤하늘을 수놓는 환희로운 목소리, 신도회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모두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고 내일을 더욱 힘차게 살아갈 용기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 지혜의 길을 따라 포교하고 나누며 자비의 행을 실천해온 명법사 그 주이신 화정 명사 스님과 사부대중은 앞으로도 연꽃보다 향기로운 불자의 향기로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밝은 등불로 모두가 진정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주인이 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즐거움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땅히 색에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성향 미촉법에 머무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 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소중한 나.
1: 나이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의 그 어떤 세계관이라고나 할까요? 그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2: 네.
0: 윤회. 그래서 바퀴룬자를 쓰고요. 돌회자를 써서 바퀴, 수레바퀴처럼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전생에 기억 안 나죠?
2: 네.
0: 그리고 다음 생에 뭐가 될지도 모르죠?
2: 네.
0: 하지만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시작 없는 옛날부터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해왔고 또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미래 세상에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과거 전생에 하늘 세계에도 태어나 본 적이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릴 것 다 누려본 적도 있고 혹은 짐승으로 태어나서 뭐 유기견이 되었다 본 적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못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이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지구의 수명이 45억 년 정도 되는데 예? 그 45억 년 동안 뭐 인류가 태어난 거는 뭐 몇십만 년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여태껏 윤회를 돌고 돈 게 조금 시간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불교의 우주관을 협소하게 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만드신 세계가 지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우주를 통틀어서 이 모든 우주를 가루로 만든 먼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우주가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주에 수많은 중생들을 살고 있는 세상들이 쫙 펼쳐져 있대요. 그리고 이 우주 이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우주 이전의 우주 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지금은 지구 세상에서 이렇게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전생에 내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지은 업보대로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았던 거 있죠?
2: 네.
0: 또 막 싫었던 거 있죠?
2: 네.
0: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업보가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돼서 이 윤회를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면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너 해탈했냐?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면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해탈과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상, 수 없는 세상 윤회를 한다는 것,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윤회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윤회를 할 때 윤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업에 끄달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업생이라고 해요. 네. 무슨 생? 업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업보의 업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산 게 개같이 살았으면 다음 세상에 뭘로 태어나요? 개로 태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다음 세상에 귀여운 고양이로 태어날 거야 해도 살아왔던 삶이 아주 숭고하고 거룩했으면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고. 내가 지은 업대로 태어나는 거지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업생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길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왔던 나의 삶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업보를 많이 지었으면 죽은 뒤에 저절로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해도 눈 떠보니 지옥인 거예요. 예, 남 얘기 아니야? 남 얘기 아니야? 예, 남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선업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었으며 나는 하늘색에 태어나기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해도 어디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업보대로 태어나는 게 업생이에요. 업생. 그런데 내 소원대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소원대로 태어나는 걸 원생이라고 해요. 무슨 생? 원생. 내 원대로 태어난다. 아우 나 뭐 이번 생에는 나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나 저기 조금 나 뭐 미국에 가서 거기 날씨 좋은데 태어나서 맨날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서핑하고 나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원을 세워서 그쪽에 태어난다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국에 나 여름 질렸어. 나 좀 시원한 데 태어날래 하면 좀 북쪽에 시원한 데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이번 생에는 내가 스님으로 평생 스님으로 살면서 내가 세상 일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는 스님이 되지 않고 속인으로 태어나서 사회생활하면서 불법을 널리 전할 거야 해서 다음 세상에는 그냥 평범한 세속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노보살님은 아이고 평생 애들 키우면서 절에 다니면서 내 기도나 수행도 제대로 못했는데 다음 생에는 나는 수행하는 스님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난 수행만 할 거야 이래서 다음 생에 스님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가 내 원, 원력, 소원에 의해서 다음 생에 결정짓는 걸 무슨 생이라고 한다? 원생이라고 해요. 근데 원생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겁나 어려워요. 다음 생을 내가 지어놓은 업보를 꿰뚫고 내 원력대로 태어난다는 건 엄청난 수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업생하고 싶어요? 원생하고 싶어요? 안 돼? 여러분 안 돼. 네? 놓아버려.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원생할 수 있어요. 예, 예. 여러분 대구에 파계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파계사 서운하겠다. 네, 그 대구 팔공산에 동화사라는 큰 절이 있고요. 동화사 옆쪽에 보면 파계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파계사가. 파계사가 그 영조 알죠? 임금, 조선왕. 네. 영조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찰입니다. 그 오늘 그 원생에 대해서, 원력대로 태어나는 원생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파계사, 그 대구에 파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파계사가 원래 신라 시대 때 지어졌대요. 신라 애장왕 시대 때 지어졌다가 이제 천년고찰이죠. 조선시대까지 이제 꾸준하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찰이 내려왔는데 조선시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숭유억불 시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숭유억불 시대. 그 조선시대도 희한해. 왜냐하면 이성계 스승이 누구예요? 무학대사잖아요. 이성계 스승이 무학대사잖아요. 네. 그래놓고 조선시대 때 가장 그 불교를 심하게 탄압했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 무학대사님이 잘못하셔서 조선시대 기껏 열어줬더니 뭐 뭔가 기쁜 뜻이 있었겠죠. 하여튼 이성계는 개인적으로 불자였답니다. 근데 그 밑에 정도전이었다든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인재들이 다들 성리학자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그런
종교를 통한 어떤 주도권 싸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교가 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불교가 조선시대 때 처참하게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스님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 막 천민 대우받고 막 유생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그 너무 힘들었던 게 부역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노동을 시키는 부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스님들을 그냥 쥐잡듯이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뭐 스님들이 뭐 노가다 뭐 툭하면 막 일 시키고 그 대구 파괴사도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또 대구 지방에 또 선비 유명한 선비들이 많았거든요. 또 대구가 또 뭐 점잖은 선비의 도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또 유생들이 힘이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대구 쪽에 있는 스님들이 많이 또 힘들었나 봐요. 그 파괴사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스님들이 맨날 유생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맨날 나라에서 시키는 부역에 동원되다 보니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는데도 수행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파괴사의 용파라는 큰 스님이 계셨대요. 용파 스님. 예? 막 용을 파. 하여튼 용파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용파 스님께서 보다 보다 그냥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해서 다음과 같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양으로 올라간다. 한양에 가서 내가 서울이죠. 서울에 올라가서 한양에 올라가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상소해서 내가 우리 파괴사만큼이라도 스님들이 편안하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일을 내가 꾸며보겠다. 내 이 일을 해결하고야 말리라 하고 이제 딱 원력을 세우십니다. 용파 스님께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셔요. 한양으로 딱 올라왔는데 웬걸? 한양 도성 안에는 스님들이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 허락이 없이는. 그러니까 용파 스님이 기껏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어떡하지?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면서 남대문 있죠. 네. 네, 남대문 밖에서 거기 한양 도성 밖에 남대문 쪽에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올렸답니다. 간절하게 제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복을 지어야 됩니다. 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큰 일을 이루려면 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뭘 하든 일이 저절로 잘 풀리는 분들은 이미 전생에 지어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 생에 내가 지어놓은 게 없는 것 같으면 이번 생에라도 많이 지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들이 큰 시험 앞두고 있으면 뭐 사찰에다 큰 시주를 하고 기도를 올린다든가 이런 게 이제 뭐 복을 지으려는 뭐 또 뭐 아들이 뭐 큰 시험에 가면 뭐 방생하러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파 스님도 내가 큰 권력자를 만나고 내 뜻을 이루려면 나도 복을 지어야 된다 생각이 되셔서 그 남대문 밖에 한강물에 가가지고 매일 한강물에서 한강을 떠다가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물을 공짜로 보시를 올렸대요. 그 옛날에는 물이 귀해서 물보시가 엄청 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도들이 그 뭐 이렇게 생수 같은 거 사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불단에 올려놓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물보시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불자분들이 100일 기도하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100일 기도해놓고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몇 년은 해야 된다? 3년. 3년인데도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년. 아우 마음에 든다. 6년에도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안 할 거면서. 내가 효과 없어도 10년 기도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예, 네, 그다음 말이라도 잘해서 고맙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하다가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스님이. 3년을 한결같이 기도하고 물보시를 널리 했는 복을 지었는데 너 때가 이르질 않았구나. 그래서 밤 늦게까지 밤을 지새우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올렸는데 3년이 지나서 밤새워서 기도를 올린 그날
숙종, 임금 숙종의 꿈을 꿉니다. 예, 숙종이. 숙종 아시죠? 숙종. 예, 봤어요? 예. 예. 그 뭐 태종태세 문단세 뭐 나오잖아요. 예, 숙종이 다 이제 꿈을 꾼데 꿈에 남대문에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남대문에 딱 올라가는데 남대문에서 저쪽에 세 번째 집에서 갑자기 파란 용과 누런 용, 그러니까 청룡과 황룡의 큰 빛을 뿜으면서 그 집에서 두 마리의 용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그 꿈에서 딱 용꿈이잖아, 용꿈. 용꿈이 이제 두 마리가, 용 두 마리가 청룡과 황룡이 막 빛을 뿜으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고 꿈에서 딱 낀대. 야, 이거 누가 봐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꿈 꾸면 우리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돼요? 복권, 로또. 예, 로또. 예. 그래서, 근데 그 당시 로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 지금 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꿈이 신기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믿음직한 신하를 딱 부릅니다. 꿈에서 남대문 쪽에서 세 번째 집이었잖아요. 네. 그 세 번째 집 쪽에 내가 신기한 꿈을 꿔서 그런데 그 집에 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궁 밖에 나가가지고 남대문에 가서 세 번째 집을 딱 찾아가 봤더니 누가 계셔요? 용파스님 계시는 거예요. 용파스님. 뭘 파고 있어요? 용을 파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용파스님을 모셔왔어요. 그 임금님이 숙종이 딱 보더니 대사는 누구시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하니까 예, 산승은 용파라고 하옵니다. 하니까 숙종이 무릎에 딱 치면서 용용자잖아요. 아, 이름에 용이 있으니 그래서 무슨 꿈을 꿨구나? 용꿈을 꿨구나. 내가 오늘 스님을 만나려고 용꿈을 꿨나 보. 어쩐 일로 그래 그 대구에서 한양까지 오셨어? 이러니까 자취조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구에 있는데 파계사에 있는데 유생들이 득세하고 막 횡포를 부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머리 깎고 수행 좀 하겠다는데 그 꼴을 못 보고 나라에선 부역 엄청나게 시키고 노가다 시켜놓고 주는 거는 없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제 그 용파스님이 뭐 우리가 호구냐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사정을 했겠죠. 그 숙종이 다 듣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의 권력으로, 임금의 명으로 스님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Give and take. 예? 공짜는 없다. 나도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내가 청을 들어주겠어. 아, 그래. 임금님, 그러면, 전하, 그러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숙종이 자손이 빈약했대요. 뭐 그 장희빈사의 아들이 하나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아들이 하나인가 있었는데 되게 몸도 건강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자손이 빈약해서 후손이 위태롭소. 그러니 튼튼한 왕자를 낳을 수 있게 생남불공을 올려주시오.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자를 낳을 수 있게 생남불공이라고 하거든요. 남자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불공, 생남불공.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예. 예, 그 뭐 그래요? 예, 뭐 안 할 수도 있죠. 뭐. 옛날 할머니들은 다 하셨잖아요. 예, 절에 가서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그래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 숙종이 하는 얘기가 한양 근처에 요 한양에서 근처에 절을 하나 선택해서 100일 동안 100일 생남불공을 올려주시오. 그러면 우리 궁에서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하고 매일 우리가 예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파스님 그 얘기 딱 듣고 그러면 왕자만 우리가 기도 올려서 왕자만 낳게 해주면 우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파스님이 좋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웬 용기? 그러다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게 근데 임금님, 전하 이게 큰 기도기 때문에 저 하나의 법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마치 금강산에서 수행을 아주 잘한 농산이란 스님이 있습니다. 요 농산이란 스님이 요 근처에 있는데 농산 스님하고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 임금님이 아이 그 숙종이 그건 알아서 그건 대사 마음대로 하시오. 어쨌거나 백일기도 끝나고 제발 그 왕자 낳을 수 있도록 생명불공이나 잘 올려주시오. 요게 된다면 내가 우리 대사님 내가 소원 성취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하고 이제 이야기가 잘 된 뒤에
이제 그 금강산에서 공부했다는 농산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농산스님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싹 풀어요. 이제 썰을 막 풉니다. 이제 싸바 싸바 쇼바 싸바 싸바 싸바 해서 이제 쇼부를 봐요. 예? 스님 도와주시오. 우리 불법의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시오. 100일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그 농산스님이 좋습니다. 나라를 위한 거고 스님들을 위한 일 아닙니까? 나도 함께 힘을 모아서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 근처에서 이제 기도를 올리잖아요. 농산스님은 저 북한

0: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아들 하나 봐야. 그래서 이제 백일 기도를 열심히 올리다가 한 70일 정도가 지났대요. 70일에 딱 지난 뒤에 여러분 아까도 윤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다음 생 태어난 게 자기 업보대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1: 네.
0: 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난다면 복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1: 아, 네.
0: 복이 많아야죠.
1: 네.
0: 그래서 이 용파스님이 이렇게 깊은 성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천안통으로 그 조선에 있는 그 백성들을 싹 살펴봤대요.
1: 아.
0: 조선의 백성 중에 죽은 뒤에 왕자로 태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싹 이렇게 살펴봤대요. 그 신통력이 있는 스님이에요. 싹 조선 그 우리 금수강산 네 그 모든 그 백성들을 싹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백성 수많은 백성들 중에 왕자로 태어날 만한 인연 있는 중생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1: 있었더라.
0: 없었더라. 네. 아 그 둘 중에 하나도 못 맞춰. 예? 네. 있었더라면 재미가 없고 여기 이제 또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날 만한 복 있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져요. 기도가 끝나려면 이제 30일에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후에 어떻게든 뭐 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날 만한 인연이 있는 그 중생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딱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할 수 없구나. 내가 가든지 농산 스님이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 중에서는 왕자로 태어날 만한 그릇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나마 수행을 많이 하신 용파스님하고 농산 스님. 그러니까 이거는 원생이에요. 원생.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몸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편지를 싹 이제 저기 북한산 금서남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있는 농산 스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절절하게 보내요. 스님, 예? 그동안 뭐 잘 안녕하셨는지요? 예? 그러면서 지금 같은 뭐 이렇게 매일 카톡으로 카톡으로 뭐 이렇게 예? 스님이 가야겠어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편지를 절절하게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회향하려면 회향이 이제 기도 마지막을 회향이라고 해요.
1: 네.
0: 기도가 회향되려면 이제 30일 남짓 남았는데 내가 천안통으로 다음 세상에 몸을 받고 왕자로 태어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리 조선반도를 훑어봐도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든지 스님이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나는 살아서 파계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니 차마 제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님, 중생들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스님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이 몸을 바꿔 다음 세상에 왕자로 태어나서 임금이 되셔서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해주시고 우리 불법을 위해서 우리 불법을 보호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예? 뭐 부디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딱 보냈어요. 지금 내용이 길죠? 줄이면 이거예요. 네가 가라. 나 못 가니까 네가 가라. 어? 스님이 죽어라. 이 얘기예요. 그 편지를 농산 스님이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 스님이 딱 보더니 제자들이 아, 무슨 편지인데 그렇게 어? 깊이 몰두해서 보십니까? 이러니까 허허허 나보고 가라네. 막 이러면서 어? 그래서 이제 다 아, 가라면 가야지. 그래서 농산 스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겨셨답니다. 내가 이번 생에 머리를 깎아 출가한 뜻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었지 임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인연법이니 인연법이 중요해요.
1: 네. 네.
0: 모든 게 다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1: 네.
0: 이러한 상황이 온 것도 다 내 인연법이니 내가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남은 30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 남은 30일이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원생이죠, 원생.
1: 네.
0: 여러분들, 아우, 그럼 스님, 다음 생에 제가 갈게요. 이런다고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1: 네.
0: 네, 우리는 업생이에요.
1: 네.
0: 내가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나고 싶어도 내 업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 네. 네?
0: 그 이제 원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한 뒤에 마지막 이제 회향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향날이 돼서 이제 그 용파스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도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싹 보내요. 그래서 용파 스님이 자기가 농산 스님에게 보냈던 그 편지 사본이랑 그리고 농산 스님이 자기한테 보냈던 그 편지 답장을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예, 그게 편지를 잘 옆에다 이제 보관을 한 뒤에 한편 이제 다음 세상을 준비하던 농산 스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생각지도 못하게 50년 동안 만건을 쓰게 생겼구나 이랬대요. 만건이라는 게 스님들은 이제 머리가 이제 삭발이잖아요. 예. 예. 근데 만건이 뭐냐면 옛날 선비들은 머리를 키면 상투를 쓰잖아요. 예. 상투할 때 머리를 흘러내리지 않게 끈을 묶은 게 만건이었어요. 만건. 상투할 때 그 끈 묶는 끈 그게 이제 만건이라고 합니다. 그 농산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생각지도 않게 50년 동안 만건을 쓰게 생겼구나. 그리고 백일 기도가 끝나고 난 그 다음날 호련히 가만히 앉은 채 미소를 띠면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이제 원생이 된 거죠. 그리고 농산 쌤의 백일 기도를 끝내고 탁 목숨이 딱 숨이 끊기고 난 그 다음날 밤에 태몽을 꿉니다. 궁궐에서. 궁궐에 하얀 용이 이렇게 넘어오는 꿈을 꿨대요. 하얀 용이. 예. 하얀 용이 넘어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보경당에 들어가더래요. 보경당이 어디냐면 숙종의 이제 그 숙빈 최 씨, 숙종이 이제 사랑하는 숙빈 최 씨가 머무르고 있는 처소가 보경당이었대요. 보경당에 하얀 용이 쓱 들어가는 꿈을 꿨답니다. 그 태몽이죠. 그리고 궁궐에서 이제 발칵 이제 뒤집혀진 거예요. 그 왕이 급하게 용파쌤을 불러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왕자 생남불공 왕자 불공을 백일 기도를 올렸는데 백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 올리던 농산 스님이 갑자기 죽어버렸었으니 이게 무슨 불길한 일이냐고 그때 그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를 용파 스님이 싹 이렇게 챙겨놨다고 했잖아요. 그 편지를 싹 저 이거 서로 저희가 백일 기도 중에서 70일 기도를 70일을 마치고 나서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이걸 읽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이제 숙종이 그 편지를 봤더니 내용이 이제 뭐 네가 죽어라 뭐 알겠다 오바 뭐 네가 가라 하와이도 아니고 뭐 네가 가라 왕자 뭐 이거죠. 그걸 보고 이런 깊은 뜻이 있었냐고. 그 때마침 궁궐에서 이제 무슨 꿈을 꿨어요. 하얀 용 태몽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심이 싹 녹는 거예요.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냐. 요새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어디서 수작이야 막 이런. 이럴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하여튼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태몽을 꾸고 며칠 안 돼서 숙빈 최 씨한테 태기가 느껴집니다. 태기가 느껴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숙종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을 다 이렇게 내려놨대요. 그리고 이제 달이 차서 드디어 아주 튼튼한 포동포동한 왕자를 낳게 됩니다. 이 왕자가 나중에 뒷날에 누가 된다? 영조가 되는 겁니다. 영조. 여러분 정조 알죠?
1: 네.
0: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
1: 네.
0: 사도세자 아버지가 영조잖아요. 예, 국사 시간에 안 배웠어요? 예, 다 아시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영조 후대 영조가 되는 포동포동한 이제 왕자를 낳게 돼요. 왕자를 낳았으니까 백일 생남불공이 성공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역사 기록에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그렇게 뭐 저 누구지? 저기 우리 용파 스님을 만나가지고 용파 스님한테 백일기도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야사처럼 전해 내려오지만 이제 그 용파 대사에게 숙종이 호를 내려줬다 이런 거는 분명히 기록에 있대요. 괜히 호를 내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파 스님에게 뭐라고 호를 내려줬냐면 숙종이 현응이라고 내려줬대요. 근데 뜻이 뭐냐면 현자가 검을 형자에 응답하다 했대요. 응 있죠. 응하다. 응답하다. 응하다. 근데 현자가 검을 현자를 쓰지만 그 뜻이 자전에 보면 신묘하다, 신비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신묘하다, 신비롭다. 그러니까 기도를 올려서 신묘함에 그 기도 소원에 응답했다 해가지고 현응이라고 쳐준 거예요. 현응, 현, 그 신비로움에 저기 이제 응답을 해줬다. 현응이라고 호를 쳐주고 그리고 무슨 명을 내리냐면 파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파계사 사방 40리 안에 있는 곳에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다 줘라? 파계사에 줘라 라고 했대요. 사방 40리면 어마어마하게.

0: 세금을 많이 거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덥석 받았을지도 몰라. 와 로또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용파 이 현흥 용파 스님이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저희는 그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따로 소원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 역대 왕실의 왕들의 위패를 파괴사에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매일매일 그 돌아가신 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극락왕생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 숙종은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죠. 자기 조상님들 기도 올려주겠다. 아까 어우 용파대사 쿨하다. 아니, 오히려 내가 고마운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해준다고 해서 허락을 해줬답니다. 역대 왕들의 위패 모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고 딱 이제 파괴사에다가 그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셨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생들 막 횡포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찰에서 횡포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한양행이죠. 네? 바로 지옥행이죠. 네? 그러니까 유생들이 이제 파괴사에 와서는 횡포를 못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찰이다 보니까 스님들의 함부로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역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뒤로 파괴사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대요.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이제 그러면 이 영조 이제 요 숙종의 아들인 뒷날의 영조가 되는 이 분은 결국 전생에 누구였다? 네, 농산 스님이었다는 거죠. 농산 스님의 원생으로 태어나게 된 거다. 근데 이 이야기가 불교설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79년도에 그 파괴사의 관세음보살상이 있대요. 오래된 관세음보살상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상을 새로 개금을 하게 됐대요. 그 이제 많이 이제 오래되고 낡으니까 금치를 새로 하는 거거든요. 개금을 하면서 복장 이제 부처님 배 불상 안에다가 뭐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불상을 이렇게 꺼냈는데 불상 안에 영조가 살아생전에 직접 입었던 도포가 들어있더래요.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역대 임금이 자기가 입었던 도포를 저기 복장하대도 넣는 경우가 흔하다 흔치 않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 농산 스님이 백일기도라고 다음 생에 영조로 태어났다라는 불교설화에 한층 더 신빙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 영조가 입었던 도포도 이렇게 사진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신비스러운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근데 그 농산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50년 동안 망건을 쓰게 되었구나라는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영조가 31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83세의 세상을 떠나요. 역대 조선왕 중에 가장 재위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52년. 딱 50년에 맞춘 거죠. 52년. 그래서 정말 묘하구나.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 싹 이렇게 스쳐가는 게 있더라고요. 영조하고 사도세자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전생에 어떤 서로 간의 업보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떤 기록이나 책에서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전생 업보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지만 아마 머나먼 과거 전생에 영조, 농산 스님이죠? 농산 스님과 이 사도세자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서로 어떤 악연이 있지 않았겠냐. 제가 한번 이런 망상을 떨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영조는 실제로 영조가 사도세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비정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국사에서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많이 했고 분당 정치를 막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훌륭한 그런 정치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정조를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정조의 어떤 훌륭한 정치의 밑바탕이 영조가 털을 잘 닦아놨기 때문이다. 또 이런 실제로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다음 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원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삶 이걸 뭐라고 부른다? 원생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 업생하지 말고 웬만하면 뭐 해라? 원생해라. 근데 지금 수준으로는 될 것 같다 안 같다. 예, 아, 안 돼 안 돼. 어디 얼굴 보자. 아유 멀었다 멀었어. 예, 예.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예.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니나 잘해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예, 예. 있구나.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 말이었고요. 자. 이런 또 원생과 관계된 또 재미난 얘기가 조선시대 때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아시죠?
1: 네.
0: 부산의 가장 유명한 사찰 중에 범어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범어사에 조선시대 때 낭백이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네. 이 낭백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낭백 스님께서도 그 일제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이 부산에서 맨날 유생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항상 부역 때문에 스님들이 끌려나가서 일하느라 수행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낀 거예요. 그 아까 말한 파계사 용파 스님처럼. 그래서 남백 스님이 마음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웠답니다. 부처님 제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빨리 죽어서 다음 생에 큰 권력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큰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면 제가 요 우리 범어사의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죽어서 다음 세상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제가 큰 벼슬을 얻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답니다. 아,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낭백 스님이 그 기도만 올리면 복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자기의 원이 성취되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쳤냐면 그 부산에 가면 동래라고 있어요. 그 동래에 오고 가는 길목에다가 샘을 하나 팠대요. 힘들게 옛날에 우물 하나 파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힘들게 힘들게 샘을 파서 오고 가는 행인들이 쉬었다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샘물을 파고 그리고 그 근처에다가 밭을 개간했대요. 힘들게 힘들게 밭을 개간해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 여행객들이 한테 무료로, 보시로 그 밭에서, 개간한 밭에서 나오는 채소, 야채를 무보시로 다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가면 기장이라고 있대요. 기장. 예, 다 아세요? 부산에서 오셨나? 기장에 올라가는 고갯길에 조그만 초가집을 쳐가지고 거기서 집신을 삼아서 그 골목 고개를 지나가는 여행객들한테 무료로 집신을 다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힘들게 복을 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제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빨리 죽으면 다음 세상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큰 벼슬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범어사 스님들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크게 힘을 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를 올렸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업생, 원생. 이제 원생이죠. 그 복을 짓고 기도를 하면서 다음 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짓고 이제 그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딱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딱 촉이 오나 봐요.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렇게. 그래서 숲에 들어가셨답니다. 왜 숲에 들어가셨냐? 숲에 들어와서 굶주린 삼진승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그 자기 몸을 마지막으로 보시하는 최고의 보시행이에요. 숲에 들어가서 내 몸뚱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라 짐승들아 해서 산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숨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경상도 감찰사에 순찰사에 조엄이라는 이름의 관리가 왔답니다. 조엄. 네, 조엄이라는 관리가 경상도 순찰사로 와서 그 동네 있죠. 동래군. 네, 그 부산에 있는 동래군에 이렇게 순찰을 왔대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더래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어디 경치 좋은 데가 있느냐. 아유, 요쪽 동네 저기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 범어사? 한번 가보자. 그 범어사에 다 이렇게 갔는데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느껴지죠? 어디서 많이 와본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데자뷰 현상이라고 있는데 아시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데자뷰. 예? 자, 그래서 고향이 온 것 같은 느낌에서 이제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절을 올리고 주지스님이 멀리서 큰 이제 저 관리가 왔다니까 이렇게 모신 거예요. 이제 젊은 관리를 모신 뒤에 이렇게 차를 나누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 주지스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조엄이 그 관리가 조엄이라는 이름의 관리가 여기 뭐 힘든 일은 없습니까? 하니까 주지스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절이 막 부역이 많아서 스님들이 수행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하니까 갑자기 조엄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래요. 막 가슴이 뛰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지스님이 아 참 이상합니다. 사실 오늘 예전에 남백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남백 스님께서 자기가 다음 세상에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며 큰 벼슬 관리로 태어나서 이 범어사 스님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항상 원력을 세웠는데 오늘이 남백 스님 제삿날입니다. 제삿날에 우리 젊은 관리가 오셔서 범어사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혹시 남백 스님이 죽어서 이번 생에 우리 조엄이라는 관리로 오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조엄이라는 이 관리가 범어사 스님들이 수행하면 전념할 수 있도록 부역을 다 면제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엄이란 관리가 항상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는데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세요?
1: 네.
0: 일본에서 우리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최초로 고구마를 수입해 오신 분이 누구다? 이 조엄입니다. 예, 그 고구마 하면 이제 조엄. 위인전에도 나와요. 고구마 할아버지 조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조엄이 평생토록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고 그리고 불사를 굉장히 많이 행했답니다. 수많은 절을 다니면서 불사를 많이 행했고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전생에 남백스님이었다는 말을 당신 입으로는 한 번도 내뱉은 적은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남백스님의 후신일 것이다. 남백스님의 원생으로 온 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조엄을 남백스님의 후신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범어사의 어상교라는 다리 밑에 비석들을 모아놓은 비석골이 있대요. 그 비석골에 조엄을 위한 비석을 따로 세워놨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사라에서는 그 남백 스님의 죽어서 후신으로 이 조엄이라는 이 선비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재미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업생과 원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생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좋든 싫든 다음 생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원생은 다음 생을 내 원력대로, 내 소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모습대로 받는 거. 이게 바로 원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업생을 해야 될까요? 원생을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시고 좋은 원력을 계속 심어 놓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 원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에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부처님께 베풀 때에는 기쁘고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친구에게 베풀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마른 꽃잎과 나무 껍질 그리고 씨앗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햇살과 자연과 구름의 언어입니다. 작가 전미경님은 2008년 남양주 봉선사를 시작으로 2019년 예산 수덕사에 이르기까지 11년간 전국 108개 산사를 순례하며 채집한 자연의 기억을 앞화로 담았는데요. 그 결과 캔버스 위에 남은 것은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의 언어, 즉 꽃씨가 스스로 써내려간 신화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작가 전미경님을 모시고 아파를 모티브로 풀어낸 자연과 예술, 수행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0: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아,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1: 아,
0: 감사드리고요.
1: 영광입니다.
0: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1: 네. 아,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을 채집하는 작가 전미경입니다.
0: 네. 자연을 채집한다. 참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제가 앞서서 아파 작가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 시청자들이 아파 작가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것이 아파인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아파라는 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커다란, 제가 이제 에너지를 채집한다고 이러거든요.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식물들, 뭐 꽃잎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나무 껍질, 씨앗을 채집을 해서 평면적으로 누른 건조를 해요. 수분을 완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천연 미술 재료가 되어주는 거죠. 그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을 아파라고
0: 아,
1: 하고요.
0: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꽃화자, 꽃화자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아파 하면은 꽃만 눌러서 작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꽃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1: 그 아파라는 말이 한자어예요. 눌룰 아베 꽃화를 써서 아파라고 하는데요. 그 꽃화의 화에는 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 후반에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에 그때 이제 귀부인들이 상가들로 채집 여행을 참 많이 떠났대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바구니 하나 들고.
1: 맞아요. 그래서 그 채집한 재료를 누른 건조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각종 공예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머리핀이라든지 뭐 브로치라든지 심지어 뭐책 위에다가도 디자인을 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조님들께서 그 문풍지에다가 댄잎도 붙이고 뭐
0: 많이 했죠.
1: 단풍잎 붙이고 이제 그런 그래서 뭐그방 안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그랬었죠.
0: 맞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문살에 발라진 문그 한지를 다 뜯어내고 가을이면은 꼭 새로 바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우리가 단풍잎하고 나무잎도 곱게 물들은 나무잎, 또 국화 잎사귀
1: 맞아요.
0: 이런 거 따다가 그리고 또 가을꽃 따다가 코스모스도 좋고.
1: 뭐 벌개미치나 뭐
0: 예,
1: 구절초꽃도 했었죠,
0: 맞습니다.
1: 많이.
0: 그래서 그꼭 문고리 있는 데는 두꺼워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잘 뚫어지니까 구멍이 잘 나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출가했을 때 운문사는 문이 워낙 많잖아요. 스님들 주무시는 곳도 그렇지만 정각도 많고. 그래서 꼭 가을이면 그거 다 다시 뜯어내서 새로 바를 때.
1: 맞아요.
0: 많이 했습니다. 아, 참, 작가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 한 폭씩,
1: 떠오르시죠?
0: 새로워지네요. 아,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자운형꽃, 자운형과 코스모스 씨앗은 작가님의 예술 세계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볼수 있겠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두 씨앗을 각별히 또 애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을 그 자연물이 풍부한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자연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 들에 나가면 그 보라색, 그 자운형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0: 그렇죠.
1: 굉장히 몽환적이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느 날 자운형꽃의 씨앗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찾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 태아가 엄마의 몸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너무 신비하다.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그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도피안사에 갔어요. 도피안사에 가서 그 국보 63으로 지정되어 있는 통일신라 시대 그 미술 작품인데요. 네. 철조 비로자 나불자상을 만났어요. 네. 아, 처음 딱 봤을 때 그 부처님의 미소에 굉장히 저도 마음을 뺏겼어요. 마치 네. 어린 시절 자운용 꽃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태아의 모양을 네. 닮은 씨앗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어서 제가 작업실에 돌아와서 네. 그 꽃이 신화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죠. 아,
0: 그러셨군요. 네. 작품이 여러 작품이 나왔겠네요.
1: 아, 시리즈 제가 꽃이 신화 1, 2 해서 62점이 나왔어요.
0: 아이고. 네. 많이 작업을 하셨네요. 네.
1: 32개가 이제 꽃이 신화 1 시리즈거든요. 네. 네.
0: 그러면 그 소재로 만들어진 이 네. 지금 네, 작품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1: 네. 그 배경에는 네. 제가 하얀색 백자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 껍질이 한겹한겹 벗겨지는 그 백자작을 콜라주 네. 했고요. 그 앞에 점점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네. 그게 바로 자운형 씨앗이에요.
0: 네. 씨앗을 직접 넣어서?
1: 네, 씨앗, 이제 제가 핀셋으로 작업을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다 디자인을 네.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그러니까요. 보면.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얼굴처럼 생김새가 네.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씨앗으로도 재미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0: 네. 네. 자원형 씨앗이 부처님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었는데요. 네. 이 작품을 직접 가서 보면 네. 전혀 꽃씨 같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네, 새롭게 탄생된. 네. 네. 부처님 작품이네요.
1: 네.
0: 어떻게 자운형 꽃씨를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작품을 하게 됐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작가님들의 이 작품 세계는 네.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운형은 꽃도 참 몽환적이고 아름답지만은 저는 그 자운형 꽃에 대한 지금도 자운형만 나오면 네. 잊지 못하는 게
1: 네.
0: 법정 스님을 모시고 맑고 네. 향기롭게 일을 할 때 네. 매년 봄만 되면 그 불이람하고 남도 한 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여행도 하고 네. 그때 자운형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네. 저 꽃이 무슨 꽃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1: 법정 스님께서요?
0: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무식한 놈 운전하시면서
1: 네, 그런 또 네, 에피소드가 있으셨네요.
0: 그때부터 네. 얼마나 열심히 제가 야생화 꽃 이름을 익혔는지
1: 네.
0: 그때 아마 지금 알고 있는 야생화는 그때 네. 다 익힌 꽃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꽃과 나무들 이름을 참 많이 제가 네. 접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운형 꽃만 보면 스님하고 그 길이 예,

0: 생각이 나는 네. 네. 그런 제가 추억을 갖고 있는데요.
1: 네.
0: 아, 참 예,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이
1: 네, 예,
0: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작가님께는 또 이 씨앗이나 풀꽃, 나무잎 예, 이런 것들 자연물을 소재로 한 아파 작품을 이 작업을 하게 된 또 왜냐하면 작가님들은 수많은 그 방법이 있잖아요. 작품을
1: 그렇죠.
0: 하는데
1: 네.
0: 또 소재도 다양하고
1: 네.
0: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자연물이 소재가 되고 특별히 내가 아파로 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 네, 네
0: 어떤
1: 있었습니다.
0: 계기가 있었습니까?
1: 할머니와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가을이 되면
0: 네.
1: 아까도 잠깐 이제 우리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0: 네.
1: 저희 집에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0: 네.
1: 그 가을 되면 그 누렇게 변한 문창호지를 다 뜯어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창호지를
1: 다 뜯어내서 이제 풀을 쑤어서
0: 네.
1: 새한 창호지를 이제 붙이는 작업을
0: 그렇죠.
1: 해요. 그러면
0: 네.
1: 온 집안이 굉장히 환해졌죠. 근데 할머니께서 저한테 한 가지 밖에 나가서 좀 아름다운 좀 자연물을 좀 채집해 오게 하셨어요.
0: 네.
1: 그때 이제 나가서 가을이니까 구절초라든지
0: 네.
1: 벌개미치라든가 노란 은행잎, 단풍잎, 댄잎 이런 이제 자연물을 채집해 왔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문창호지가 마치 어린 시절 그 스케치북이 되어줬어요. 거기에다 이제 자연물로 이제 미술 창작 활동을 한 거죠. 그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 다 디자인한 후에 창호지를 또 한 장 붙여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자연물이 다 사라진 한겨울에도 집안에 앉아 있으면 너무 포근하고
0: 네.
1: 햇살이 이렇게 비쳤을 때 그 붉은 단풍잎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0: 그렇죠.
1: 잎맥도 너무 아름답고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어린 시절 만났던 그 크레파스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또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0: 네.
1: 아마 제가 평생을 그 자연물 아파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나 싶어요.
0: 그러셨군요.
1: 네.
0: 그러니까 작가시구나.
1: 네.
0: 우리는 그죠. 그런 뭐 은행잎이나 예쁜 단풍잎
1: 네.
0: 또 노랗게 물든 나무잎
1: 네.
0: 온전한 거
1: 네.
0: 이런 거 갖다가 문풍지에만
1: 네.
0: 문풍지, 문창호지에만
1: 문창호지.
0: 넣을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작가님은 이런 작품을 하시구나.
1: 네.
0: 그래서 작가시구나.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시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런데 네. 이제 붓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림이 아니고 손으로 다 이 공예처럼
1: 네.
0: 하고 계신데 손끝으로 씨앗을 붙이고 나무잎을 붙이고 또 물감 대신 햇살에 말린 씨앗,
1: 네.
0: 네, 이런과 씨앗과 꽃,
1: 네.
0: 잎사귀, 뭐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시고요. 저 역시도 그 네잎클로버 보면
1: 네.
0: 새잎이 너무 많은데 네잎을 보게 되면 꼭
1: 네.
0: 따다가
1: 네.
0: 책 속에 끼웠던 기억이 나요.
1: 아, 네.
0: 그리고 또 단풍잎 예쁜 거 보면 또 안 버리고 주워다가 책 속에 끼워갖고
1: 네.
0: 말렸던 기억
1: 네.
0: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또한 아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아 맞습니다. 스님도 아파에 대한 그런
0: 네.
1: 뭘까 그런 체험을 하신 거네요.
0: 추억이
1: 아마
0: 있죠.
1: 추억도 있고
0: 네.
1: 아마 시청자 많은 분들께서도
0: 네.
1: 그 아파라는 단어를 몰랐을 뿐이지 한 번 정도 다 해보셨을 것
0: 네.
1: 같아요.
0: 그럼 이 작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아파
0: 네.
1: 작업이요.
0: 예.
1: 그 아파는 그 자연물을 이제 채집을 해서 건조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굉장히 이렇게 부서지기 쉽고
0: 네.
1: 그래서 정교한 핀셋을 들고 제가 작업을 하고요.
0: 네.
1: 그 제가 아파의 매력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고
0: 네.
1: 싶어요.
0: 예.
1: 아파의 매력은 모든 이제 창작 예술 작품들이 다양한 이제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0: 네.
1: 아파는 그 채집된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점, 그래서 자연 속에서 채집해야 된다는 게 좀 다른 점이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산과 들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0: 네.
1: 그러다 보면 그 꽃들과 대화를 하고
0: 네.
1: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뭐랄까 힐링을 가져다주고 치유의 그런
0: 네.
1: 미술 작업이 아닌가.
0: 네.
1: 그래서 아파는 치유의 미술 작업이다. 저는
0: 네.
1: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네. 그런데.

0: 이제 그 저도
1: 네.
0: 해봤지만 이 꽃잎 같은 거는 마르고 나면 잘 부스러지잖아요.
1: 그렇죠.
0: 네, 나뭇잎도 그렇고. 그런데 또 색이 바래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속상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 본래의 모양과 또 본래의 색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작가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
1: 네.
0: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아, 제가 1995년부터 아파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0: 네.
1: 만 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0: 와.
1: 초창기에는 이제 다양한 한번 재료를 만나고 싶어서 채집을 하고 건조를 해서
0: 네.
1: 말려두었다가, 그걸로 이제 작품을 하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좀 바라고 이제
0: 네.
1: 이런 거를 볼때 너무나 속상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기법적으로 변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0: 네.
1: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그 자연물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건조를 해야 되는 게또 키포인트더라고요. 우리가 책갈피에다가 그 은행잎 같은 거 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조금 원래 색을 갖지 않잖아요.
0: 잃어버려요.
1: 조금
0: 네.
1: 잃어버리잖아요. 그 빠른 시간 안에 좀 수분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제거된 자연물이 그냥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 중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또
0: 그렇죠.
1: 변색이 돼서 그 건조된 거를 보관하는 방법 같은 거, 그리고 다 만든 작품을
0: 네.
1: 어떻게 이제 해야 영구적으로 보관될까? 저는 이제 무반사 유리를 껴서
0: 네.
1: 그 안에 진공 상태를 다 만들어요.
0: 아,
1: 네,
0: 그러시군요.
1: 공기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공
0: 네.
1: 상태를 만들었더니 작품이 변색이 안 되고 오래 가는 그런 거를 이제 기법적으로 터득을 해서 이 노하우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0: 네.
1: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첫 번째 책이 나오고요. 미술
0: 네.
1: 실기 서적을 한세권 집필하게 되죠.
0: 그러셨군요.
1: 그세 권의 책에 저의 그 아파 기법의 노하우가
0: 네.
1: 다 들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작가분들 그 아파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 또
0: 네.
1: 취미 생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책이 될것
0: 네.
1: 같아요. 네.
0: 그러면 뭐 강의를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고요?
1: 네, 한동안 또 강의도 좀 많이
0: 아,
1: 했었죠. 근데 이제
0: 그러셨군요.
1: 최근 들어서는 제 작업에 좀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그러시군요. 아,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2008년도에 봉선사를 시작으로 해서
1: 네.
0: 2019년도 수덕사까지 108개, 108개의 그 사찰을 참배하셨어요.
1: 네.
0: 대단하십니다. 근데 예, 각 사찰마다 참배를 해보면 풍경도 다르고
1: 네.
0: 또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런 참긴 시간 속의 숨결들이 다 다르다라는 느낌이
1: 네,
0: 있으실 겁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그런 사찰의 또 다른 모습들을 아파로 표현한 작품, 108개의 작품을 선보이잖아요.
1: 네.
0: 근데 어떤 인연으로 아, 내가 다른 것보다는 사찰 순례를 해보고 그 사찰에 대한 풍경들을 아파로 담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1: 네.
0: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1: 제가 20대 초반에
0: 네.
1: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만났어요. 그게
0: 네.
1: 좀 이제 인연이 되었어요. 근데
0: 네.
1: 그 무소유라는 책이 정말 제 손바닥 크기의
0: 네,
1: 책의 얇은
0: 그렇지요.
1: 책이잖아요.
0: 네. 문고판. 네.
1: 그 얇은 책이 굉장히 뭐랄까 깊고 묵직한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0: 네.
1: 그 후로도 법정 스님의 다양한 산문집이라든가 그런 책들을 모조리 읽었죠. 그래서 제가 문학 속에 정말 스승과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불교 철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법정 스님께서 기거하셨던 그 송강사
0: 불이람,
1: 불이람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 암자에 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네. 그 처마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풍경 소리를 네. 들으니까 참 청아하고 좋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이제 한동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법정 스님의 맑고 아름다운 그 말씀들이
0: 네.
1: 아, 세상을 향해 이렇게 뭐랄까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0: 그러셨군요.
1: 그래서 아, 네. 제가 그 꽃이
0: 네.
1: 아, 송강사 불이라면 사월이라는 제목으로 또 네. 작품을 만들게

0: 돼요.
1: 그러셨어요?
0: 네.
1: 그러면 이 작품인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1: 너무
0: 네.
1: 근사해요.
0: 네.
1: 네. 2018년도시네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1: 와.
0: 저 씨앗이 바로 코스모스 씨앗이에요.
1: 저 씨앗이요? 아,
0: 네.
1: 옆에 이렇게
0: 이렇게 막
1: 동그랗게.
0: 퍼져나가는 것
1: 네네네.
0: 같은 그 느낌.
1: 네네.
0: 코스모스
1: 그러면
0: 씨앗이.
1: 코스모스 씨앗의 물감.
0: 네, 맞아요. 아크릴
1: 네.
0: 물감을 채색한 거고요.
1: 네, 꽃은 어떤 꽃인가요?
0: 네, 꽃은 물매화라는
1: 아,
0: 꽃이에요. 물매화라는
1: 매화꽃이었군요.
0: 그 가을에 굉장히 수분을 좋아해서 이름도
1: 네.
0: 물매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 속에 그늘진 곳에 피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을 꽃이고요. 아, 그래서 저 코스모스 씨앗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했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 코스모스 씨앗 자체도 생명을 지니고 있어서 제가 그 생명, 그 씨앗이 소우주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소재고 해서 그 씨앗이 이렇게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작업한 작품입니다. 네.
1: 저 작품이 불이람에서 아이디어가 딱 생겨나고 또 저런 멋진 작품이 탄생을 했네요. 네, 너무 멋집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아유,
1: 우리는
0: 아닙니다.
1: 그저 풍경 소리가 울리면, 아, 풍경 소리가 맑구나, 청아하구나, 대바람 소리가 시원하구나, 그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 하나도 놓치지를 않으시고 작품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정말 작가님이시구나. 네. 그러면 이제 제가 108산사를 참배하셨고 또 108개의 작품이 탄생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8개의 작품은 이제 우리가 불교 안에서 법수라는 게 있거든요. 숫자. 뭐 일심, 이문, 삼대, 사신 뭐 이렇게 108번뇌, 육바라밀, 팔정도, 삼법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108개의 작품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08번뇌를 상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작가님이 이 108이라는 걸 사찰을 110개를 참배할 수도 있고 99개를 참배할 수도 있는데 딱 108개를 참배하셨고 작품도 108개가 나왔어요. 어떤 우연입니까? 아니면 의도를 하신 건가요?
0: 그 108산사를 제가 순례를 하겠다는 거는 의도였고요. 108개의 작품이 나온 거는 우연이었어요. 왜냐하면 108개의 산사를 다 다녀오고 나서 각 이제 산사마다의 특징으로 작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36곳에서 더 특별히 영감을 받은 곳에서 이제 작품을
1: 그럴 수 있죠.
0: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피한사 같은 경우에는 다녀온 뒤로 62개의 작품이 또 탄생이 됐고, 제가 불국사를 다녀오고 나서도 새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1: 그렇죠.
0: 뭐 미왕사를 다녀오고 나선 또두 작품이 탄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작년 2025년 10월달에 개인전을 앞두고 제가 이제 그 개인전 서문을 받기 위해서 평론가 선생님께서 제 작업실에 왔어요. 그때 제 작품을 이제 한번 다 펼쳐봤더니 108개인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108개 산사에 대한 추억이자 기념이 그곳에 다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념을 담아서 꽃씨 신화라는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정말 멋진 산천과 산하, 그리고 산사와 또 산사를 품고 있는 수많은 상과 들, 그 안에 깃든 1000년 넘는 시간의 흔적들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 뭐다 인상에 남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한곳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0: 이게 제가 이제 꽃이 신화라는 책에 이제 수록해 있는 그런 이제 산사들이 다 기억에 남죠. 하지만 딱한 곳을 추천을 하자면 경남 밀양에 있는 표충사를 제가 꼽고 싶습니다. 그
1: 이유가
0: 표충
1: 있을 거예요?
0: 표충사 처음에 이제 가서 경내에 딱 들어서서 서 있는데 너무나 포근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주에

0: 이 뭐랄까 제가 어느 무대에 딱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1: 네.
0: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니 주변이 제약산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1: 네.
0: 그 제약산의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 표층사에는 또 수많은 보물과 뭐 국보도 있고 문화유산이
1: 그렇죠.
0: 굉장히 많은
1: 많죠.
0: 너무 아름다운
1: 네.
0: 사찰인데 아. 또 하나의 보물이라면 제약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0: 그 제약산에 그래서 제가 산사를 갈 때도 아, 그 산사가 어떻게 주변에 그 산세 그 계곡하고 또
1: 네.
0: 어울림이 있고
1: 예.
0: 가람 위치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1: 네.
0: 보거든요.
1: 예.
0: 그리고 주변에 피는 꽃들과
1: 네.
0: 그런 나무들도 많이 관찰하게 되고 표층사가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1: 네.
0: 제가 다녀오고 나서 또 표층사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1: 네.
0: 새 작품을 또 시리즈로 만들게 되죠.
1: 그래요? 네.
0: 네.
1: 그러면 이 작품이 표층사와 인연된
0: 네,
1: 작품인가요?
0: 맞습니다. 그 제약산의 산 능성이 몽글몽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1: 아, 네. 이
0: 그
1: 산의 표현인가요?
0: 네, 그래서 다
1: 네.
0: 표현하고 나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1: 네.
0: 마치 그 하트 모양 같은 거예요, 산 능성이. 그래서
1: 그러네요. 네.
0: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정말 커다란 사랑, 뭐 이런 거. 자연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지는 곳이 바로
1: 네.
0: 표층사였던 것 같아요.
1: 아,
0: 네.
1: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역시 그 꽃이,
0: 코스모스.
1: 아, 코스모스
0: 네.
1: 꽃이군요.
0: 코스모스
1: 네.
0: 씨앗으로 이제
1: 네.
0: 산 능성 표현을 했죠.
1: 네.
0: 네.
1: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역시
0: 아, 예.
1: 작가십니다.
0: 아유,
1: 산을 보고, 네,
0: 네,
1: 표층사, 뒷산을 보고 이런 작품을 또 탄생시키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감각이다.
0: 아유,
1: 네.
0: 과찬이십니다.
1: 대단하십니다. 네.
0: 네.
1: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화 작가, 네, 전미경님 모시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만들고 품격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이제 한 편, 한 작품씩 보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참
0: 네.
1: 더 생생하네요. 네.
0: 그렇죠. 네.
1: 우리가 마치 그 조금 전에 봤던 작품, 표층사 마당에서 산을 둘러보는 것
0: 네.
1: 같은 그런
0: 네.
1: 느낌이 드는데요. 이 작가님의 작품을 화면으로만 보는 것을 좀 아쉬워하실 불자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우리 전미경 작가님 특별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0: 아,
1: 로비에서 있는 거죠. 언제까지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그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작품이 굉장히 힐링의 메시지를 줄것 같고 병원에서 전시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뻤고 영광이었죠.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1: 그러셨군요.
0: 이제
1: 네.
0: 오는 6월 26일까지
1: 두
0: 두
1: 달 동안.
0: 달간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층 그 병원 1층 로비에 갤러리 숨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넓은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작품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네.
1: 박람회 때 놓치신 분들, 또 일산병원으로 가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일산병원을 찾으시는 환자, 가족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많은 스님들, 많이 일산병원을 찾으시는데요. 로비에 가시면 꼭이 작품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도 1층에 내려오셔서 작품을 쭉 둘러보시면은 한 작품 한 작품 앞에서 잠시라도 고통을 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작품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26일까지 하신다고 해요. 잊지 마시고요. 걸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예, 이 말처럼.

0: 그럼 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1: 네.
0: 하잖아요.
1: 네.
0: 자연을 바라보는 이 남다른 작가님의 안목에 기대어서 저 역시도 가는 봄또 오는 여름을 좀 많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0: 계절의 가장 아름다운 애기 동풀을 소개하고 싶고요.
1: 네,
0: 이름도 너무
1: 노란 꽃.
0: 예쁘죠. 노란 꽃.
1: 예쁘죠?
0: 네, 양지바른 꽃에 피는 꽃인데요.
1: 네.
0: 아, 그 줄기를 딱 끊어보면
1: 네.
0: 노란 유액이 이제 뚝뚝 흐르는데
1: 맞아요.
0: 그게 마치 아기의 똥 같다고 그래서 우리
1: 맞습니다.
0: 선조들이 그
1: 네.
0: 재미난 이름을 붙인
1: 건강한
0: 거고요.
1: 아가의 똥.
0: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망초라는 꽃을 또 소개하고 싶어요.
1: 네.
0: 개망초라는 하얀색 꽃이 있는데
1: 네.
0: 그 꽃은 제가 정말 눈으로도 보지만
1: 네.
0: 한번 향기를 꼭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1: 네.
0: 향이 너무나 좋아서
1: 네.
0: 제가 조향사라면 꼭 한번 향수를 만들고 싶은 그런
1: 네.
0: 신비한 그 향이
1: 아,
0: 나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개망초를 꼭이 계절에 만나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갈퀴나물이라는 꽃인데 보라색 꽃이 피고요. 그 농사용 갈퀴라는 거 아시죠? 그 갈퀴를 닮았다고 해서
1: 아,
0: 그 잎이 그래서
1: 그래서 갈퀴나물.
0: 갈퀴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차를 타고 그냥 지나치면 볼수 없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1: 그렇죠.
0: 정말 좀 수고스럽지만 내려서 들길을 좀 걸어보고 산길을 걸어보고 그렇게 자연과 좀 마주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1: 눈
0: 같아요.
1: 맞추면서 이야기도 하고, 너왜 그리 예쁘니? 이런 대화도 좋잖아요.
0: 그럼요.
1: 왜냐하면 꽃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바라봐 주니까, 네. 참, 그런 시간이 바로 힐링의 시간이 아닌가
0: 그럼요.
1: 싶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사찰 순례를 떠나기에도 요즘 참 적당한 날씨, 온도이지 않을까 하는
0: 그렇죠.
1: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사찰 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0: 네.
1: 네, 어느 사찰일까요? 네.
0: 네. 일단은 이제 본인이 기거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찰도 다 아름답죠. 근데 이제 한 곳을 추천하자면 저는 전남 화순의
1: 네.
0: 운주사를 추천하고 싶어요.
1: 운주사.
0: 네.
1: 아, 너무
0: 운주사는
1: 아름답죠?
0: 정말 천불천탑으로
1: 네,
0: 유명한
1: 맞습니다.
0: 사찰이고, 그래서 수많은 석탑과 석불을 만날 수가 있고요.
1: 네.
0: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조금은 깎여가고 이런 석탑들도 너무 뭐랄까 시간 여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1: 네.
0: 주변에도 엉겅퀴 꽃이 피고 뭐 도라지도 피고 청미래 덩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0: 그런 자연과 어우러진 운주사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1: 네. 운주사, 운주사에 오르면 들어갈 때부터
0: 네.
1: 마치 시루떡 같은 느낌이 드는 탑도 있고 그렇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면
0: 네. 와불도 굉장히 또
1: 이 작품이
0: 유명하고.
1: 운주사하고
0: 네,
1: 인연된
0: 운주사, 네, 맞아요.
1: 작품이에요.
0: 운주사 다녀오고
1: 네.
0: 나서 제가
1: 어떤
0: 만든
1: 꽃을 보시고,
0: 작품입니다. 저기 가운데 보시면은 엉겅퀴를 좀 상징해서
1: 아,
0: 제가
1: 밑에
0: 만드는
1: 풀이,
0: 거예요. 네, 오른쪽에. 네,
1: 탑도
0: 그리고
1: 있고,
0: 탑들 보이죠? 석탑들. 그리고 꽃 위에도 탑이 너무 재밌게 올라가 있고. 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1: 네.
0: 네.
1: 부처님도 계시고, 다
0: 네.
1: 들어와 계시는,
0: 네.
1: 네.
0: 그래서
1: 이야.
0: 운주사를 이 계절에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 운주사, 정말 사찰 순례에 빠지지 않는 사찰이기도 해요. 운주사는.
0: 네.
1: 네. 꼭 가서 밑에 주차장에서 내려서 쭉 걸으면서
0: 그럼요.
1: 주변에 있는 풀도,
0: 꽃도
1: 네. 근데
0: 감상하면서.
1: 우리 그 주변에는, 사찰 주변에는 앞서서 망초꽃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망초가 군락으로 피는 거예요.
0: 그럼요.
1: 네.
0: 너무
1: 그래서
0: 아름답죠.
1: 마당에 또 망초가 많이 피면 이건 풀이라는 말이에요.
0: 네.
1: 뽑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0: 농부들에게는 정말 또
1: 네.
0: 골칫거리에 또 잡초일 수도
1: 맞습니다.
0: 있죠.
1: 네. 근데 마당, 저는 모든 꽃을 그대로 보고 싶은데, 그대로 두고 보고 싶은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 이절 스님들은 게으르신가? 풀도 안 뽑네?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열심히 뽑으려고 하는데, 그 망초가 너무 번식력도
0: 그리고
1: 강하고,
0: 생명력이
1: 아주
0: 강하죠.
1: 생명력도 강해요. 그래서 아주 때로는 씨름을 하고, 때로는 꽃이 다질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님 작품의 근간에는 이 자운형 씨앗이 있듯이 오늘의 우리 전미경 작가님을 만든 작은 씨앗은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법정 스님의 글 중에서 특히 우리 작가님이 좋아하는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1: 있습니다. 네, 해주시죠.
0: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1: 네.
0: 달과 별을 본다는 것,
1: 네.
0: 그건 작은 일이

0: 아니다. 함께 밥을 거르더라도 달과 별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1: 네.
0: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달을 만난다는 거, 별을 만난다는 거는 나 자신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날 하루에 그 피로를 다 이렇게 뭐랄까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달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너무 그 글귀를 좋아합니다.
1: 네, 그러시군요. 달과 별을 만나는 시간. 참, 밤 시간이 아니면 만날 수 없고, 또
0: 그렇죠.
1: 그거, 달과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바라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힐링하는 시간일 수도
0: 그렇죠.
1: 있겠고요. 사실은 어젯밤에 우리 마당에 웬 차가 한 대가 밤이 이슇게 가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자동차 옆에다가 뭔가를 펴놓고 불이 반짝반짝하고 해서 제가 나가봐서, 나가서 선생님 뭐 하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별을 보러 왔대요. 그래서 그 젊은이의 마음이 참 고마워서 네, 많이 보고 가세요. 이러고 들어왔네요.
0: 너무 예쁘네요.
1: 네, 달과 별을 말씀하시니까 문득 그 젊은이가 생각납니다. 자, 작가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을 시청하고 있는 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 네,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0: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씩 이렇게 품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1: 네, 마음 안에 꽃이 하나 바로 다음 생에 자기의 씨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도 자연과 함께 또 씨앗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작품 멋지게 네, 잘또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속에 많은
0: 감사합니다.
1: 부처님이 탄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십시오.
0: 네,
1: 고마워,
0: 고맙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전미경 작가님은 그 씨앗으로 자신만의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108산사의 여정은 곧 예술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겠지요. 그녀의 작품 안에서 자연과의 교감하며 번뇌는 사라지고 작품에 몰입하는 순간 여러분도 수행자가 될 겁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매 시간마다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승준 불자님, 오윤광 불자님, 그리고 최혜주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부따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꽃과 같은 부처님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노력하라. 영원한 안락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 마음의 불안이나 방임, 나태, 이 모든 것들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근본을 알고 규명하여 마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반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7: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8: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9: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0: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9: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1: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7: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질까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는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700만의 교육 멘토, 교육 전문가 한재우 작가님 모시고 바로 강연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빤야 이야기의 저자 한지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가야 할 길, 가야 할 자리, 비전 혹은 소명, 이 마르가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을 공허하지 않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마르가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도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해볼까 도전해볼까 싶다가도 아예 그냥 오늘은 말자 다음에 하지 뭐. 결국 한 번뿐인 이 삶을 걸림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공 원숭이의 빤야는 다행스럽게도 운이 좀 좋았습니다. 생로병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냥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빤야에게는 걸림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빤야는 두려움 자체가 빤야의 마르가였죠. 그런데 빤야에게 지속적으로 응원해주는, 도움을 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다. 그러니 두렵지 말고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반야신경의 구절입니다.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마음에는 본래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으므로 마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현실적으로 걸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에는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워할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에는 걸림이 있는데 왜 반야신경에서는 걸림이 없다고 할까요? 그 사이의 간극, 이 걸림을 뛰어넘어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많은 걸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워서, 걱정돼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선뜻 떨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보통 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 두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지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학생들을 인솔해서 미국에 영어 캠프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니 정말 큰 테마파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월드 이런 데보다 훨씬 큰 데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정말 컸어요. 문제는 제가 인솔을 해갔던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되는 남학생들이 선생님도 롤러코스터 같이 타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타기 싫었어요. 솔직히 롤러코스터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중학교 남학생들 앞에서 그걸 타자고 할 때 나는 무서워 너희들끼리 타 라고 하면 솔직히 면이 안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인솔하기가, 리드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학교 남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습니다.

투쟁,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롤러코스터 난 탈 수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타자고 할 때 여전히 타기 싫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자고 했고 저는 매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탔지만 끝끝내 롤러코스터가 즐겁거나 재미있진 않았습니다. 투쟁으로 싸워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냥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보통은 바쁜 일상으로 고개를 돌려서 내가 두려워할 거리를 애써 무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회피는요,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쯤 싸워서 이긴 투쟁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했을 때 두려움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처럼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무언가를 꽉 찍어 누르잖아요. 그럼 반드시 스프링처럼 그것이 튀어오릅니다. 무서운 것을 회피해서 눌러놓으면 나중에 어떤 트리거가 있을 때 작은 신호만 있어도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내 마음속에서 튀어오릅니다. 두 번째 성질은요. 회피해서 보려고 하지 않을 때 두려움은, 어둠은요. 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을 잠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저 뒤쪽에 무언가 무서운 것이 있어요. 저기 보니까 뭔가 끔찍해요. 그래서 저걸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저 자리만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저 자리 주변까지 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어둠이 커지고 아예 저 근처로도 가기 싫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나중에 더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죠. 회피는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머무르기예요.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마치 축축하고 갑갑한 안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개 속에 일단 나를 던지고 그 안개 속에서 온몸이 젖어도 축축하고 불편해도 그냥 그 속에 익숙해지면서 두려움을 건너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자리가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모여요. 인사를 나누고 그럭저럭 사교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임 자리가 끝나면은 그럭저럭 친해서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죠. 그 자리들이 저는 좀 싫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학교 이후에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모임 자리가 왕왕 생기곤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임 자리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저의 약점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전략이 바로 머무르기입니다. 그런 자리에 갑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질문이 오면 적당히 대답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잘 자리를 파하고 나옵니다. 지금 오래 하다 보니 그럭저럭 낯선 모임 자리가 지금은 무척 무섭진 않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시면 낯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편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 분들도 종종 계실 텐데요. 저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머무르기를 하다 보니 그 두려움에 그럭저럭 익숙해졌습니다. 머무름은 투쟁 혹은 회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전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렇게 완전한 전략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빤냐는 어떻게 했을까요? 빤냐가요, 마르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조그만 숲, 회색 숲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주 커다란 붉은 숲까지 가야지 라고 목표를 세워요. 회색 숲과 붉은 숲 사이에는 정말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그 초원을 건너본 적이 있는 원숭이도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그 초원을 빤나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는데 어느 날 밤 초원에 폭우가 내립니다. 폭우가 내리고 잠이 들었다 잠깐 깨니 어느새 급류가 빤나의 발치까지 온 거예요. 이 급류에 휩쓸려서 금방 쓸려 내려가기 직전이었던 거죠. 캄캄한 밤에 폭우는 쏟아지고 급류에 휩쓸려가기 직전 너무 무서운 상태에서 빤냐는 눈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언덕을 기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데요. 이 번개불에 눈앞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뱀이었습니다. 빤냐 바로 앞에서 뱀도
그 미끄러지는 흙길을 기어 올라가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뱀은 빤야가 평생 가장 무서워했던 대상이었죠. 그런데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빤야가 측은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저 뱀을 구해줄까? 마음속 한구석은 미쳤어? 뱀이잖아.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 한구석에선 살려줄까? 이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빤야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했지. 그래서 크게 결심을 하고 빤야를 손에 잡습니다. 뱀을 손에 잡습니다. 뱀을 손에 쥐니까 내가 힘이 모자라요.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아예 뱀을 목에 감습니다. 뱀을 안고 목에 침침 감고 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두려움과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을 적이라고 여기고 싸우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실 두려움은요, 중요한 일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건 사실 그 대상이 우리의 존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의 소장님, 김한두 소장님, 미산 스님이시죠. 스님께서 빤야 이야기의 서문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구조신호입니다. 위험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하고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가 우리에게 선물한 정교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신호를 소음으로 오인합니다. 없애야 할 잡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빤야는 놀라운 발견을 해요. 두려움이라는 생명 구조 신호의 주파수와 리듬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것과 함께 춤출 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요.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되고 걸림없는 사유가 되고 해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대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존재가 주는, 생명이 주는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본질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피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이 에너지라고? 난 두려움을 지금까지 피해서 도망쳤는데 이 두려움이 나한테 에너지를 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에너지 덩어리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솟아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몸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코르티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솟구쳐 나올 때 우리 안에서 혈당치가 올라가서 에너지원을 확보합니다. 혈류는 근육으로 들어가요. 근육 쪽에 혈류가 많이 들면서 힘이 솟아나죠. 주의와 각성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요.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동시에 통증의 역치가 올라가서 아픔을 못 느낍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실제로 우리 몸을 최고의 출력 상태로 뽑아내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차가 부앙하고 괭을 내듯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에너지가 순식간에 넘쳐납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팩인 두려움을 우리는 왜 좋게 여기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할까요? 핵심은 에너지팩인 두려움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스트레스는 내 몸에 나쁜 거야 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적어도 스트레스는 몸에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망 위험이 43% 증가했습니다. 위험하죠?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나빠.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요, 동시에 이 스트레스가 몸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 위험이 낮았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도요. 요약하자면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생리적인 효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몸이 반응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요, 이 두려움을 피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 도망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에너지 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지금 에너지가 솟아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행동해야 될 신호라고, 큐사인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야 돼. 그런데 두려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 영업을 해야 돼, 부탁을 해야 돼. 근데 두려워. 내가 계속 가서 등록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벨리댄스를 해보고 싶어. 그런데 등록 데스크 앞에서 아이, 오늘 말자. 이러고 매번 돌아서요. 두려워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이 느껴질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느낌이 행동하라는 신호구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선 쾌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마음에 드는 이성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면 거절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꾹 참고 요청을 하잖아요. 내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내 마음속엔 쾌감이 일어납니다. 이 쾌감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요,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옵니다. 무언가 해버렸을 때 실제로 거절을 당할지언정 내가 할 걸 다 하고 나니까 후회는 남지 않고 내 마음은 가볍다, 상쾌하다는 느낌 겪어본 적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게 도파민입니다. 근데 도파민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실제로 행동을 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지만요,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행동을 아직 하지 않아도 행동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도파민이 이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럼 행동하라는 신호라고 여기고 그 신호가 내 마음속에서 행동해야지라는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 미묘한 쾌감, 미묘한 힘이 난다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 힘을 뒷돌 삼아 실제로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우리가 다루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빤야 이야기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숭이 하나가 깊은 숲을 지나가려고 해 그 숲에는 무서운 뱀이 많이 살고 있지. 지혜로운 원숭이라면 벌벌 떨며 걸음을 내딛는 대신 뱀을 기꺼이 만나는 거야. 그것도 가장 크고 무서운 뱀을. 그리고 그 뱀에게 부탁을 하지. 뱀이여, 이 숲을 통과하는 동안 그대가 나를 지켜주게. 그러면 나는 숲을 지나는 내내 그대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해주겠네. 나는 숲을 지날 수 있고 그대는 더 오래 배부를 수 있다네. 생각해보게. 뱀과 함께하는 원숭이는 그 뱀만큼 강한 존재가 되는 거야. 가장 크고 무서운 뱀이 지켜주는 원숭이를 다른 어떤 뱀이 건드리겠나. 마찬가지야. 삶이라는 숲을 지나는 동안 두려움을 피해서는 안 돼.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두려움아, 나를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 있어줘. 두려움이 큰 만큼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부디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줘.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에너지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오히려 두려움이 나한테 와달라고 바래야 하는 거죠. 두려움을 도망쳐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나고 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한다면 두려움은 우리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나를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세 가지 시제로 옵니다. 지금 현재에 느껴지면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해서 느껴질 때는 걱정입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요, 보통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나타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우리 뇌의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3층 구조예요. 건물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층은 호흡, 심장박동, 체온 조절처럼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몸의 생존을 담당합니다. 이 1층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2층 뇌는요, 감정의 뇌입니다. 특히 편도체가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감정이 일어날 때 편도체는
알람이 울려요.

특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편도체가 우리 소화전에서 불이 났어요 라고 하면 소화전이 막 울리죠. 경보를 주는 것과 똑같이 편도체가 알람을 울립니다. 3층은요, 판단과 이성의 뇌입니다. 대뇌피질 전전두엽. 다시 말해 우리 뇌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통찰하고 추론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대부분 3층에서 담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2층 편도체와 3층 대뇌피질은 이 스위치가 서로 반대예요. 편도체의 스위치가 켜지면 3층 판단의 뇌 대뇌피질이 꺼집니다. 3층 판단의 뇌 대뇌피질이 켜지면 편도체가 꺼지죠. 문제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울리는 편도체는 실제의 위협과 상상 속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사실 요 두개골 속에 들어 있어요. 1kg 조금 넘는 1.3kg가 되는 이 뇌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한데 평생을 요 시커먼 두뇌 두개골 속에서 갇혀 삽니다. 실제 생활이, 실제 삶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양인지 뇌는 몰라요. 뇌는 어떻게 할까요?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가지고 아, 현실이 이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편도체는 진짜 있는 위협과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위협을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서 큰일 났다고 알람이 울리면 대뇌피질이 멈추고 대뇌피질이 멈추면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죠. 우리 굉장히 놀랐을 때, 화가 엄청났을 때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필름이 끊겼다. 내가 심한 말을 할 때, 싸울 때막 욕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했지?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편도체가 마구마구 알람을 크게 울려서 대뇌피질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편도체가 대뇌피질을 납치한다는 뜻에서 편도체 하이재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걱정이 일어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보세요. 걱정이 일어날 때는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끔찍한 시나리오예요. 이번 시험, 지금 이거 틀릴 것 같아. 이거 틀리면 점수가 떨어질 것 같아. 이번에 점수 떨어지면 나 시험에 불합격돼. 불합격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끝장이야. 돈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떠나갈 거야. 이렇게 점점 시나리오를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써가요. 편도체가 알람을 마구마구 울려대겠죠. 편도체가 알람을 울려내면 대뇌피질은 멈춥니다. 판단을 못해요. 이 시나리오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편도체는 더 많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걱정을 떨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떨치는 방법들의 공통점은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워워, 편도체야, 조금 조용히 해. 첫 번째 비결은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 중에서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호흡을 하시되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세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편도체가 안정을 찾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알람이 줄어들어요. 그럼 머릿속에 써가던 시나리오가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을 하는 곳에서, 명상 수행을 하는 곳에서 어디나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글로 쓰세요. 시험을 망쳤어. 떨어질 것 같아. 이번 시험이 떨어지면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걱정, 위험이 있어.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걱정이 되시는 바로 그거를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지 마시고 글로 쓰십시오. 글로 쓴다는 것은 운동신경이 작동을 하는 거고 대뇌피질이 가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3층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3층이 작동을 하면 2층 편도체는 멈춥니다. 당연히 걱정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현재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떠나서 먼 미래에 사는 거죠. 그러니 내 주의를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숨에 집중을 해도 좋고, 눈앞에 보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도 좋고, 화분 아니면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오감 감각에 집중을 하면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걱정이 줄어듭니다. 들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명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마음 챙김을 할때 불안이 줄어들고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해하시면 안될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을 줄어든다고 해서, 글을 쓰고 호흡을 하고 감각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줄어들다 보니, 내가 걱정을 덜하다 보니 조금 더 필요한 행동, 적확한 행동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럼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내가 가게 일에, 업무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일에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보통은 후회로 오는데요. 이 후회는 실패에 대한 후회로 옵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를 겪은 적이 있어. 대학에 떨어져 본 적이 있고, 취업을 망한 적이 있고,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고, 혹은 가게를 차렸다 안 된 적이 있어. 나는 실패자야. 자, 이런 실패들은요, 사실 누구나 겪어봤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이죠. 내가 대학에 떨어졌고, 회사에서 잘렸고, 가게를 망한 것은, 돈을 잃은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그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지금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당시에 제일 좋은 학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곳입니다. 근데 막상 갔더니 법학 공부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한 번도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랑 참 안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고시도 몇 년 도전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시에, 법학 공부에 실패를 하고 나서 얻은 자산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죠. 수학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두려워.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요, 수학 교과서,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는 책상 쪽으로 다가가는 것조차 무섭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압니다. 제가 만약에 실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서울대 법대에 한 번에 들어간 것처럼 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고 왜 학점에 A+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수학 공부가 어려워, 나는 공부가 하기 싫어, 공부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잘 압니다. 저는 가게도 해봤습니다. 조그만 카페도 차려서 운영을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장사하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취직해서 몇 년 열심히 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되진 못했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업 작가가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승승장구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런저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확실하게 얻은 자산이 있습니다. 저는요, 뭘 해야 될지 완전히 모르는 상태, 인생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 막막한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하고 보니 이거 완전히 막막해도 계속 쿡쿡 찌르면 어떤 공간이 생기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전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도 노력하다 보면은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두려움이 줄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평행 우주에서요, 만약에 다른 우주 어딘가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서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저는 그 사람보다 지금의 제가 더 좋습니다. 두려움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뭐냐?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겁니다. 실패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실패는 지나간 과거지만 그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패해서 자산을 얻을 게 뭐가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요, 그 안에서 곰곰이 곱씹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실패를 겪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이 강의를 보시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패를 여러 번 해도 죽지는 않는구나. 이 느낌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사업을 완전히 실패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와서 재기를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패를 후회하지만 마시고요. 그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 속에서 무슨 자산을 끄집어낼지 감이 안 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과를 믿는 태도예요. 원인과 결과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불교에 보면 인드라망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우주에는 그물이 있고
이 그물의 그물코마다 유리구슬들이 있는데 하나의 유리구슬은 다른 수많은 유리구슬들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래서요, 그중 한 유리구슬을 톡 건드리기만 해도 모든 유리구슬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판단력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 성공 못하지?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 성인들, 종교 경전에서는 인과라는 게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철저한 인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인과를 믿으면 실패를 겪어도 할 만합니다. 실패는 자산이고 자산을 얻는다는 얘기는 실력이 쌓인다는 뜻이니 이 자산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인과를 믿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하게, 즐겁게, 그리고 성취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시적인 관점을 갖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이번 중간고사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보다 공부 안 한 친구가 있는데 그 학생은 성적이 올랐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요? 네. 한두 달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을 정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겠죠. 10년, 20년을 더 열심히 했다면 틀림없이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이 지금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 미시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요, 6번 던질 때 한 번은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위를요, 6,000번 던지면 1,000번은 1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도를 많이 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결국 확률에 가깝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1년 내 내가 원하는 요 시기 내 성적, 실력이 오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성공은 옵니다. 자,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인과를 믿고 거시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이 질문에 시작했죠.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다. 왜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말을 할까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후회가 있을 때 두려움은 우리의 에너지 팩이고 걱정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해석함에 따라 달라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후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 다 우리에게 원래는 좋은 것이거나 본래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반야는 걸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걸림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깨치고 결국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앤 자리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고 나니 아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없으니 그 자리가 바로 마르가였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깨어나는 공부, 깨어나는 삶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는 핵심적인 비결은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는지요? 사실 삶도 비슷합니다. 삶을 잘 사는 비결은 걸림 속으로, 그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에너지 팩이라고 여기고 실패를 자산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걸림을 하루하루 건너가면서 그 속에 기꺼이 들어가면서 걸림을 나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때 나는 나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모두 빤야처럼 걸림없이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이 빤야의 모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행복을 찾는 법, 그리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빤야 이야기가 작가님의 첫 소설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설입니다.
0: 어떻게 이 소설을 쓰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교육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외적인 성취를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데, 외적인 성취의 핵심은 내적인 성취, 내적인 힘의 통제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스토리로 담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설을 도전하게 된게 출발이었습니다.
0: 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 빤야라는 이름도 그렇고, 어떻게 이 캐릭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셨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1: 네, 빤야는 사실 빨리어고요. 우리 좀더 익숙한 말로는 반야입니다. 반야심경의 반야. 반야는 완전한 지혜죠. 그 반야가 원래 붓다 원음에 가깝다고 알려진 빨리어에서는 빤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캐릭터를 잡았고요. 우화라는 형태를 택하게 된 것은 가급적 이야기가 문화나 뭐 국경에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우화의 형태를 택했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라든가 갈매기의 꿈, 뭐 연금술사 이런 책들은 대부분 다 우화 형태잖아요.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그럴까요? 첫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딱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꼭 하나는 소개를 하고 싶어서 바로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1: 네.
0: 이 바로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의 김완두 소장님, 그러니까 미산 스님께서 빤야 이야기에 대한 서문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이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나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처럼 영적 우화의 계보를 읽는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글을 딱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1: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드릴 만한, 감사할 만한 그런 말씀이셨고요. 동시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영성에 관련된 책, 소설로 스토리로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서원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책과 그리고 영성 쪽 관련된 이야기책을 앞으로 번갈아가며 좀 오래오래 쓰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0: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서는 작가님 스스로도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1: 처음 명상을 하게 된건 대학교 즈음이었고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20년 넘게 꾸준히 명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좀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가 이익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죠.
0: 맞습니다.
1: 명상가 밀라레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오는 것이 없고, 중간에는 머무는 것이 없고, 나중에는 가는 것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상을 해도 이게 뭔가? 오는 게 없고,
0: 맞습니다.
1: 중간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이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명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결심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삶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0: 그러니까 이 빤야 이야기 안에는 20년간 작가님께서 명상을 하면서 얻은 지혜도 담겨 있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고민의 흔적도 많이 남겨두신 것 같은데, 우리가 빤야 이야기를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빨리 만나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쵸, 작가님?
1: 네, 맞습니다.
0: 작가님 통해서 이 4주 동안 저희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좀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 덕분에 든든하게 또 행복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4주간 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도 늘 행복하시기를 지혜의 다락방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두려움을 걷어내면 그때 비로소 나만의 길, 바로 마르가를 찾게 될 텐데요.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한 강연을 통해서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든든하게 중심을 잡는 지혜의 다락방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자를 만나는 것은 즐겁다. 그들과 같이 사는 것도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자와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바로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며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명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명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벗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차츰차츰 유혹하여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일흔 명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번뇌가 다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7: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6: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7: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생각에 관여치 않고 내버려두면 평온하고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가장 확실한 진실인 죽음에서부터 거슬러 가면 괴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생멸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무상함을 알게 되면 매 순간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임에도 이미 가버린 곧 지나가게 될 대상에 집착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고통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련이나 후회, 집착,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용서와 감사,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새 고통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통해 살아있음의 기적과 신비를 느끼고 감사와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들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명상 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자세 두 번째 시간 호흡과 마음 조절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명상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몸 돌아보기, 마음 돌아보기,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결 통로인 호흡 돌아보기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가짐에 대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명상을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 출신 인지 심리학자이신 어느 분의 저서에서 훌륭한 그림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자, 과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잡생각으로 가득 찬 마인드풀 상태로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매 순간에 대한 사려 깊음, 마음 챙김 상태로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한 장의 그림으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기본이 되고 있는 참선이라고 얘기를 할때그 선에서 한문 선자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참선할 때이 선자는 고요할 선입니다. 고요할 선. 선을 보면 왼쪽에 본다가 아니라 본다도 아니고 보일시가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인다, 본다가 아니라 보인다. 뭐가 오른쪽에 호단. 단순함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형체는 무엇일까요? 텅빈 공간이죠. 텅빈 공간입니다. 근데 마음의 본성은 원래 고요, 청정, 행복하다고 하죠. 근데 그런데도 좀 전에 서양의 어느 인지 심리학자의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우리들의 머릿속은 번뇌망상으로 과거의 허상, 미래에 대한 환상 속에서 쫓기다가 보니까 정작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현대인들이 바쁘고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피곤한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피곤해서. 온갖 잡생각에 시달려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명상에서 부르짖는 바가 멈추자 그리고 바라보자. 이게 선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옮겨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음가짐, 명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저는 이 초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명상 ABC 또는 삼식이라는 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깊이 기억 속에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상 ABC, 그첫 번째 A, Aware 또는 Awaken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끄달려 들어가지 말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문으로는 알식입니다. 깨어 있음. 그래서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 아니고 현재 이 순간에 주목하는 이 알아차림이 사실은 명상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B입니다. breathe, 호흡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명상에서는 호흡하다가 아닙니다. 호흡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는 호흡이 아니라 보는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본다라는 호흡은 과거의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은 할 수가 없죠. 호흡은 지금 현재의 호흡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뭐죠?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살아있는 한 계속 숨쉬게 됩니다. 가만 놔둬도 무의식적으로도 의도하지 않아도 숨은 계속 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뭘할 수가 있죠? 불구경하듯이 호흡을 관찰,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지켜봄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맞추는 알아차림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She calmed down 이라고.

여기를 calm down, 그러니까 내맡김, 비움, 멈춤,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번뇌 망상에 쫓겨서 정신 없다 보니까 정작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뭐가 본성이고 본질인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는 보지를 못하고 과거 미래로만 온 잡생각으로만 떠돌고 있다가 보니까 현재 알아차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번뇌 망상을 멈추고 비움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 자세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식은 이때 쉴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상 A, B, C 또는 삼식 이렇게 쉬고 숨쉬고 알아차리는 세 개의 식을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명상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차림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A, 첫 번째 알아차림, 어웨어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현대인들은 5만가지 생각을 다 하죠. 가만히 앉아서 몸을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5만 생각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 남녀의 경우에 하루에 평균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아십니까? 1만 번에서 한 2만 번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느라고 그 귀중한 호흡, 2만 번에 달하는 호흡 중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고 있다, 숨이 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음식은 3주를 먹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고 물은 3일을 버틸 수가 있고 체온 유지는 3시간이 넘으면 위험하게 되지만 호흡은 3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의 호흡에 대해서도 제대로 주목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브웨어 마음챙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서양에서 마인드풀니스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게 된 명상, 우리말로 번역을 마음챙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열반에 드신 틱낙한 스님께서는 마음 다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현대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보다는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인드풀니스의 어원이 되고 있는 그 글자의 근간은 빨리의 사띠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띠의 한자어에 해당되는 글자는 염입니다. 이제 금, 지금을 뜻하는 금, 그 아래에 마음심이 놓여 있는 게 염의 형태입니다. 한자에 나타나듯이 지금 마음을 챙겨라.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라.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주목하고 시계를 맞추자라는. 과거는 어차피 지나왔습니다. 과거의 현재가 이어져서 지금에 왔고 지금이 이어져서 미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되풀이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실제가 아닌 것들 생각에 빠져서 정작 귀중한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명상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요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 네, 이거에 대한 훈련이고 이거에 대한 수행이 바로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aware, 알아차림.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마음이 대상에 닿는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린다. 예, 그게 aware 1단계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reathe, 호흡입니다. 자, 이 알아차림을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네, 호흡 보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상 가문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훈련법이 호흡보기입니다. 자, 호흡은 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죠. 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앉으면 호흡이 거치다는 걸 느낍니다. 네, 몸이 피곤해지면 네, 호흡 또한 거치를 느낍니다. 네, 앉아서 평안하게 자리 깔고 들숨 날숨을 지켜보느라면 안정되어 들어갑니다. 네, 몸도 릴렉스 평안해져 들어갑니다. 자, 호흡 보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호흡은 과거나 미래의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다. 네, 호흡 자체는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호흡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이니까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점이죠. 네,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호흡을 보지 못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물건이 아니게 되겠죠. 네, 또 이 호흡은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모든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불이죠.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또 호흡은 네, 살아있는 동안은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래서 호흡은 지켜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는 호흡이 아니라 보는 호흡을 할 수 있다. 네, 통제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은 할 수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호흡은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마음 상태의 표현이기도 하고 몸 상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중심에 놓고 몸과 마음을 확인하는 네, 좋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흡 보기를 통해서 가고 있고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 호흡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매 순간 호흡을 하고 있는데 명상에서 왜 호흡을 따로 주의를 기울여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알아차림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행주좌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와선, 누워서 하는 명상은 여러분들께 설명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명상은 알아차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네, 깨어 있어야만 되겠죠. 네, 누우면 어떻게 돼요? 네, 졸리고 네, 잠들어 버립니다. 호흡은 하겠지만 네, 깨어 있지를 못하죠. 알아차림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네, 와서는 일반인들에게 권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부처님께서 오랜 고행 끝에 얻으신 수행법이 아나바나사띠, 아나바나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사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알아차림. 그래서 호흡 보기, 호흡 관찰을 통해서 네, 지혜를 얻고 만물의 본질, 본성을 깨달음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알아차림, 네, 알아차리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 호흡.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네, 내맡김, 내버려둠, 비움, 멈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노자 도덕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네, 흐린 물을 그대로 두어 서서히 가라앉아 맑아지게 하는 무위자연, 네, 아무것도

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 스스로 자 그를 연 스스로 그러하더라 합니다. 네. 흙탕물을 네.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네. 흙탕물이든 물잔을 내려두면 네.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거친 파도, 네. 비바람이 부는 호수, 네. 비바람이 멈추고 잔잔한 표면이 되면 어때요? 하늘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물속도 보이게 됩니다. 네. 열린 자세로 네. 뭔가에 집착하거나 매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이게 명상이죠. 네, 금강경에서 표현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네, 어디에도 매임이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네, 거울에 제가 나타나면 제 얼굴이 보이지만 제가 지나가면 네, 빈 공간이 되었다가 또 누군가가 오면 그 모습을 뵙게 됩니다. 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 공간이 바로 공이라는 공간이고 모든 색의 만물의 기본이 되는 그 자리가 아, 공간이라는 네, 공간은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장이 네, 바로 공이라는 공간입니다. 네, 이 공이라는 공간에서 객관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멈춤, 네, 내맡김, 네, 우리 불교에서는 방하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네, 방하착, 네, 내려두다, 내려두다라는, 네, 내려두는데 단순히 손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넘어서 네, 남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라, 네, 무념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맡김을 통해서 정말 열린 자세를 취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우주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진리는 두 개가 아니죠. 네, 하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방아착의 사상, 내맡김, 내버려둠의 철학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 비틀즈가 마지막으로 남긴 앨범이 Let It Be라는 앨범입니다. 네, 폴 맥카트니 작곡이었죠. 네, 실제 이 Let It Be는 비틀즈가 여러 슬럼프 끝에 인도에서 명상 수행을 하고 그 결과 어떤 나름의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Let It Be였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대로 내려놓아라, 내버려두라. 고통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귓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말씀, 얘야 그냥 내버려두렴. 네. 바로 이 이유로 우리는 명상에 임하고 명상을 네. 현대 우리 불교에서는 멈추고 바라보다라는 지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합니다. 네, 멈추고 피우고 그리고 바라보니 세상이 뻔히 본 게 아니라 저절로 보이더라. 이게 지혜의 눈이 되겠죠. 네, 지에서 그 지는 알지가 아닙니다. 알지 밑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 일. 네. 해, 밝은 태양 아래에서 태양의 비추니 모든 것이 네, 다 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훤히 보이는 이게 깨달음, 지혜라는 글자가 가진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상을 제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ABC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보면 우리 건강이나 면역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선 네, 호흡을 통해서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130, 뭐 160까지 본뇌망상에 시달리던 우리의 뇌파가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며 명상에 들다가 보면 한 60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뇌파의 변화가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네,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오게 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코 호흡을 통해서 네, 산화질소가 분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혈액이 확장되면서 산소 공급이 좋아지고 혈관이 확장되었으니 노폐물 분비도 좋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은 좋은 산소가 뇌로 공급되고 뇌파도 안정되다가 보니까 네,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향상에도 좋을 뿐더러 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뇌파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가 또 호르몬의 분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우울하고 몸도 찌푸려지지만 차분히 내려놓고 명상에 들어가서 호흡을 바라보고 인몰하면 네, 일단 긍정의 에너지, 네, 엔돌핀, 도파민, 네, 의욕, 열정을 상징하는 호르몬이죠. 의욕이 네, 올라온. 그러다가 점점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세로토닌이 분출되기 시작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모성애의 상징인 어머니가 아기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네, 옥시토신, 모성애를 상징하는 이 옥시토신이 분출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메디테이션, 명상의 영어 단어입니다. 메디테이션, 네, 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메디는 라틴어 메데리에서 나왔다고 하죠. 네, 메데리는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네, 약물로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반면 메디테이션은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치유된 상태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뇌파, 호르몬, 네, 산소 공급 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이 증강되다 보니까 저절로 치료가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란적 병생이요, 심정적 자유라. 네. 마음이 어지러우니 병이 생겨나고 마음이 안정되니 저절로 낫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의사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마음의 중요성, 네,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호흡을 중심으로 한 명상, 네, 이 명상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몸을 살펴보고 긴장이나 통증이나 네, 아픔이 느껴지면 네, 호흡을 통해서 곳곳에 전달을 합니다. 어루만져줍니다. 아, 수고했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지. 괜찮아. 어루만져주다가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살아나서 몸 또한 튼실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호흡을 통해서 네, 호흡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 대자연이 함께하는 네, 그 무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네, 자연이 함께 소통하는 이런 훌륭한 아름다운 지구 우주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명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숨 한번 잘 쉬어도 모든 병이 해결된다 이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이 무의식적인 반사보다는 한 박자 쉬고 멈추고 앉아서 네, 마음을 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웃고 말죠. 아이고 어리석구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네, 리스판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악업이 아니고 후회 없는 네, 현재 그리고 밝은 미래는 저절로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방석 위에 편하게 앉고 엉덩이는 뒷방석 위에 그리고 무릎은 떠 있지 않게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골반을 앞쪽으로 살짝 기울인 후 어깨와 몸통을 흔들면서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은 편안히 무릎 또는 다리 위 또는 배꼽 앞에 자리합니다. 등판은 가슴 쪽으로 내밀어 펴고 양 어깨는 평행을 유지합니다. 턱을 가볍게 당겨 목과 머리를 곧게 세우고 입은 다물고 혀 끝은 윗니 뒤쪽 입천장에 붙입니다. 시선은 전방에 두고 눈을 가볍게 내리거나 편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상체는 곧게 펴고 머리와 어깨와 팔과 무릎에 이르는 선은 삼각형 구도로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몸에 긴장이 느껴지는 곳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평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다. 그 악행을 먼 옛날에 저질렀건 또는 남모르게 저질렀건 간에 그 무엇이든 방심이라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갚음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했다면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옛날에 한 것이든 남몰래 한 것이든 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니 안심하여도 좋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근심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0: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묵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가.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

0: 저기
1: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스님, 우리 스님.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2: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知影咯，就感觉讲安尼袂用的哦，这就是大忘记啊，做人他钱啊，囡仔若有安尼的习气。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이는 복을 짓고 은혜를 잊고 배은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떠나며 결국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된다. 은혜를 아는 마음은 모든 선법의 근원이요 행복이 머무는 첫 자리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 무럭 자라나서 날짝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온갖 사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꽃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쏜살같이 흘러내려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도 같으며 푸석푸석한 모래로 덮인 땅이 견고하지 못한 것과도 같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실로 이 세상에 있어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원한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내만이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한 원망은 원망에 의해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잊어버림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만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것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목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보

금색상 아지병주 억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보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세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오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0: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0: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1: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2: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 원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0: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0: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0: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0: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1: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0: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2: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0: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1: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0: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2: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0: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0: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4: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5: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4: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6: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북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인천에서 온 세상 나눔 재단에 을 운영하고 또 수미 정사와 영산 정사의 회주를 맡고 있는 소임을 보고 있는 종현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자성의 원부를 모시는 불사가 제일 큰 공덕이다. 요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 법문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죠. 자성의 원불은 뭐냐? 그럼 자기가 뭐 관세음보살이나 뭐 집안이 우환이 많으면은 무슨 뭐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이제 자기 업이 무거워 운명론자들은 뭐 지장 자성을 모시고 이렇습니다. 원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원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밖에 각 절에서 원불을 많이 모셨을 거예요. 뭐 삼천불전, 뭐 천불전 해가지고 많이 모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시고 탑도 많이 세우고 절도 크게 불사하시고 또 많은 부처님을 점원하시고 마음 밖에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유류의 복덕은 되지만 무류의 공덕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 복덕이란 말은 뭐냐? 복이 세어 나가는 복은 되지만 무류 공덕이란 말은 뭐냐? 샘물처럼 항상 물을 떠내도 물이 항상 그 잔잔하게 고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류복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모셔는 공덕이 그렇다.

마음에 모시는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래 부처님이 계시죠. 원래 부처님 계십니다. 그 부처님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찰력으로 보질 못해요.

0: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 그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과 그 부처님으로 나오신 뭐 아미타불이나 약사리불이나 자기가 원하는 원불을 마음에 모심으로 해서 큰 위안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업장 소멸할 수가 있고, 또한 원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성의 원불을 모시는 공덕이, 자성의 원불을 모시는 불사가, 불사가 제일 큰 공덕이다.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괜찮죠? 마음밖에 모시는 큰 불상이나 큰 절,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 같이 범소유상계 허망된 겁니다. 계시허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양무제와 달마스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공덕이 무 없다. 이게 마음밖에 모시는 불상은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자성불을 모시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달았으니까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금기가 높은지 낮은지 성숙된 불자가 왔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내가 질문 한번 드릴 거예요. 질문. 질문 드린다니까 누가 지적해서 딱 드리지 않고 전체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1: 네.
0: 자, 그러면 눈을 떠서 손 들라 그러면 안 들어요. 왜? 옆 사람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됩니다. 자, 눈을 조용히 감아보세요. 오늘 어제 마음이, 어제 마음이 오늘 이 비티엔 무상사 법당에 앉아있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다 하는 분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충 세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어제의 마음과 비티엔에 앉아있는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불거불래라, 이 마음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제의 마음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의 마음도 아니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아, 공부가 상중 하루 나누면은 중간쯤 됐다. 중간쯤 됐다. 자,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예요. 대단히 큽니다. 마음은 찰나마다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뭐라 했냐, 잘 들어보세요. 뭐라 했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돌을 딱 깨쳐서 부처의 불성을 딱 보고 나서 외친 삭구입니다. 삭구가 있습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랬잖아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재행무상시 생멸법 요까지 들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뒤에 또 입구가 있잖아요. 그걸 듣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나찰이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입구가 있을 텐데 그 입구를 듣기 위해서 그 법문을 살려준다면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따뜻한 피를 원하니까 나찰이. 그래서 그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래서 두 말씀을 합니다. 생멸멸이 정멸유약이라. 눈이 번쩍 뜨면서 그 말에 요것 저것 다 적고 나서는 몸을 던져요. 결국은 주인공은 돌아가시지 않죠. 자, 재행무상생멸법이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제의 마음과

오늘이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하지만은 전날의 마음이 원인이 돼서 오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지니고 있으므로 완전히 다른 마음도 아닙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매 순간 새로운 물로 바뀌지만 하나의 강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누가 말했냐? 서간이 부처님은 기원전 약 7세기에 태어나신 어른, 탄생하신 어른이신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라이토스라는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설 수 없다, 만유 유전을 말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약 한 160, 7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전 법문이 뭔지 알죠? 무명으로 행이 있고 행에 식이 있고 쭉 유전 법문이거든. 유전문으로 이 법문을 리바이벌한 분이 아니시나 생각됩니다. 만유는 유전한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 시대에 그 헤라클레토스라는 분이 그 시대에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눈 떠서 자, 손 들었던 사람 손 들으셔야 돼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 망어 중재 모여 금일 참회야 십중 중 대기가 했잖아요. 이제는 눈 떠도 내가 들었던 들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눈 떠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마음과 오늘 무상사 와서 앉아 있는 이 순간의 마음이 같다. 손 한번 들으세요. 아까 분 내가 알아. 내가 이분들에게 한 방 때리겠습니다. 한 방 맞은 거예요. 한 방 맞은 거요. 예, 활과 방으로 한 방 맞은 거야. 두 번째, 아니야. 어제의 마음이 지금 동일한 마음이 와서 이까지 와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무상사보다 이 마음 다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방 맞았습니다. 한 방 맞았어요. 자, 그러면 아니야. 불거 불레야.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비유비무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있었죠? 한 방 맞습니다. 네, 한 방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조 해능 스님이 비구니 스님 독경 소리를 듣고 깨쳐요. 그게 뭐냐? 과거심도 알 수가 없고 미래심도 알 수가 없고 현재심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걸 보고 깨쳤는데 이 깨침을 주신 분이 누구냐? 덕산 스님이란 분이에요. 육체는 스님이 깨친 입 깨친 말인데 덕산 스님. 그러니까 한 노파가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는데 과거 현재 밀심이 불가득 알 수가 없는데 당신은 어느 마음에서 이 떡을 드시려 하십니까? 하는 말에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공복으로 들어갔어요. 만약 어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마음까지 앉아있는 마음까지 동일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거는 산견에 집착하시는 분이고 아니야 다른 마음이야 이거 다른 마음이야 그러면 단견에 집착하시는 분이고 만약 이 말이 있지도 않고 마음이 없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이러면 불가지론을 가진 불자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면 아트만적 마음이에요. 에고, 에고 이랍니다. 에고. 예. 에고라 그래요. 이거 아트만적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는 잘못 공부한 겁니다. 잘못 공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 공부가 뭐냐? 일단 자기 마음 자리 자성에 자기 원하는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해야 돼요. 아, 만약 내가 업이 무겁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모셔라. 내가 운명적으로 수겁적인 불교를 믿는 사람들, 즉 나 고통받고 있어, 그 원인이 과거의 업장이 지금 받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업장이 또 미래에 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수겁인데, 운명론자인데 이분은 지장보살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성 지장보살을 마음에 모셔라. 세 번째는 내가 머리가 나빠. 우리 아들이, 손자가 학교에 붙어야 돼. 그러면 경책을 들고 있는 문수보살을 모셔야 돼요. 내가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초지일관이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처음 마음 먹은 게 3일을 못 넘겨. 늘 초심을 잃어버려. 나는 원력과 근기가 낮아. 그러면 보현 보살, 즉 자성 보현을 모셔라. 나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런데 이걸 알고 싶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자성 아미타를 모셔라. 이렇게. 또 내가 늘 병마가 많아.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왜 내만 병이 들지? 왜 조상 탓하고, 우리 친구는 저 건강한데 난 착하게 살았는데 병이 많이 들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자들은 뭐냐? 약살의 자성 약살을 모셔라. 예. 자, 그런데 모시는 법당이 있어야죠. 법당. 여기는 지금 법당이 지금 수많은 불상이 모셔졌잖아요. 범소 이상 계시 허망된 불상을 모셨잖아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시간이 가면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나에게 함께할 자성 관함이나 자성 지장이나 자성 보현이나 자성 아메타나 자성 약사불은 영원한 거다. 그 부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신불당이라 그랬어요. 몸신자, 부처불자, 집당자. 이 몸이 법당이야. 이 몸이 여러분, 법당이 좋네, 전부 다. 법당은 좋은데 장엄은 안 됐네. 장엄이 안 됐어. 여러분, 장엄 안 됐네. 장엄 되신 분도 계시긴 계신데 장엄이 안 됐네. 장엄 뭐예요? 우리 부처님 장엄 돼 있죠? 저기 뭐야, 큰절 가면은 외부에, 그 절 외부에 단청 돼 있죠? 단청 장엄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단청이 안 돼 있네. 법당은 좋은 단청이 안 됐다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신업이 청정하지 못하다. 단청에서 자기 마음에 자성 관음 자장 지장 모시세요. 오늘부로 모시는데 스님도 원불이 있습니다. 나의 원불은 누구냐? 관세음보살이세요. 여러분, 나 부처님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언제 인연됐냐?

중학교 6학년 때 됐습니다. 아, 중학교 1년 때인가. 아, 우리 아버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어머님이 상당히 예, 대쪽 같은 분이세요. 두 분 다 절실한 불자인데 아버님은 신대장을 했습니다. 나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동네 개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들어온 나를 보고 아버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게을러 빠졌어. 어? 너 그 좋은 머리에 공부를 깃들게 하는 내가 힘을 줄 테니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 아 그래 내가 아니 노력하지 않고 아, 그런 걸 준다는데 내가 그 받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놓은 게 뭐냐면 천수 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요. 이거를 너가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져 그리고 대단해져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불교를 뭣도 모르고 말씀에 따라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해야죠. 그날 다 외웠습니다. 왜? 아 이것만 외우면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걸 암송하고 이제 다음 날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외웠니? 그 범어로 된 게 남모라 다나다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외웠냐? 하여튼 외웠어요. 이거 뭐 이것만 하면은 공부 노력 안 해도 지혜롭게 다 말할 수 있다는데 왜 못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지혜로워질 거야. 어, 너 원래 똑똑하잖아. 총명하고 이래서 학교 다녔는데 한 달 동안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 사기당했다. 아버님한테. 그런데 묘한 게 뭐냐. 그 어린 마음에 그거를 암송한 동시에 뭔가 특별한 신묘한 힘이 있더라. 이거는 머리로 우리는 삶의 어떤 경험의 조각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게 머리거든요. 머리. 그 지식과 지성이라 그럽니다. 지식과 지성은 삶의 경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조각들 하나하나씩. 이 정부통입니다. 이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이 보편적 행복을 취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아니 뭔가 신묘한 묘유의 힘을 가졌다. 아, 그 어린 나이에. 그 나는 그때부터 좀 뭔가 좀 애측이란 게 있잖아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 오늘 좀 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암송하니까 사실 편안해졌어요. 아, 그때부터 아, 신묘한 힘이 있구나. 그게 지금 와 보니까 묘할 몇자 있을 유자 묘하게 있더라 이것인데 진공은 모르겠는데 묘유는 알아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네. 묘유를 깨친 거야. 진공 묘유 알죠? 네. 아, 진공 묘유. 이게 아공 법공이 진공이거든. 아공 나도 자성이었고 법도 다 삭구백비로 쪼개봤더니 법의 실체가 있더라. 이게 이때 없더라 한 것이 아공복공입니다. 아공복공을 깨치면은 뭐가 되느냐? 진공을 알게 돼요. 진, 참진자, 빈공자.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오늘 왔든지 그 아니야. 오늘 마음이 오늘 생긴 거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 찾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난 그때부터 조금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력이 바꿨습니다.
뭘로 받겠냐?

관세음보살을 내가 원불 모신 이후에는 나는 이제 불정신 관세음보살 못 알아니가 나의 주력 정진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내 원불인데 관세음이 누구냐? 이 문제에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관세음이 마음 밖에 있느냐, 마음 안에 있느냐?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있느냐? 시공이 제한된 자리에 통찰을 해서 깨치면은 꿰뚫으면은 내 마음이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고민을 많이 해서 출가했습니다. 자, 그 관세음보살님 누구지? 이 공부에 내가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대승경전 600부 텍스트 한 것이 뭐냐면 260자로 줄인 프라지냐 파라미타입니다. 바냐 바라밀. 그리고 흐리다야 수드라. 흐리다야가 뭐냐면 마음심자거든. 그게 심장 또는 핵심, 정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냐 바라밀이 휴식한 용어들입니다. 바냐 바라밀을 수드라는 경이죠. 그러니까 이 바냐 신경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관세음 보살이라는 분이 아발로키테스와라 이런 뜻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아발로키테라는 말이 뭐냐면 내려다보다, 내려다보다 이거예요. 그걸 관찰하다 이 뜻입니다. 이 관제가 뭐냐면 이게 황새 관자입니다. 황새가 머리가 황새 관자에 볼견자를 쓰는 거예요. 관자입니다. 그 윗파사나라는 뜻이에요. 윗파사나 꿰뚫러 보다 이 뜻입니다. 윗파사나인데 황새 관자에 볼글자를 쓰여 관자라. 황새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세상의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괴로워하는 내가 태어나면서 근본적인 고통과 현실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욕심에 잔뜩 들어간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스와라 주제신이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구마르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이건 객관적이에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봐셔야 돼. 마음 안에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 아니에요.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에 관세음보살이 안 나오고 관자재보살이 나와요. 이게 해석이 다릅니다. 관은 똑같은데 자재가 달라요. 살펴봄이 자재하다. 누가? 수하라 주체자입니다. 이때는 주체자입니다. 이건 주체자가 나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다 이거예요. 이게 관자재보살입니다. 자, 그러면 맨 이 법문을 설한 분은 누구냐? 부처님이 아니시죠? 관세음보살님이 사리푸트라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누구냐? 독수리 눈을 가진 눈이 밝은 분이세요. 사리자가. 그 지혜 제일 아닙니까? 그 지혜 제일에게 법문을 하면 누가?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바냐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역으로 끝난 거예요. 바야신경이 끝났는데 사리푸트라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리자야 하고 후렴을 합니다. 색불이공 공부.

보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도 역부이시니라. 같다. 이걸 또 설명해 쭉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반야바라밀따,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실천 수행할 때에 온이 다 비어있음을 보고 일체 고액이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됐느니라. 각종 스트레스, 우울증, 뭐 무슨 조현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몸의 고통 싹 사라졌다 이거예요. 관자재 보살을 추구하는 성숙된 불자들은 온 위에 비어있음을 확실히 비춰봐야 된다. 이 말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쳤습니다. 온이 뭘까요? 온이 뭘까요? 다섯 가지 덩어리, 다섯 가지 쌓임, 다섯 가지 그림자입니다. 그게 뭘까요? 색이란 놈은 뭘까요? 색은 물질과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보이는. 다음에 수는 뭐야? 느낌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낀 감정이 덤덤한 느낌,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좀 단편적인 느낌 감정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상은 뭐냐? 설상제 마음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표상적 작용 개념입니다. 생각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불상, 하나님, 뭐 부처님 생각으로 만들어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떠나라 해서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아니고 이름이 석가모니다 늘 말하잖아요. 왜? 속지 말라는 거거든. 개념에. 그게 상이요. 그 다음에 행이 뭘까? 심의적 마음의 충동입니다. 의지. 그거예요. 그 네 개를 의식하는 것을 식이라 그래. 그걸 뭐라? 분별 의식이다 이래요. 그러면 색이나 수나 상행시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자성, 이게 공하다 이 뜻이에요. 자성이 뭘까요? 자성이 아까 여러분이 어저께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고, 동일한 마음이 왔다고 생각하는 걸 자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자성이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지금 자성을 만들어냈어, 자성이라 그래요. 아니야, 그 자성이 오늘 가고 오는 자성이 아니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살짝 중도파들 말해요. 자, 이 자성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해요. 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죠. 법사 지임이 됐습니다. 그 수미정사 가면은 회주 스님이에요. 내가 온세나람재단 가면은 나는 일상입니다. 오게 맞는 걸까요?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 가면 바뀝니다. 이건 늘 변화해 나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재행무상시 생멸법입니다. 늘 변한다. 변하는 나를 관찰하라.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 잠시 온도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법이에요.
그 생매법을 맞추고 나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열반이 뭘까요? 평화를 얻은 거예요. 보편적 행복과 평을 얻었다는 거야. 죽은 다음 열반이 아니에요. 리르바라는 말은 네, 탐지 삼독이 싹 숨을 내버렸다 이 뜻이에요. 온이 자성의 공함을 모르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주가 회사가 망했다. 망했는데 직원이 노동자가 받았다. 그 노동자가 CEO가 되고 사장이 노동자가 됐다. 이것을 방아착, 사장은 사장을 내려놔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에 내려놔라. 그게 방아착이거든. 그래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가 사장이 노동자가 됐는데 그분이 과거의 자기를 생각한다면, 과거심에 물은다면 이분은 수많은 고통에 휘달린다. 훈련은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게 뭐냐?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그게 정의 쌍수입니다. 사마타는 뭐냐? 이거는 멈춤 이 뜻이에요. 근데 사장 됐다가 내가 노동자 됐는데 노동자와 사장을 다 멈춰라. 그래야 관, 윗바사나 보인다. 통찰한다는 거예요. 오는 임시로 있는 거거든. 가유요. 가유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라. 그 윗바사나입니다. 그 지관 쌍수예요. 지와 관이 서로가 조화롭게 닦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고요한데 지혜가 없다면 무식한 도인이고, 마음도 고요한데 내가 지가 열리면 유식한 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와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나는 아직 오온이 개국인지 몰라. 나는 관세음보살님에 부르는 거야. 관세음보. 그걸 탈핵신앙이라 그래. 자력과 탈핵을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음, 내처럼 관세음보살님을 모셔서 원불로 모셔가지고 평생 관음세음보살님 닮아가고자 한다면, 관자세 보살이 되면은 내가 관음이 돼서 불쌍한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이 외부에서 도와주신다. 그걸 영음과 가피라 그래. 거기 다녀와서 원을 세워야 돼. 원을 세워야 돼. 이제 복을 비는 거로 나가야 돼. 관세음보살님 복을 비는 거죠. 관자재는 뭐예요?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 거냐 지을 거냐는 누구 나 선택하면 달려있는 거예요. 복을 지을 거야? 복을 빌 거야? 똑똑한 척 하네. 똑똑한 척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세시풍속, 우리도 오늘 올해 수민정사에서 달짐을 태우면서 달짐 위에다가 온만이 반면을 붙여놓고, 온만이 반면 일곱 번 하면은 재앙은 밖으로 나오고 복덕은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재앙은 밖으로 복덕은 안으로 하니까 눈먼 중생들이 소원지를 엄청 달았어요. 그 소원지를 왜 마음자리 못 달고 거기 달았을까? 보이는 현상만 좋아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 부처님 계신 건 몰라. 우리가 101.9를 딱 누르면 뭐가 나와?

나오죠. 이 보여 안 보여? 전파가 안 보여도 누르면 나오잖아. 사이클 돌리면. 그죠?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을 주력 점검하면 영험과 피가 불가사에게 온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관자재 보살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통찰력으로 아직 깨치지 못했는데 은근히 이런 사람들은 실천을 안고 구원만 열려가지고 아는 척하는 분이 계세요. 반성해야 돼요. 아는 척하는 분들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분명히 내 마음 밖에 존재한다. 함께 부르고 발언하면 오시고 성취한다. 그게 뭐냐? 나무 보현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이에요. 열 번만 불러봅시다. 다 같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반세음

늦게 오마로 늦게 사바 구족 신통역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 불열신 고아일심 김영정매.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족 신통역이라 신통역을 갖추시고 광수지방편 지혜방편 모두 닦으셔서 시방제국도 시방 모든 국토에 나라에 무찰불연실 무찰불연실 놔두지 않는 곳이 없으시네.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고와 일심으로 절합니다. 이런 뜻이야. 자상원불 내 마음 자리에 내가 원하는 원불을 모시는 불사 그게 불사 중에 제일 큰 공덕이다. 그리고 무류복덕이 무류공덕이다. 빨리 모셔라. 죽을 때에 그분이 인도하리니 어디로 대성 일루왕보살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다 모셔야 돼. 오늘부터 그분을 불러야 돼. 그분을 부르고 발언하면 성취하리라. 아시겠죠?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2년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0: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연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 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 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 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0: 다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남부 순환로 우면산하 BTM 불교 TV 무상사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올리는 불교 TV 부타의 회원들과 약사 기도 동참 발언 제자

인천 부평구의 배희봉 송선옥 배상희 최윤지 배상문 임선미 부채 경기도 시흥시의

용인시 이병아 김관순 노경국 한종현 이경아 한윤아 부채 대구 수성구에 정삼일 이종숙 김종숙 최지영 부채 경기도 화성시에 조동임 장용주 장민우 장유빈 부채 제주 제주시에

부채 가족 건강 발언. 경기도 부천시의 김재은 부채, 경북 포항시의 임태규, 임나경 부채, 제주 제주시의 장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의 조수옥 부채, 조은인연 발언. 서울 송파구의

뭐 제대전 서구에 강명내 조랑연 정성이 조시연 조억연 조성문 조성옥 조민경 보채 부산 서구에 강영자 장유진 이경림 장지의 장혁진 보채 대전 중구에 김균태 김영수 이상선 김영호 김소영 보채 경기도 파주시에 김민규, 유진수, 보채, 충북, 탄양군에

조동인복 장조준장 철모 장일반 황영조 조계봉 이한이 조각내 고지연 청주 한시 영가 조시 연복이 조남종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한삼섭복이

영혼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청정해져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 누리며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2: 네.
3: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능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여래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봉사와 보시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더 많은 걸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0: 행복은 행복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서 얻는 것은 두 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행복을 주면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상대방이 주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이미 행복을 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아, 행복을 줄 때.
0: 나눌 때 이미 행복하고 또 받을 때 행복하고 두 배의 행복을 얻을 수 있죠.
1: 아, 이제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을 보시행을 그야말로 숨 쉬듯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물질적인 나눔은 기본이고요. 환한 미소에 따스한 말, 친절한 행동, 게다가 주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도 정말 적극적이시라고 하는데요. 70대 중반에도 여전히 전국의 박람회 현장을 주름잡고 계신 김한섭 불자님 모셔보겠습니다.

0: 네, 김한석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선 김완섭 불자입니다. 오늘 BTN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오셨어요. 예. 아니 이렇게 또 유쾌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분은 예. 스님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3: 그러게요. 예. 아니 연세가 70대 중반이라 하시는데
2: 제가 올해 75입니다.
3: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0: 예. 아, 10년 이상이에요, 스님. 예. 진짜...
2: 비결이 있어요.
0: 비결이 있으세요?
2: 예. 예. 예. 나이가 70 넘으면은 예. 이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지 뭐가 좋은지 얼굴을 보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네. 네. 늘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늘상 아침에 거울 보고 웃으면서 오늘 웃자 하면서 나와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0: 역시 네. 자, 우리 불교 박람회는 물론이고 또 전국의 박람회장을 그렇게 누비신다고 예,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예, 제가 원래 이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식품이라든가 건강 기구 같은 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박람회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1년에 몇천 번이 있어요.
0: 몇천 번 예, 정도요?
3: 예, 와, 그렇게 예, 많아요.
2: 예,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킨텍스라든가 강남 코엑스 같은 데
3: 예, 그렇죠.
2: 수시로 한 거 그리고 지방에도 대구나 광주나 부산 다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항상 박람회장이 매주에 몇십 군데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엄청나군요.
2: 예, 거기에서 예. 제가 이제 우리 제품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0: 홍보를 하시다 보면 예. 예 어떻게 반응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불자님하고 한두 마디 나누다 예. 보면
2: 그렇죠.
0: 예.
2: 저는 이제 요즘은 박람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제가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0: 네네.
2: 뜻도 않게 우리 불교에 대한 얘기, 살아가는 얘기 또 어떠면은 이제 사장님 나이가 미치세요 이런 분은 제가 올해 75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3: 예.
2: 그러면은 아 사장님 이거 팔라고 거짓말 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3: 그러게요.
2: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친구도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